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회동합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되거나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부지 등을 활용한 제한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를 부지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사임은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관련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전격 결렬된 데에는 자동차와 철강 관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대외 무역 정책과 프랑스어 보호 정책 등 주권과 관련된 사안까지 얽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측에선 정리된 것으로 여겼던 쟁점들을 막판에 재등장시키면서 지난 21일 밤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프랑스어와 문화보호 정책을 문제 삼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 쓰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시간 25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복 관세는 오는 9월 8일부터 약 7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15%와 25%, 50%로 차등 부과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신규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7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주 반등과 미 국채금리 하락세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 오른 53,57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32% 상승한 7,677.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6% 오른 26,151.3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89% 내린 배럴당 88.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3.12% 내린 배럴당 82.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보다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20여 년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호감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55%로 지난해 39%에서 16%포인트 상승한 반면 미국에 대해 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매우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18%로 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한국인의 85%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 중 63%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고 14%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0: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9일에서 21일과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거부해 철수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7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훈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중동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요.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까지 다시 불거졌지만 이제 시장은 트럼프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더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증시 말고도 관심이 쏠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금속, 두 번째는 가상자산입니다. 두 자산의 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과 은을 추종하는 ETF도 잘 팔린다고 하죠. 대체 왜 귀금속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걸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나가보면 테슬라 차량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모델 Y 판매량이 기아의 소렌토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잡음 속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내용은 2부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요즘에 시장의 최대 이슈라면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와닿진 않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 금리가 출렁이니까 연쇄적으로 증시 그리고 달러 원자재까지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주춤했던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 지금 몰라타도 되는 걸까요? 조규원 스태커스 대표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하도 증시가 관심을 많이 끌어서 대표님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 은값이 좀 안 좋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회사 돈 다 털어가지고 은을 사겠다.
1: 은을 샀다, 맞아요.
0: 예. 실제로 사셨죠, 그리고.
1: 예, 샀죠. 예.
0: 그리고 조정을 더 받았거든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지금 이제 금 가격이 한 1월 30일 예. 이제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때 좀 큰 하락을 한 뒤에 한 올해 8월 초까지도 계속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은 한때 4,000달러도 깨지는 현상이 있었고 은은 이제 50불대까지 내려가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가격이 4,700달러를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래서 본전 회복하셨냐고요?
1: 아 그럼요. 진작에 회복했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중간에 이제 금을 좀 더 많이 샀었거든요.

0: 늘었다라는 게 이게 느껴지는 게 되게
1: 예.
0: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거래량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더 많이 느껴지는 건뭐 거래 자체보다도 문의량 자체가 확실히 많이
1: 아,
0: 늘었다.
1: 예.
0: 예, 우리가 어떤 이제 특히 이런 귀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 그 뒤에 이제 뒷단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1: 일종의 선행 지표
0: 네,
1: 같은 게 있는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예, 선행 지표가 이제 문의량인데 그 문의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과거에 이제 1월 30일부터 이렇게 조정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매도하러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포심도 있고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이제 주식이 잘 나가니까 이제 금에 대한 매력도도 좀 떨어지는 것
1: 뭔가 탈 곳이
0: 같고.
1: 생겼죠.
0: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매도세도 거의 다 죽어서 이제 확실히 그 어떤 손바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1: 그래서 가격은 4,700불까지 회복을 했다. 이게 그 저점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0: 저점 대비하면 그래도 거의 한20% 정도
1: 20%.
0: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전 고점이 얼마였죠?
0: 전고점이 5,500달러였습니다.
1: 아, 그러면 아직은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은행들 이런 쪽에서도 5,000달러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건그 이제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두 배의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채권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국채가 잘안 팔린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도 강제로 이렇게 또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매수하는, 그래서 뭔가 장기채 금리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전부터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매력도도 많이 떨어
1: 맞아요.
0: 떨어지면서 다른 국가의 이제 중앙은행들도 금을 많이 산다던가, 심지어 최근에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 이제 금을 런던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200톤을 전부 다 본국으로 송환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달러를 못 믿는 걸 넘어서 그냥 국가 간의 신뢰도 이제 많이 이제 흔들리며 어떤 효율보다는 안보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달러는 확실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0: 네.
1: 많이 위상이 낮아진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금 매입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13년 만에 매입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또 금값 반등의 어떤 신호로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 그 매입 규모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근데 그 의미는 저는 꽤나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GLD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국 상장된 ETF로 이제 금을 투자한 거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한번더 발표를 한건 이제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실물 금을 우리나라가 직접 산다라는 내용이 이제 밝혀졌고,
1: 그럼 지금까지는 현물을 샀다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ETF로 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갖고 있는 금은 런던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많이 사는데 심지어는 샀던 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헝가리도 그렇고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그 본국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런던에 있는 금을 가져온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추가로 더 매입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원래 수출되었어야 할 물량을 이제 국가가 매입해서 이제 한국 결제 예탁원 이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갖고 있겠다라는 건데,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거대한 어떤 전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중앙은행이 금 현물을 샀다. 요게 또 한국은행이 워낙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나섰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최근 들어서 금을 많이 샀던 국가 중에 하나를 집어보자고 하면 체코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코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보유량이 한 20톤이었는데 지금 80톤이
1: 무지
0: 넘었고요.
1: 샀네.
0: 그리고 요번에 발표한 게 2028년까지 100톤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꼭 체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을 많이 사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얻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지금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 비중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을 보면 사실은 전체 외환보유고의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다 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사실은 금 빼면 대부분이 거의 달러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뭐 달러 국채나 이런 형식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안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뭔가 달러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뭐 배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동결한다던가

0: 한다던가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큰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하는 차원의 예.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니까 리스크 분산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최근에 달러의 가치가 신뢰가 좀 하락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0: 맞습니다.
1: 물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값이 오르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국채 쪽으로 지금 국채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은 금에는 또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0: 맞습니다.
1: 또 그런 흐름은 네.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채가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금에는 사실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높다라는 이 사실만 보면 꽤나 매력적인 투자 상품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네네. 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안 사준다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TIC 보고서를 예. 보면
1: TIC가 뭐 한대요?
0: TIC 예. 그 미국 국채가 이번에 얼마나 팔렸는가를 네.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영국 이 세 나라 주요국들이 다 미국 국채를 심지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이나 일본이 거의 마지막 보루처럼 미국 국채를 사주던
1: 그렇죠.
0: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예. 이런 국가들마저도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지금 미국 국채 보유량이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립성이라는 것도 많이 훼손이 되고
1: 돈도 좀 작작 써야지.
0: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직접적으로 달러를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하니까 네네. 이게 더 이상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매력도도 떨어지는데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까지 튄 거다라는 걸 네네. 우리가 이해해 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처럼 뭐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따지면 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여긴 퀘스천 마크가 붙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가격이 싸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른 배경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반대로 금은 실물이 어찌됐건 있으니까.
0: 네.
1: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면 금값이 왜 떨어졌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은값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수요도 많은데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대체?
0: 일단 작년에 네. 너무 뜨거웠던 한 해이긴 했습니다.
1: 아.
0: 은값만 하더라도 거의 370%가 상승을 했었고요.
1: 예.
0: 금 가격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원래 산이 높으면 좀 골이 깊다고 이렇게 조정이 올 타이밍도 있었고요.
1: 우리 코스피처럼.
0: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금리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다 보니까 금리는 높아질수록 예. 인플레이션은 낮아질수록 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0일에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니까 안 그래도 그 작년에 엄청 뜨거웠던 그 모든 기대가 한 번에 푹 죽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랬던 것뿐이지 사실 장기적인 사이클 측면에서 가치가 훼손되었냐라고 하면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명목금리가 올라도 실질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에 대한 매력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0: 원래는 더 커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도 금 가격이 튀었어야 되는데 왜 떨어졌냐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것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가 예. 생겼던 거죠. 근데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랬던 역사는 거의 없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막상 그 정도로 네. 치솟고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따라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실제 금리는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항상 이제 겁을 먹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
1: 항상 시장은 좀 극단적으로 가요. 네, 언제나.
0: 예, 그래서 이제 예. 좀 이런 깊은 조정이 한번 있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눈에 띄는 게요. 금이 오른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안전자산이 오른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위험자산 쪽은 좀 재미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찾는 수요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1: 네.
0: 이제 달러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마땅하게 별로 없거든요.
1: 예.
0: 뭐 예를 들면은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산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뭐 유로를 산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면 이제 결국에 갈 곳이라고 한다는 건 좀 뭔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자산들을 찾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이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서 이 두 개가 좀 강한 이런 상승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좀 많이 하락했었다 보니까 예, 더욱더 이제 매력도가

0: 이제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자, 제가 이걸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과연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런 흐름 때문에 위험 자산과 비위험 자산 가치 오른 성을 봤을 때 금하고 비트코인 중에 어느 걸더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0: 저는 일단 제 모든 포트폴리오가 금이랑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금과 은에 대한 매력도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암호화폐는 이제 금이랑 똑같은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쭉 파고들다 보면은 암호화폐가 갖는 그 본질적 가치와 금이 갖는 본질적 가치가 좀 달라요.
1: 일단 뭐 역사성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잘못됐냐?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을 투자하는 그 똑같은 논리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건 투자의 접근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보자면 역시 금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만약에 정말 연준이 금리를 높인다, 그러면 금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만약에 금리를 진짜로 인상을 한다, 올해
1: 예.
0: 안에 인상한다, 그러면은 전 기립박수 칠 생각입니다.
1: 아, 진짜요?
0: 왜냐면
1: 예.
0: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금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1: 예.
0: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1974년 이때를 보면 이제 오일 쇼크가 딱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때 금가격이 마이너스 40%까지 이제 조정이 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조정 이후에 언제 상승을 했는가를 보면 1975년부터 금리가 인상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금가격이 상승을 했었다라는 걸 보는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지난 한 200년 정도의 미국 금리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금가격을 겹쳐서 보면 대부분 금리 인상기 때 금가격이 되게 좋았다.
1: 네네.
0: 근데 우리는 금리를 막상 인상하면 좋은데 인상하기 전까지 어떠한 그 두려움, 시장에 미칠 그런 안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있을 땐 가격이 떨어지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가격이 상승했던 흐름이 많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고질적이라는 강한
1: 그렇죠.
0: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가격이 이제 그때부터 좀더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값은 오히려 호재다.
0: 네, 맞습니다.
1: 은은요? 은도 마찬가지입니까?
0: 네, 은은 금 가면 거의 따라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은도 똑같은 이제 논리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다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요. 한때 금이 3.75g,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돈에 100만 원에 육박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얼마 정도 합니까?
0: 지금은 이제 한 80만 원 정도
1: 80만
0: 된다 이렇게
1: 원.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때 10년 주기설 말씀해 주시면서 2030년에는 금한 돈에 300만 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0: 네.
1: 말씀해 주셨는데 그
0: 네.
1: 전망 유효합니까?
0: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생각하고
1: 예.
0: 사실은 300만 원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사실 금의 그 역사적인 상승장을 돌이켜보면 300만 원 정도는 그냥 뭐 역사적인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되게 낮은 상승률인 편에 속해요. 그래서
1: 네네.
0: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한 300만 원을 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사실은 더큰 상승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10년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이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0: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 그럼 최소 29년까지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0: 네, 대략 2030년
1: 네.
0: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보통 금리 한번 상승할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의 상승기를 갔는데
1: 네.
0: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한 10.8년 정도가 되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2030년 정도가 금의 고점일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걸 예측해서 2030년에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1: 예예.
0: 이제 매도 시그널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금리를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의 생산량을 보는 게 사이클에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생산량 같은 지표를 보면서 이제 매도 시그널이 뜨면 이제 그게 2032년에 뜨면 2032년에 팔면 되고 2029년에 뜨면 2029년에 팔면 됩니다.
1: 하긴 뭐 전례만 보고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0: 네.
1: 망하는
0: 네,
1: 지름길이죠.
0: 맞습니다.
1: 2030년까지 그러면 이제 3년 정도가
0: 네.
1: 남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사면은 폭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0: 원래 상승장이 이제
1: 예.
0: 후반부로 갈수록 가장 격렬한 상승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 예.
0: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이 되게 격렬한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1970년이 한 금이 26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1: 예.
0: 예, 10년 동안 26배 올랐던 상승장과 지금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지금이 1970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국가부채 같은 거를 볼 때 요번에 40조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도 1970년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지금 훨씬 더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이고요.
1: 40조 달러.
0: 그리고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구수도 더 많아졌고 투자할 수 있는 접

0: 그런 가능한 인구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1: 예.
0: 그때는 뭐 ETF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다
1: 그렇죠, 그렇죠.
0: 보니까요.
1: 예.
0: 예, 그래서 저는 1970년보다 경제적 상황으로 봐도 지금이 더 높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 원은 그냥 지나가야 될 하나의 지점일 뿐이지 예, 더 높은 그런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검증이 다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금 가격, 요렇게 좀 주춤거렸던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은은 생산도 부족해, 산업적인 수요도 많아, 잠재력은 훨씬 더 크다고 봤는데, 되게 재미없게 가고 있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지금도
0: 예.
1: 마찬가지고. 얘는 왜 이러는 거예요?
0: 아, 은이 이게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공급은 항상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6년째 공급 적자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뭐 금거래소인 뭐 런던 귀금속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뉴욕 상품 거래소 같은 데의 은 재고가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정도나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은이 부족하고 은이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거라는 거는 팩트인데 근데 은 가격은 사실은 금 가격을 거의 추종합니다.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1: 금의 발목이 잡혀버린 그런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은의 수요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26배가 튀어버리니까 그냥 은 가격은 32배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대에 이제 금 가격이 한 7배 정도 상승하니까 은 가격은 12배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과거를 다 이제 돌이켜보면 결국에 은이라는 건 5000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 쓰였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전체 수요의 58%가 산업용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움직임 자체는 금과 똑같은 그런 논리를 논리가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1: 경로 의존이라는 게참
0: 네.
1: 그래요. 과거의
0: 그렇죠.
1: 경험이라는 게.
0: 네.
1: 자, 끝으로 요거 하나 간략하게만 짚어볼까요? 금 투자할 때 환율도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환율 변동성도 뭐 주식시장 못지않게 미친 듯이 널뛰고
0: 맞습니다.
1: 있어가지고,
0: 네.
1: 요거는 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아,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금이 올라간다라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뜻이고 그게 원달러 환율은 대부분 내리는 시기랑 이제 맞닿아 있거든요. 예.
1: 그렇네.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금 가격은 이제 국제시세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4,000달러를 넘어서 뭐 2만 달러가 됐다. 그래서 5배가 올랐다고 내 수익률이 5배가 되진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 그 도입부에 4,150달러에 제가 금을 좀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4,700달러면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환율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1: 그 ETF 사신 분들도 H 안 붙은 거 사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지금.
0: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환 헤지가 되어 있는 상품이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데 금은 하나의 또 측면으로 예를 들면 경제 위기가 같은 게 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팍 튀어주면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환 노출을 된 형태를 투자하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뭐 실제로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환해지가 없는 게더 좋다는 말도
0: 맞죠.
1: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각자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과 은, 귀금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

0: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금과 은 이야기 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금은 예전부터 대대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귀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금이 황제를 나타내는 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금리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큰 뒷배가 돼주는 계층을 이것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금은 금속으로서는 너무 불러서 이거 수저 만들어 쓰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는 은을 더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럼에도 오죽하면 금으로 수저를 쓰겠느냐는 뜻으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금수저, 2번 은수저. 1번 금수저, 2번은 은수저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어렵고 청년들에게 가혹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흙수저, 무수저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죠. 참 가혹한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트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어마어마해서 금으로 만든 수저를 물고 태어났냐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보기는 1번 금수저, 2번은 은수저입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통마늘, 이제는 뭐 확정이 된 건가 보네요. 경제통마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어느새 국민 아빠차라고 불리는 소렌토까지 바짝 따라붙었는데요. 한 놈만 올라온 거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비아디의 약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드림카로 불리는 제네시스 GV90에 기술과 혁신을 말 그대로 몰빵을 했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 어떤 승부수를 띄웠 지금 자동차 시장은 어떤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네. 전까지 테슬라 하면은 영포티들이 타는 차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모델 Y가 엄청 잘 팔리나 봐요. 연간 8만 대 넘게 팔리면서 내수 1위는 국산차라는 공식이 깨질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잘 팔리는 차가 된 겁니까?
3: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가격, 상품성, 그리고 테슬라 이 자체 브랜드 상징성 이 세 가지가 맞물렸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모델 Y 같은 경우는 SUV라서 이제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차종이고요.
2: 예.
3: 그다음 공격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형성하면서 보조금까지 더해지니까 실제 국산 중형 SUV하고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 거죠.
2: 아.
3: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요. 테슬라는 전기차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2: 네네.
3: 그냥 소프트웨어.

0: 자율주행 기술을 사는 차, 신기술을 내가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대비 미래 기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공식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좀 전에 신기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구심이 좀 있는데 이거 잠깐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0: 네네.
1: 자, 기아 소렌토랑 테슬라 모델 Y 올해 월간 판매량을 보니까 소렌토가 6만여 대, 모델 Y가 5만여 대. 그래서 뭐 만 대 정도 차이까지 이렇게 따라잡았어요. 5월부터는 모델 Y가 앞선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큰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저도 2003년형을 한번 탔었고요. 그다음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13년 5월 6까지 구매를 했었거든요.
1: 다들 좋아하죠, 뭐.
0: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클 때 상당히 필요한 차고 만족도도 너무 높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부터는 모델 Y가 8,762대를 팔았거든요. 소렌토가 8,500대니까 근소하게 앞섰고 7월에는 모델 Y가 8,700대 팔리면서 전체 승용차 1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가 당연히 1등이다.
1: 네.
0: 나머지 수입차들은 당연히 2, 3위를 목표로 따라온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깨졌다는 것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 7월까지 모델 Y가 5만여 대 팔렸으면 잘하면 올해 테슬라 연 10만 대 판매도 가능하겠어요?
0: 네, 쉽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게 정부 보조금 디펜던트로 판매량이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1월 달 판매량은 거의 없어요. 미미해요. 보조금이 아직 책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1월 말에서 2월경 보조금이 확정되면 그때 몰렸던 대기 수요가 아주 폭발하죠. 그리고는 점차 3, 4월 감소하다가 하반기에 추경이 확정되면 또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지속적인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1등으로 올라선 특징은 현재 보조금은 환경부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끊기면 더 이상 지급을 못하게 우리 몇 대까지 올해 보조금 줄 수 있어.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것을 지자체 보조금이 끊긴 지역 그만큼을 본인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지속하다 보면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무관하게 판매량이 아주 스테디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수준대로 쭉 간다면 10만 대 달성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은 예전에 테슬라 보면 언제 출시가 될지 본인이 차를 언제 받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대로 있다가 다음 주에 차 갑니다 하면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결국은 주문하고 몇 개월을 가슴 두근두근 뛸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는데 결국 여러 세계 전 세계에서 주문한 양을 보고 이제 어느 나라에 몇 대를 이제 보급을 한다 이런 어떤 배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보면은 10만 대 근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테슬라 인기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브랜드. 저는 브랜드 가치는 마이너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고요. 가격.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0: 예, 맞습니다.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물건은 가격을 떠나서 구매를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환경부 보조금에 따라서 판매량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친환경 자동차, 뭐 미래지향적이고 배출가스 제로, 지구 환경 온난화, 뭐 북극곰이 얼어주고 뭐 녹아요, 얼음이 녹아요, 뭐 이런 이게 아니고요. 내연기관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아야 사람들은 삽니다.
1: 그렇죠.
0: 물론 일부 얼리어댑터나 얼리버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니까 가격을 떠나서 내가 세컨카를 구매하고 싶어 이런 고객층도 있는데 그런 고객층의 수요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내연기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그런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1: 자, 그런데요. 이 가격이 테슬라는 사고 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좋은 거는 아닙니까?
0: 예, 테슬라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죠. 사고 나면 떨어진다. 결국은 이게 뭐 시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장점이자 약점일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정부 보조금을 예를 들면 6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 100% 준다고 했을 때 차량 가격을 5,599만 원 이렇게도 책정한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산 차가 내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이번에 정책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또 그만큼 가격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는 실제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당장 테슬라 실적에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세 번째지 상품성과 신기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신기술, 네, 테슬라의 신기술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중국산이라서 네. FSD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고, 매립식 이 손잡이의 안전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된단 말이죠. 이런 네네. 것들은 판매량에 영향을 안 주는 요소입니까?
0: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예. 원래는 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재밌죠. 소비자들이 그런 문제를 모르고 구매하는 게 아닌데 가격, 디자인, 하차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죠.
1: 네네.
0: 제 지인이 국산 GV 시리즈를 타다가 예. 실제 경기도에서 양양까지를 이렇게 왕래하는 왕복하는 친구였는데 테슬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장거리 운전에는 적합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에 대관령을 넘을 때 주행거리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구매를 했어요. 구매라고는 처음 딱 일주일 만에 막 이제 심한 농담을 욕설을 하더라. 이게 차냐고. 너무 승차감이 떨어져서 옛날에 국산차로 SUV를 탈 때 한 번에 갔는데 허리도 좀 아프고 해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문제는 한 달쯤 지났더니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그런 불편함은 네. 있고 그 이상의 어쨌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확히 말로 표현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유독 테슬라만은 사람들이 핸드폰 같은 IT 기기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자동차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고
1: 네.
0: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식 손잡이는 안전 문제 지장이 있다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게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편함을 겪는 거잖아요. 위험성이나.
1: 그렇죠. 네.
0: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하고 나는 그런 대형 사고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무시 포인트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가격 이야기하면은 역시 중국의 BYD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BYD 우리나라에서 도 많은 약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BYD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처음에 네. 작년 1월 16일 날 런칭하고는 한 달 동안에 뭐 2천 몇백 대 팔렸다. 일본에서 1년 동안 팔린 양은 뭐 능가했다. 상당히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국산차를 걱정하고 국산차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유저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BYD가 품질 이슈가 1년 동안에 전혀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1: 맞아요.
0: 뭐 정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중국차 구매해야 돼? 위험하지 않아?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아?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B2B 위주였겠죠.
1: 네.
0: 왜냐하면 B2C는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내돈 주고 사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B2B 입장에서는 기업체 입장은 보다 저렴하고 뭐 비용 절감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렌트카 같은 회사를 중심으로 리스나
1: 네. 예.
0: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 품질 이슈는 오히려 테슬라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BYD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안방까지 외산 전기차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0: 현대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은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충전 시스템, 주행 안정성, 공간 활용성. 품질 관리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센터 AS 네트워크죠.
1: 네.
0: 테슬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브랜드 이미지의 연결성에서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구매하는 고객층들이나 테슬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현대기아는 연식이 바뀌어서 페이스리프트나 일부 모델의 뭐 외관만 조금 바뀌어도 구모델을 할인해서 팔지 않으면 안 팔리잖아요. 악성 재고로
1: 예.
0: 남죠.
1: 예.
0: 연식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구모델이 이러면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테슬라가 작년에 FSD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이후로 중고차까지 싹 다 팔려나갔고요. 그때 실제 FSD가 구성되는 차종은 국내 판매된 모든 차종 중에 뭐 한 400대, 3, 400대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1: 네.
0: 퍼센트로 따져도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다른 차종까지 풀리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고차가 다 판매가 됐고 또 테슬라가 어떤 모델은 이제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단종을 했더니 재고까지 다 솔드아웃 됐다는 얘기죠.
1: 예,
0: 결국
1: 예.
0: 우리는 단종되면 그 모델 가격이 떨어지는데 테슬라는 단종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물건 구하기 힘들겠냐고 중고까지 팔린다.
1: 레고 같네요. 예.
0: 그렇죠. 이제는 하드웨어 경쟁력이 아니라 예.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얼마나 빨리 결합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차는 2017년형 테슬라 모델인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매년 업데이트되면서 올해 출시된 차량하고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줬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1: 확실히 요즘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브랜드 밸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말고요. 감성.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역시 제네시스 같아요. 성공하면 네. 타는 SUV의 끝판왕 제네시스 GV90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매력이 있는 차입니까 이거는?
0: 일단은 뭐 GV90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SUV의 끝판왕이겠죠. 근데 제네시스가 이제 미래 플래그십 자동차를 어떻게 정의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개념이거든요. 대형 SUV 같은 경우는 실제 전기차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무슨 얘기냐? 예. 예.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좋은데 배터리 실을 공간이 부족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에서는 설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1: 네.
0: 대형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나 상품성을 보는 거지 가성비를 보지 않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러다 보니까 예, 차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우리의 기술 역량을 다 집어넣어서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차체 강성 설계부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열리는 형태의 도어, 그다음에 루프 에어백 같은 새로운 개념의 안전장치,
1: 네.
0: 그리고 버튼을 최소화하는 전원체계. 그래서 이런 기존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적용이 됐거든요. 결국은 GV90은 뭐 고급스럽다, 이게 한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동차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GV90이 내는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몹시 탐나긴 하는데요. 이게 네. 기본은 1억 3천에 최대 3억까지 가는 그런 자동차라면서요.
0: 네,
1: 그러면은
0: 맞습니다.
1: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이 중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현대 기아차도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데서 전기차 업종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맞습니다. 근데 보통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요, 제작사에서 출시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그 플래그십 모델을 보면서 그 회사의 기술력과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그 하위 모델을 구매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야 돼요.
1: 예.
0: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제일 위에 1인분에 15만 원을 한번 쳐다보고 그 밑에 8만 원짜리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런 예. 어떤 개념으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하위 모델들을 라인업을 완성하는 게 급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IRA는 생산 기지를 미국에 설립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아예 주지 않겠다.
1: 네.
0: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산업에서 만든 배터리가 장착한다면 보조금을 안 줬고 지금 보조금 폐지됐지만 유럽도 유럽형 IRA를 갖다 표방하고 있고 결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1: 네네.
0: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 미국에 대한 의존, 그다음에 해외 수출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국내 기술 보호를 위해서 조금 편협된 보조금 정책을 주면 역공세를 맞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들을 원가 분석을 해보면요. 판매 가격에 105% 원가가 나온 차종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산 원가보다 낮게 판단 얘기거든요.
1: 완전 손해보면서 판단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손해를 누가 중국 정부가 보이지 않게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내 생산 세액 공제라는 이런 부분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현대 기아를 우리가 막 밀어주자라기보다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등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비슷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국 산업 보호는 지금 전 세계 최대 과제가 된 상황인데 우리만 양반처럼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생생영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금수저였습니다. 386하나 쓰시는 분, 2020번, 199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노수저시래요. 완전히 녹슬었다고 제주식 어떻게 라고 하셨는데, 아유 뭐 참 요즘 상황이 그렇죠.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좀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이고 있는 물리학의 기본은 사실상 뉴턴이 모두 다 완성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초천재 뉴턴조차도 주식 투자에서 대규모로 실패를 해서 엄청나게 쓴 그런 상황을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천재조차도 시장의 광기는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8616번 쓰시는 분, 5년 전에 누가 금 투자하래서 음만 조금 샀는데 금 투자할 걸 아쉽네요 라고 하셨는데,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오히려 잠재력은 은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요. 386하나 쓰시는 분, 우리 애들은 흙수저인 것 같아 미안해요. 애들은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지만 대학원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나온 자식 도우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지원을 해줬더라도 이런 미안한 마음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식분들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그렇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790번 쓰시는 분, 오늘 방송을 듣고 금 적금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잘 판단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본인들께서 잘 판단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좀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 넘게 빠지는 중입니다. 참 코스피가 7000선 다시 회복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계속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참 이제는 이제 신뢰가 흔들려 버려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초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등일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수도권은 비구름이 자리해 있습니다. 오전에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소식 있는데 내일은 내리는 비의 양이 더 많겠고요.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전망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곳곳에서 작업 중인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직 정체도 제법 남아있어서 여유시간 두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로 넘어가는 청담대교 남단 연결로 위로 안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요. 구리 방향도 한남대교에서 동우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양화대교부터 밀리고 동호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했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흐름 속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대화의 신호도 다시 발신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공동항로 개설에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주재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싣는 흐름과 맞물려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동 긴장 완화 움직임 속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시제만 과거로 조정해 다시 올린 겁니다. 전날 김 위원장과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린 데 이어 김 위원장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대규모 전쟁 훈련은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얌전하게 행동해온 사람 김정은에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릭너 전 CIA 분석관은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일 거라며 한미 간 훈련도 계속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전쟁 선포에도 이란은 여전히 굴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이란의 최대 돈줄인 중국도 미국의 제재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테헤란 주유소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왕따 제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 하지만 이란 정부는 굴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역시 미국의 제재는 통하지 않을 거라며 주요 교역국들도 미국의 요구대로 이란과 거래를 끊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6: 중국, 러시아 등은 우리 동맹이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 시민입니다.
5: 실제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인 중국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6: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시종일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진행됐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훼손해선 안 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5: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경제의 모든 생명줄을 끊겠다면서도 정작 최대 돈줄인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5: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어 강대강 대치 속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아 감정을 통해서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일단 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 이른바 그 타살의 가능성은 일단은 뭐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경찰청 차장의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 열어놓고 다양한 뭐 수사는 뭐 계속 진행하겠다. 범죄와의 혐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일단은 지금 이 외부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는 그 근거는
0: 예.
2: 일단 이 목매임사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어떤 뭐 타박상이라든가 뭐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그 흉기에 의한 뭐 자상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0: 예.
2: 그런데 조금 더 정밀 부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어제의 그 1차 그 부검은 사인에 대한 그 판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장미란 씨가 정말 맞는지
0: 예.
2: 그 여부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체 식별 그 정보 중에서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지문은 사실상 이 100일 이상의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다 피부가 부패돼서 아마 식별이 어려웠을 것 같고
0: 예.
2: 이 사람마다 그 치아의 그 치열 구조 또 치료 치과 치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치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오늘 내일 사이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유족의 그 DNA와 장미란 씨의 그 DNA의 최종적인 그 일치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예.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또 주변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야자수 농장의 그 카나리아 야자수 종의 특징을 보니까 가시가 많고 가지가 그 무거운 성인의 하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을 매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어떤 분석과 함께 그 남자친구의 증언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까지 그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어떤 그 사연도 없었고 또한 평소에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3: 그렇습니다. 부검에 대한 정밀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타살이다 자살이다 어떠한 이유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섣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게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맴사로 추정하면서 지금 거론되는 내용들 중에는 지금 그 해당 야자수가 그런 어떤 정황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다퉜거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선택할 때는 누구에게라도 나의 어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남기거나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의구심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휴대전화는 조금 뒤늦게 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 예.
3: 보통은
1: 예.
3: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주변에 물건을 놓고 또 쉽게 찾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끄거나 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0: 네. 우선 교수님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을

0: 앞두고 앞서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회동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현장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면담에서는 공원 그 본체 부지 주택 공급 문제 두고 입장차만 확인을 했었고요. 이견이 그 이후에도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가 제안한 다른 대체 부지 관련된 논의들, 이런 것들도 오늘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현재는 김윤덕 장관의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다시 한번 만납니다. 지난 20일 이후 엿새 만에 만남인데요. 지난주에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을 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지, 어떤 절충안을 나누게 될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장민환 씨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워낙 그 울창한 곳이고 여자 혼자서 가지를 치거나 어떤 남자 또 그 안에서는 뭐 활동하기 좀 제약이 되던데요.
2: 네, 그 점이 그 다소 좀 의문스러운 점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목매임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본다면 소위 그 고정점, 그 나무가지에 분명한 고정점이 있어야 예. 그 하중을 이용해서 결국은 경동맥이 압박이 되니까 예.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1: 예.
2: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야자수 나무가 하중을 견딜 만큼 이렇게 딱딱하고 고정적이냐. 예.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0: 예.
2: 또 이런 풀도 약하고 그리고 이 장민환 씨의 그 키와 저기에 고정점에 있었던 것이 과연 부합이 되겠느냐. 즉 그 얘기는 저기에 올라갔다고 만약에 추정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받침대라든가 뭐 이런 것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 점에서 하중, 키, 그다음 받침대, 저 나무의 그 특성하고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그리고 저기에 이 울창한 숲을 저렇게 해치고 갈 만한 정말 그 동기가 있었던 것인가의 그 여부.
0: 예.
2: 그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고온 다습하면 부패가 빨리 그 진행이 되고 부패가스도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또 저기가 그 산책로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왜 그 100여일 동안 전혀 네. 신고나 감지를 못했을까 뭐 예.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지 그 예. 않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앞서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지금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회동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현장에서 혹시라도 지금 회동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계속해서 장미란 씨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동결한 부경장, 취재진의 이 질문인들이 있었는데요. 출석 장면 화면 함께 보시죠.
3: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4: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3: 허위 종결 하셨습니까?
4: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3: 네,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4: 범행 인정하시나요?
3: 범행 인정하시는 건데요.
1: 네, 이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5: 네, 구속사유는 충분합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도망가거나 증거를 넘기라는 건 현장입니다.
6: 이틀 전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1차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목매임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국민 농촌 활력운동 농심 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 전 하나뿐인 제 친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형 단둘뿐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마친 뒤 제가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난 과정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은 생전에 사업을 하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잦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형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결국 형수는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에 가출을 했고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과 형수는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했죠. 그리고 형수는 그 아이를 동거남의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남편이었던 제 형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7년이나 지나서 그 제서야 형과 형수는 마침내 협의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형 부부의 문제라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상속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검사 결과대로라면 이 아이는 형과 피의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속인이 된다면 형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던 형님을 떠나보낸 사연자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좀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보니까 혼인 중 동거남의 아이를 낳아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올린 이후에 이혼까지 이어진 좀 다소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입니다. 네, 박수민 변호사님, 복잡하게 꼬인 법적 신분

0: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슬픔이 크실 텐데
0: 네.
1: 뜻밖의 진실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우선 짚어볼 점은 우리 민법상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0: 네.
1: 원칙적으로 이 친생 추정을 깨뜨리려면 부부 일방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조카를 상속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송 제기해야 할까요? 지금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거 제기하면 될까요?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친생 부인의 소는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0: 아,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1: 친생 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부, 즉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0: 네.
1: 이 사건에서 남편, 즉 사연자분의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0: 그렇죠.
1: 형수님도 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죠.
0: 네.
1: 그러면 동생인 사연자분이 대신 낼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친생 부인의 소에 원고 적격이 없어서
0: 네.
1: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1: 사연자분에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0: 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럼 아까 이야기한 친생 부인의 소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친생 추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기하는 특별한 소송입니다.
0: 네.
1: 반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애초에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 아이와 이 사람은 친생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0: 네.
1: 그리고 원고 범위도 훨씬 넓어서 부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 형님의 경우는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1: 네, 그 원칙은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친생 추정을 깰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 사연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긴 하지만 친생 추정이 인정 안될수 있다. 뭐 어떤 사연일까요?
1: 형수님이 이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정입니다.
0: 그렇죠.
1: 형님과 형수님은 완전히 별거 상태였고 부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수님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거죠.
0: 네.
1: 이렇게 동거의 실질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0: 네.
1: 그리고 유전자 감식 결과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0: 네.
1: 이건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0: 그렇죠.
1: 이런 경우라면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신분 관계를 다툴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문이 열립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 소송을 낼 자격,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낼 자격은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낼수 있는데 사연자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0: 네, 형제니까 좀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1: 예전에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주 명확합니다. 형님이 배우자 없이 돌아가시고 자녀로 알려진 그 아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0: 네.
1: 그 아이와 형님과의 친족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0: 그렇죠.
1: 따라서 친족관계를 부정할 명백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0: 그렇죠.
1: 이러한 사연자분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0: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당장 준비해야 할 거는 무엇일까요?
1: 우선은 형님이 남기신 유전자 감식 결과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1: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는지, 감정인의 서명, 인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또한 형수님이 집을 나간 시점, 다른 남성과 동거한 시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0: 네.
1: 그 시간 흐름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0: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1: 네.
0: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뭐 가족, 뭐 지인, 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권합니다.
1: 네.
0: 형수님의 가출이라던가 뭐 동거남과의 동거 사실, 형님과의 별거 상태 이런 걸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1: 네.
0: 또한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친형제이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수가 가출하고 별거하고 또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길거리, 금연거리까지 우리 주변의 금연구역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림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 공원과 금연거리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와 과태료는 각 지역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은 늘어나는데 왜 길거리 흡연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단속해야 할 지역은 넓어진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장소를 항상 지켜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금연단속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크게 늘리는 정책적 보완과 함께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매너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주춤할 거라고 하네요.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서울 낮 기온 31도 정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동안 좀 높아서 31도 정도가 좀 낮아지는 수준이긴 합니다. 대신 남부지방은 폭염경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 36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남부지방에서는 오늘도 좀 더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자치생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만나보겠고요. 생활백서에서는 식약처를 통해서 바이오의약품의 미래에 대해 짚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슬기로운 청년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창석 청년진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벨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12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미숙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YTN 슬기로운 자치생활 정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의회 부의장 종합비타민 김미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종합비타민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왜 종합비타민이라고 네. 소개를 하셨어요?
1: 아, 제가 약사여서 네. 앞에 내가 저를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종합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0: 아, 약사 출신의 우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신 김미숙 경기도 의원님. 약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인 어떤 종합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도 담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를 이끌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1: 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도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이 쉽지만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 한 표 차이로 부의장 당선이 되었어요. 그 선거에서 한 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의장이 앞에서 지시하고 이끄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의장의 첫 번째 역할은 의장을 잘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부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0: 네. 한 표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한 표로 굉장히 어렵게 선출이 되신 건데 그 한 표로 우리 부의장님을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도민분들의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1: 네. 저는 그 한 표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그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표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한 분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또 지금과 같은 부의장 자리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0: 사실 의원님들의 그 뜻에 저는 도민분들의 마음도 담겼다고 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군포지역 도의원이 세 차례 연속 경기도의 부의장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김판수, 정윤경 전 부의장에 이어서 이번에 부의장 자리에 오르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도 군포지역 도의원이셨던 거예요. 와, 우리 군포시민들의 기대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정윤경 전 부의장님에 이어서 군포에서 세 번째 연속 부의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포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군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포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 의원이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 군포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군포 현안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군포의 변화가 경기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0: 네, 우리 군포에 있는 분들께서 뽑아주신 우리 의원들께서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중책을 지고 맡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0: 네, 이걸 보시면서 군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큰 기대도 가지실 것 같고 반면에 다른 지역 우리 의원들께서는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군포만의 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더 분발하시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좀한번더 기회를 줘서 경기도 의회를 조금 더 부드러운 경기도 의회, 정말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 중에 부드러운 의회, 의회다운 의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부의장 선거 당시에 엄마처럼, 누이처럼 곁을 지키는 부의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엄마처럼 누이처럼 곁을 지키는 부의장이라는 표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나 누이는 가족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살펴주기도 하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저도 그런 부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자주 또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듣고 챙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야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 당선된 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의회의 종합 비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제가 3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처럼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 역시 그 경기도의회 166명 의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는 힘을 보태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0: 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30년 약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마침 종합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면, 우리 몸에 비타민은 꼭 필요한 거죠? 매일 이렇게 챙겨 먹어야

0: 됩니까?
1: 네, 매일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사람마다 각각의 부족한 비타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각각의 지역에서의 활동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또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렇죠. 비타민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생성되는 것들은 아닌 거죠?
1: 몸에 생성되는 비타민도 있지만 몸에 생성되지 않는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외부에서 더 투입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 내에 그래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내가 종합 비타민이 되겠다
1: 네.
0: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1: 맞습니다.
0: 현재 경기도의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분명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여야가 함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144석, 그다음 국민의힘이 22석, 조국혁신당이 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수당일수록 더큰 권한이 아니라 더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가 아니라 다수의 책임으로 또 소수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는 의회가 돼야겠죠? 그쵸? 야당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이나 비판을 단순히 반대하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지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듣고 또 좋은 의견은 의정 활동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예산이나 조례처럼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무엇이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여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0: 예. 우리 의원님만의 어떤 좀 갈등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풀어내는 비결이 있으세요?
1: 네,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원하는 분들의 한 마음의 한 50%는 제가 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0: 네. 그러면은 의원님들 진짜 많이 만나시겠네요.
1: 당연하죠. 166명 의원들 다 만나죠.
0: 와,
1: 네.
0: 그러면 정말 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게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하나의 좀 의견으로 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누이 같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경기도 재정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특히 재정 위기 원인을 두고도 여야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경기도의회 국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경우에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 네.
0: 원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는 그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나 그 내부 거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 취득세 감소처럼 세 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과거에 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이 언제 왜 이루어졌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0: 네.
1: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것인지까지 의회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이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또 여야가 의견도 많이 나눠지고 있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부의장으로서 또 역할을 좀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1: 그러게 그 여야야 공방이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인가? 중심에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서 서로의 의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0: 있는데 그냥 정치적인 행위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도민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0: 네.
1: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경기도가 5,465억 예산 삭감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0: 저는 그 삭감을 위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또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하나하나를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집행이 낮거나 또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들,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복지, 안전, 민생처럼 당장 예산을 줄였을 때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분야는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감액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써야 도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근데 그걸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민생 예산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0: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와 청년 그리고 돌봄의 교육 분야입니다. 당장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요.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결국 일자리와 지역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또네 번째, 여기서 안전 관련 예산도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걸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들을 잘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민생 예산, 그렇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무엇보다 정말 챙겨야 되는, 진짜 챙겨야 되는 분들이고, 또 아이와 청년, 소상공인, 또 지역사회, 그 경제를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많이 힘듭니다.
1: 예.
0: 네.
1: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0: 네.
1: 현장에서.
0: 저는 바로 곁에 그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정말 어렵다. 니네들 알고 있니? 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깊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방의회법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조직권이나 인사권, 그다음에 정책 지원에 대한 기능, 또 일부 예산 편성권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 지방의회도 그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더 늘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께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0: 그리고 제12대 경기도 의회의장 단에서도 지방의원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경기도 의회가 전국 의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 국회의 2026년도 내에
1: 네.
0: 지방의회법이 정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부의장이신데 군포 지역 도의원분들 중에서 벌써 세 번째 군포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군포는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많이 지금 노후화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이번에 12대 경기도의회에서 군포의 어떤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0: 네, 저는 그 군부에서 가장 큰 과제가 그 오래된 신도시 이미지를 벗고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일기 신도시 그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그 집을 새로 짓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주거 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생활 기반 시설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교통, 주차, 학교, 생활 SOC, 상권, 일자리까지 도시 전체의 기능을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그 청년과 기업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산업 기반까지 갖추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또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지역 상권 일자리를 연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군포가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군포 지역의 도의원이십니다. 김미숙 경기도 의원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0808, 우리 청취자분이십니다. 이 방송 듣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의견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초심 잃지 마시고, 당찬 포부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앞서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문자 사연을 주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답변을.
0: 네, 이제 저는 이제 삼선인데요. 이게 초선과 달리 재선 때에는 좀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나는 항상 초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서 왔고 삼선이면 더 해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다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잘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는
1: 네네.
0: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부의장으로 당선이 됐고 의회에서는 부의장 당선된 그 부의장의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역의 활동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과 부의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달간 해보니까요.
1: 네.
0: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시군요. 아유, 우리 의원님, 평소에 비타민 꼭잘 챙겨 드시고요.
0: 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1: 힘드시니까, 할일 너무 많으시니까. 자,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이건 꼭 한번 내가 보여드리고 싶다. 이것만큼은 약속하겠다. 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도민들께서 의회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제 부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도 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잘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여야가 더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쓸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1: 10초요?
0: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인 우리 군포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군포에 예산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1: 네.
0: 가장 중요한 건 김민숙 부의장이 돼 있어서 경기도회가 좀더
1: 예.
0: 따뜻해졌고 좀더 일을 잘하는 의

0: 제가 되는구나라고 평가해 주시기를
1: 예.
0: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서쪽에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여파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남부지방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더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최대 40mm의 비가 오고요.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일기예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로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곳곳에서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서행 중이고요.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협력을 다지고 지방주도 성장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 엔진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부처 보고와 함께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한마음으로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프로젝트는 각각 당원 주권, 민생정당, 소통정당, 가치정당 2.0으로 특히 당원 권한 강화를 약속하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안을 제안해왔는데 당내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는 향후 정치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당내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게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올해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용산공원은 제외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될 수도권 7만 3천 호 신규 공급 부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

시신이 3개월 전에 실종된 장미란 씨로 확인된 가운데 장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인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간판을 단 정유사 외에 타사 제품을 40%까지 살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가 바뀝니다. 또 정유사와의 사후 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석유 유통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배추 수확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쓴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배추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수입 배추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값이 거꾸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년째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는데요. 서해에서 나는 가을 제철 해산물인데 지난주 자비를 막아두었던 기간이 풀리면서 이젠 본격적인 철이 시작됐습니다. 값이 이렇게 착해진 것은 올해 바다에서 유난히 많이 잡힌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든 데다 서해 물온도도 높았던 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쪄서 먹기도 하고 양념장, 간장과 버무려 먹기도 하고 탕으로 먹기도 하는 가을 별미인 이것. 요즘 서해에서 제철을 맞은 옆으로 걷는 이 해산물은 무엇일까요? 1번 꽃게, 2번 꽃가루, 3번 꽃샘추위, 4번 꼬들빼기 김치. 1번 꽃게, 2번 꽃가루, 3번 꽃샘추위, 4번 꼬들빼기 김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요즘에 이것이 값이 떨어지고 있군요. 그렇군요. 마침 본격 처리됐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마트에 가셔가지고 장 보실 때 이거는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쪄서 먹기도 하고, 양념장 간장 버무려 먹기도 하고, 탕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예, 가을 별미라고 하니까, 또 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침 제철이니까, 요 해산물 사서 요리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꽃게, 2번 꽃가루, 3번 꽃샘추위, 4번 꼬들빼기 김치. 예, 꼬들빼기로 만든 김치. 4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거 평소에 어떻게 해서 드십니까? 여러분만의 레시피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이것 요리법도 짧게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악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셔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275번님, 금억이 풀리길 기다렸는데 가격까지 내렸다니 금상첨화네요 라고 하시면서 아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바로 장 보러 가실 기세입니다. 7148번님, 가끔 라면에 이것만 넣어서 먹으면 해물탕 부럽지 않아요. 라면에 이것만 넣으면, 그러겠네요. 국물 맛이 달라지겠네요. 4840번님도 해물라면이 왔다죠. 왔다. 야, 오늘 아싸 왔다. 막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예, 0120번님. 이거는 제가 잘 무칩니다. 아, 무쳐서 많이 드시는군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무쳐 드시는 거예요? 양념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무쳐야 맛있습니까? 0808. 간장게장, 양념게장 맛있게 만들어요. 우리 사위들도 엄지척합니다. 직접 다 만드셔가지고 따님들 집에 다 갖다 주시는 거네요. 맛있겠네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정말 밥한 그릇 뚝딱이죠. 2207번님, 즐겁게 오늘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담백한 거 먹고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쪄 드시는 게 아닐까요? 담백하게 드신다는 거 보니까 이거를 쪄 드시는 것 같습니다. 1069번님, 저는 월급만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너도 몸값이 떨어지고 있구나, 유유라고 하시면서 이것에 감정이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하긴 그렇긴 해요. 요즘에 워낙 그 물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월급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사실은 1069번님만 그러신 건 아니고 요즘에 대부분의 뭐 직장인 모든 그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요즘 서해에서 제철을 맞았습니다. 마침 가격도 많이 내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쪄서 먹기도 하고 양념장 간장과 버무려 먹기도 하고 탕으로 먹기도 하는 가을 별미 이것. 1번 꽃게, 2번 꽃가루, 3번 꽃샘추위, 4번 꼬들빼기 김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으시면 바로 그 힌트송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레드벨벳 빨간 맛.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곱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등장했던 코로나19 백신, 이런 의약품들을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의약품은 비만과 당뇨는 물론이고 암, 희귀질환까지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약품 뒤에는 수많은 과학자와 기업, 또 정부와 국제적인 협력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3일간 세계 각국의 제약 바이오 리더들이 한국에 모여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와 바이오 의약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식약처 안영진 바이오 생약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바이오 생약국장 안영진입니다.
0: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사실 익숙치 않은 단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아까도 자세히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세포, 유전자, 항체, 바이러스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코로나19나 독감 백신과 같이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있고 카티로 많이 알려진 항암제가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가 흔히 예방접종 받는 백신 같은 것도 네. 항체 의약품인데 이것도 바이오 의약품이고 네네. 항암제도 바이오 의약품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1: 아, 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70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아직까지 2%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국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7월에 의약품 생산 실적 등 시장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는 25년도에 처음으로 7조 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실적은 약 10조 8천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글로벌 점유율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위탁 개발 생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뭐 복제약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일반 케미컬에서는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시밀러하다라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중요한 행사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26인데요. 올해로
1: 네.
0: 벌써 12번째 개최하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저희 식약처가 2015년도부터 개최해 왔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약품 분야 이제 규제 당국자, 그다음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약 5천여 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직접 모이고 또못 오시는 분들은 네네 온라인으로 모여서 각국의 바이오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과 규제 기관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국제 행사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성과 노력들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은 몇 나라나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까?
1: 한그 160여 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160여 개국에서 이게
1: 네.
0: 항상 매년 우리나라에 열렸던 거네요, 그러면?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8월,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26. 이제 올해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건데요.
1: 네.
0: 이런 행사에도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돼 있겠죠?
1: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28일 금요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첫날에는 이제 개회식이 있고, 개회식 이후에 이제 기조 강연으로 시스템 대사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님과 WHO의 제레미 파라 사무차장분님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주요 연사로 참석하셔서 바이오의 미래를 선도할 기술과 규제 혁신,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일차, 3일차에는 이제 백신이나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각 분야별로 전문 포럼이 열리는데, 특히 올해는 저희 K-바이오의 대도약을 이끈 주역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GBC 스페셜 바이오 혁신 리더스 토크를 신설했습니다. K-바이오 혁신의 최전선에서 글로벌 성공 신화를 떠내려가고 있는 업계 리더들의 도전, 위기, 성공 전략을 듣고 소통하면서 각 기업의 성과를 저희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컨퍼런스에 참여하시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가서 뭐 하십니까?
1: 일단 이제 개회식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오가이즈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각 업계에서 참석한 업체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스 토크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나 각 규제기관에서 온 분들과 양자회담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많이 바쁘시네요. 몇 시부터
1: 네.
0: 시작입니까? 아직 시작 안한 거예요?
1: 예, 오늘 개회식은 2시고요. 기업 간담회는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인터뷰 마치면 바로 그 간담회장으로 제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국장님, 식사 못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괜히 또 저희 방송 때문에
1: 네.
0: 식사 못 하시나 해가지고. 예.
1: 네, 감사합니다.
0: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올해 GBC의 주제가 이제 바이오 대도약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입니다. 바이오 기술은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혁신이 국민의 건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확인하면서도 그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질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제일 빠른 240일 허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이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식약처 바이오생의학국 안영진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90분 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실 수 있고,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프로그램들 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SAT 한 번 더 짧게 내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철이 왔습니다. 서해에서 나는 가을 제철 해산물인데요. 요즘에 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사실 요즘이라기보다 2년째 계속 값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쪄서 먹기도 하고, 양념장, 간장과 버무려 먹기도 하고, 탕으로 먹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옆으로 걷는 해산물입니다. 1번 꽃게, 2번 꽃가루, 3번 꽃샘추위, 4번 꼬들빼기 김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죠. 8333번님은요. 쪄 먹으면 간단하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720번님은요. 간장게장을 반숙으로 만들면 끝내줍니다. 간장 양념을 만들어서 끓여서 손질한 게에 부으면 반숙이 됩니다. 그렇군요. 간장게장 그렇고 보니까 거의 다 반숙이거나 많이 그 살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반숙이 더 맛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2273번님은요. 어제 탕 먹었는데 살이 토실하고 쫀득하고 맛이 예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비실에서 3명이 단체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세 분 감사합니다. 함께 듣고 계셔서 지금 계속 이 탕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탕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세 분이서 의견을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탕이 최고다. 7166 꽃샘 추위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저 더운 날씨에 지쳐서요. 이분 오늘 정답보다도 꽃샘 추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긴 올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시간도 금방 가니까요. 어느새 9월입니다. 9월이 코앞이에요. 요즘에 벌써 바람부터 달라졌던데요. 9월에 극한 더위, 8월에 극한 더위 있을 때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가을 오고 겨울 뭐 금방 오겠죠. 2074번님. 고랑밭에 풀어놓은 병아리들이 들판으로 쫑쫑거리며 달아난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들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일하시면서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6116번님은요 고들빼기 김치요. 매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고들빼기 김치 누가 담가주냐고 하셨는데 그때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님이 생각나네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진짜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거를 우리 안에 담게 되죠. 이런 너무나 이런 추억도 있고 그 추억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6116번님 사연 감사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요즘에 제철을 맞은 옆으로 걷는 이 해산물 1번 꽃게 2번 꽃가루 3번 꽃샘추위 4번 꼬들빼기 김치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7: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6: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청년들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청년재단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 청년정책의 모든 것을 전수해줄 슬기로운 청년생활의 오마스터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0: 8월도 막바지입니다. 올여름 네. 어떠셨어요?
1: 뭐 올여름 진짜 너무너무 더웠고 그리고 지난달에 나왔을 때는 비가 참 안 온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 좀 비가 내려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농협과 함께하는 사업 중에 에그데크라고 청년 농업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0: 네.
1: 또 공모전 창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지난 또는 여름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마가 내렸는데도 거기는 한 번 오고 그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조금 나와서 비가 조금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또 청년들을 좀 최대한 좀 많이 만나서 현장의 경험을 좀 듣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아, 올 여름도 정말 뜨겁게 뜨거운 날씨 속에 뜨겁게 보낸 우리 이사장님. 자, 오늘 이야기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니까.
1: 네.
0: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 치트키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인데
1: 네.
0: 오늘의 치트키 무엇입니까?
1: 네,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색다르게 정책을 소개하는 대신에 이제 그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년들 당사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청년재단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직접 만났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사각지대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청년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겠네요.
1: 네네.
0: 또 관련한 정책들도 아마 제안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청년재단에서 열었던 자립을 주제로 한 간담회 내용이 궁금한데 그 전에 먼저 이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이 있나요?
1: 네, 아무래도 당사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나 저희 재단 차원, 저희 주무관청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만들고 현재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해당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전파가 되는가. 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유사한 상태로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실제로 한번 좀 들어보기 위해서 자립준비 청년을 지난 8월 18일에 또 실제로 만났고요. 간담회 제목은 모두의 정책이 나의 정책이 되려면이라는 자립편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름다운 재단에서 보호종료 아동 캠페인, 일명 18어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꽤나 오랫동안 2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종료 아동과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은 2001년 통합된 단어로 현재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공식 명칭으로
0: 그렇군요.
1: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흠.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설명을
0: 네.
1: 드리면
0: 네.
1: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동 양육시설 그리고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만 18세의 아이들은 이제 보호시설에 퇴소하고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0: 맞아요.
1: 불렀었고 현재는 2001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이 청년들이 동일한 상황에 후배 자립 청년들을 돕는 청년 단체를 만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각 부처의 이제 청년 보좌역으로 선발이 되어서 또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청와대에서 현재는 이제 청년 펠로우십 제도라고 해서 일명 청와대 인턴 제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청년 펠로우십 제도에도 합격이 돼서 또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까지 다양하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실제로 이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동일한 형태의 자립준비 청년이 부처의 청년 보좌역이 됐을 경우에
0: 네.
1: 그들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죠.
0: 그렇겠죠. 당연히.
1: 그래서 아직도 혜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청년단체 청년들도 있었지만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청년 보좌역이 된 분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왜 안 찾아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0: 네네.
1: 아무래도 이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최대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전파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스스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렇게 그 연결해주는 단체들은 왜 이렇게까지 찾아보지 않고 없다고만 얘기하느냐 뭐 이런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이사장님이랑 하면서 느낀 것도 네.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청년들, 자립 준비 청년 포함하여 우리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참 많이 준비가 돼 있던데
1: 네.
0: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 네. 이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이 직접 찾아봐야 되는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드신 분들이 만들었으면 알려주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사실 저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참 홍보 중요하다.
0: 네.
1: 홍보 비 제가 매번 이제 우스갯소리로 진짜 더 이상 화장품 회사들을 욕하지 않겠다.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화장품 업계인데
0: 그렇군요.
1: 왜 이렇게 제품의 질을 신경 쓰지 않고 홍보비만 태워서 화장품 가격만 올리냐.
0: 예.
1: 이런 비판을 제가 가끔 했었는데 가끔 그렇군요.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당사자인 청년도 나에게 혜택이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가볍게 그
0: 네.
1: 말씀을 드리면 자립수당 같은 경우가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매월 50만 원 정도를
0: 네.
1: 예,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또 온라인은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1회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가 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된 자립준비 청년. 금액은 1인당 서울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는 1,500만 원. 그 이외 지역은 1,0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시설 위탁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관할 지자체와 신청과 심사를 통해서 본인 계좌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번호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서울 기준으로는 02-6457-2454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내용을 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지금 우리 오마스터가 알려준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진짜 나 또 못 적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년재단. 네, 청년재단 예. 하나 기억하시고 그 네. 홈페이지나 관련 내용을 좀 자주 찾아보시면
1: 네.
0: 연결이 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자립준비청년

0: 비롯하여
1: 네.
0: 혼자 힘들게 지내는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혼자 있게 되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좀 밖으로 나가셔서 함께하는 곳으로 좀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현장 간담회에서도 조금 더 나와서 물어봤으면 좋겠다.
0: 맞아요.
1: 아직도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청년인데 우리 단체에도 찾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고 그걸 꺼려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분명히 국가가 준비한 것들도 있고요.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름다운 재단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매월 한 50만 원 정도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18어른 캠페인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해당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뭐 콜포비아다, 뭐 직접 연락하기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찾아보실
0: 맞아요.
1: 수가 있으니까 자립준비 청년 혜택 또는 자립준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많은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들은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1: 네.
0: 어떤 시설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맞습니다.
0: 그렇잖아요. 또 취업이나 뭔가 내가 일을 시작하기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끊긴다거나 사실은 이건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게 맞는 것인가 개선할 점 없는가 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시설에서 퇴소했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약간 부처가 다른 경우에 혜택이 다른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0: 근데
1: 그런 부분.
0: 어떤 시설을 거쳤느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뭐 시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 시설이냐 아니면 청소년 쉼터이냐. 예, 이런 시설이 조금 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소속인 부처 또는 이제 성평등가족부인 주무부처. 여기에 따라서 살짝 혜택이 동일한 자립준비 청년인데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기관 산하 기관이라면 혜택이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0: 그렇군요.
1: 일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부처를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말씀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그렇고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선택했었던 회사로 쭉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또첫 번째 회사가 내가 너무 큰 꿈을 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입사를 했지만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퇴사를 한다거나 이제 조기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서 그러면은 자립준비 청년이 만약에 2개월 만에 취업을 했다가 또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두면은 이미 지원금이 끊겨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영속적으로 유예 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꾸려 나가야 되고 만 18세가 된다고 해서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뭐 소위 말하는 뭐 캥거루족 부모님이 도움받거나 이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른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예 기간이나 영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처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인세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예산처를 포함해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배정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고 곧바로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 맞습니다.
0: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그 근로하던 게 끊기기도 하고 또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있었던 지원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좀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건을. 꼭 어떻게
1: 맞습니다.
0: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체계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교육 훈련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장 전 지자체와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정규직을 뽑는 것 자체의 TO가 줄어들고 인턴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일자리 경험 이거를 이제 부처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이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난 이후에 잘 맞는다라고 하면 취업까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정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의 한 축이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은 주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지원은 조금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속적으로

0: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취업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 안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1: 그렇죠.
0: 정규직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감이나 또는 인턴 기간 동안은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을 또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취업했다 또는 일경험하고 있다 인턴하고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제 지원이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혹시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1~2년 정도는 유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주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여쭤보기로 하고,
0: 네.
1: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일자리 경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0: 네.
1: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나요?
0: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처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청년보좌역 그리고 이제 재경부의 청년보좌역 국방부의 청년보좌역 이렇게 청년보좌역들이 각 부처별로 다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보좌역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인턴 경험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진행했었던 이 펠로우십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 어딘가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 기관에서 일을 했으면은 일을 좀 제대로 배워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들에서 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기업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한정적이라면 국가에서 나서서 조금 더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1: 네.
0: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들어서고 나면은 역점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고 특화된 청년들을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은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경험 사업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님들과도 제가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일경험 사업의 효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 그러세요.
0: 3개월 정도 하고 더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서 한 6개월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은 세 달이면 한 2, 3주 정도는 회사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1: 맞아요.
0: 손에 익어서 한달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1: 아하.
0: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서로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이 맞지 않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있다고 하고 많다고 해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일종의 배려형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해서 놀랬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열정을 회사 측에서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너무 짧다고 한다면 4~5개월이라도 조금이나 늘려서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양질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사측과 정부와 청년들이 함께 가져보는 기회로 늘려간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주거 부분 여쭤볼게요.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0: 이게 주거가 영원한 난제.
1: 그러니까요.
0: 네,
1: 어렵습니다.
0: 그래서 요즘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큰 이제 전제라고 문제가 아닌 전제라고 본다면 수도권 일극체제이겠죠. 모든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럼 청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또는 특히 이제 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교육인데 교육은 결국은 대학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데
1: 네.
0: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고 또는 메가특구라든지 이런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분산하는 노력을 함께 병행하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수 있는 원룸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1: 네.
0: 좀 들고요. 최근에 저희 청년재단에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090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네.
0: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긴 하지만
1: 예.
0: 일정 부분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1: 최초인가요?
0: 최초로 말씀을 드리도록
1: 최초입니다.
0: 하겠습니다.
1: 설례상 최초로 최근 진행된 청년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일부 발표합니다.
0: 네, 일부 발표. 첫 번째 가장 먼저 청년 스스로에게 풀어야 할 문제,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는 58.6%로 주거 안정입니다. 역시나 주거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52.4%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이고요. 세 번째 31%로 자산 형성. 그리고 네 번째는 19.7%의 생활비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사치를 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매번 그런 물가 얘기하는 김밥 물가. 네. 야채 김밥 한 줄이 4, 5천 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진보, 중도, 보수를 나눠서 조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순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에 청년들 대상으로 정책 수요 조사도 진행을 했고 이것도 네. 반영하고 또 간담회도 진행하셨고 이것들이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잘 좀 정책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지원이나 혜택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0: 네. 그리고 이거 뭐 네. 청년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1: 예.
0: 뭐 중년, 장년도 주거 안정을
1: 그럼요.
0: 가장 먼저 맞습니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청년은 일자리 확대라고 표현하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 안정성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비 부담이 낮아져야 된다. 사실 다 비슷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에는 용인 지역 인근에 반도체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대학 기숙사처럼 원룸 월세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우선적으로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월세 안정화를 좀 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메가특구법 지정을 통해서
1: 네.
0: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산업이 유치되는 지역에는 미리 그 산업 현장을 유치함과 동시에 노동자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미리 마련해 두면은 이런 월세 동반 상승을 조금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네. 요거는 한 1분 정도 할게요. 청년의 네. 날이네요. 9월 19일이.
0: 그렇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올해는 9월 19일 토요일이 이제 청년의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이제 특별히 준비를 해서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1차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 2차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 전국 권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올해 청년의 날 9월 19일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많은 것들 좀 공개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청년재단 꼭 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0: 그렇습니다.
1: 청년정책 네. 통합정보 제공하는 거 온통 청년이라고.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사이트 이름인가요?
0: 예, 온통 청년.
1: 네. 온통 청년. 요것도 기억하세요. 청년재단과 온통 청년. 누리집 같은 데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시간 벌써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0: 네.
1: 오마스터의 핵심 한 줄 요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띄우는 응원의 노래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끝날 때 노래 전해드릴게요.
0: 네. 좋은 정책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의 삶에 닿아야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까지 닿도록 저희 청년재단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저희 청년재단 유튜브에도 출연해 주신 김보경님의 별의 요람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청년생활 오마스터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오늘 SAT 정답은 꽃게였습니다. 여러분 꽃게 많이 드세요.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보경의 별의 요람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공기 자체가 더워서 날도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30.1도, 부산 32.5도, 광주 3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서풍으로 인해 남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은 상태고요. 당분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곶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인데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차로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곶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혼잡한 모습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양화대교 남단에서 여의 상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은 양방향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당시 자세와 위치 등을 바탕으로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현장 인근에서 농작업하고 있던 70대 A씨는 6월께부터 계속 여기서 작업해왔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 야자수 농장 인근에는 비닐하우스와 밭뿐이며 CCTV는커녕 가로등도 없어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혼자 나무에 줄을 묶고 목을 매기가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설사 묶었다 해도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의문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안하고 재개발 지역 용적률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2차 회동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제외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의 동남권 청년단지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는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가 올해 말이면 마무리돼 청년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재개발 구역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며 기존 비율의 1.2배까지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7만 3천 가구 규모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차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7만 3천 가구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계속 대화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만 3천 가구 후보지가 전부 경기 지역이냐는 질문에는 공급 대상지는 발표 시점에 최종 정리되는 만큼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제 KTV에 출연해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빼더라도 수도권에 7만 3천 호를 새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 10만여 호 가운데 2만 7천 호를 건설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안을 제안해왔는데 당내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인 향후 정치 일정을 맞을 순 없다고 판단한다며 당내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게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주영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 모두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위해 사퇴하고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 도지사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협력을 다지고 지방주도 성장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 엔진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부처 보고와 함께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광역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과 기초단체 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한 마음으로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엔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에는 비가, 남부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최대 30mm,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대 10mm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전남과 영남, 제주 산간에 최대 40mm의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일부 해제 완화됐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등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3도, 습도는 6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의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취업 비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 직종에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 연간 발급 규모는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3,265달러,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으로 올리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수수료가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인데요.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전망인데요.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 H1B로 전환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H1B 제도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 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 가운데 5위로 국내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영향을 줄

0: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장미란 씨 사건 이후 다른 실종자들도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여행을 가기가 무섭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까지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2: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1: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3: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0: 서정빈 무엇보다도
3: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1: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1: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이렇게 실종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에서 실종됐던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 먼저 했던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5: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는 B씨 주거지도 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인 21일 저녁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초 신고자는 피의자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였던 B씨를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어 범죄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반등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를,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7: 네, 전날 6,700선에 오른 코스피가 현재 6,7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6,800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내린 6,727로 출발했는데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전환한 뒤 상승폭을 확대 중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과 달리 개장 직후부터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 즉 주식 예탁 증서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7일

0: 4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 증가와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약화로 13개월 만에 137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했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흐름 속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대화 신호도 다시 발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공동항로 개설에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주재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싣는 흐름과 맞물려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동 긴장 완화 움직임 속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시제만 과거로 조정해 다시 올린 겁니다. 전날 김 위원장과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린 데 이어 김 위원장을 향한 구애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대규모 전쟁 훈련은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얌전하게 행동해온 사람 김정은에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릭너 전 CIA 분석관은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 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일 거라며 한미 간 훈련도 계속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중요 정책과제들의 성공적인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적인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해 어제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경제지도기관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으로 빚어진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편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 경호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로 시작이 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지난 주말 방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IB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이 배런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들과 $1,000,000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배런에 대한 위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 경호국도 파악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이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 때문인데 광복절 연휴에 비 피해가 컸던 경남 남해안에 또 비가 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비가 내린다고요?
0: 네, 장마나 태풍 때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18호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입니다. 현재 기압계를 보면 우리나라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북쪽에도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는 태풍이 지나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남서풍이 동쪽과 북쪽의

앞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북동풍과 충돌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옵니다. 남쪽의 태풍이 다량의 수증기를 불어넣으면서 남부지방에는 오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는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도 옵니다. 특히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비 피해가 컸던 경남 거제에도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해안가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오셨는데요. 네, 경기 평택시병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1: 네.
0: 1년을 버틸 것인가? 이 부분이 정치권에 상당히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러다 최장수 대표 될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지금 분위기 봐선 그럴 것 같은데요.
0: 네. 민주당에는
1: 네.
0: 호재입니까?
1: 아니, 그런데 여야가
0: 예.
1: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건전하게 가는 것이 국민들에서 좋은 정치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죠, 사실은.
0: 예.
1: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체제를 돌이켜보면 그냥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오로지 통합적 리더십보다는 분열적 리더십으로 일관했다라고 볼
0: 네.
1: 수밖에 없고, 그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중도 확장이나 이런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농축돼서 나타난 것이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였거든요. 그 정도 패배했으면 사퇴하는 게또 맞는데도 불구하고
0: 예.
1: 오히려 구구강성 지지자들을 이제 가지고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많은 이제 비판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세게 뭉치지 못해서 한계를 가서 노정하고 있어서 지금
0: 예.
1: 현재로서는 지금 칼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임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연임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단계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퇴 압박 속에서 이른바 올공의 남자로 버티기 전략. 이게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아, 저는요, 올공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0: 예.
2: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장동혁 대표에게
0: 신지호 전
2: 고명수,
0: 의원입니다.
2: 그게 됐다.
0: 예.
2: 그러니까 긴급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올공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버티는 게 아니고,
0: 예.
2: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없었으면 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그 국회 사무총장님이 최근 한 방송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가리켜서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이게
0: 예.
2: 뭐냐면 기존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상식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이 정도 참패했으면 그냥 두말 없이 물러나는 게 이제까지 정치권의 관행이었는데
0: 예.
2: 저런 식으로 버티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이런 점에서 새로운 종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엊그저께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만났을 때 실제 장동혁 대표를 좋아한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필수
0: 불가결한,
2: 불가결한
0: 예.
2: 꼭뭐 있어야 될 필수적 존재다. 이게요, 덕담인데 이 뼈가 있는 덕담이에요. 최근에 그 친명 커뮤니티 제가 좀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눈팅을 해봤거든요.
0: 예.
2: 거기서 요새 그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석자로 줄여서 알장지예요.
0: 예.
2: 알아서 장동혁을 지켜주자.
0: 예.
2: 그러니까 그 장동혁은 우리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0: 예.
2: 우리가 장동혁을 꼭 지켜줘야 되고 연임까지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
0: 예.
2: 이런 게 친명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한 필수 불가결한 그 존재다.
0: 예.
2: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막 하락하고 하는데 제일 야당 대표가 그래도 저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0: 예.
2: 그저

0: 이재명 정권의 든든한 그 받침목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1: 네,
0: 얘기죠.
1: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 오늘 대여 투쟁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채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당의 위원장은 우리 당 조직의
3: 장동혁
2: 핵심입니다.
3: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당협 위원장들이 해당 당협의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 당협으로부터 당심을 얻어서 결국 총선에 출마하고 총선에서 민심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심을 얻은 당협 위원장들이 그 당협 위원장의 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당헌 당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협 위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에게 그 뜻을 묻겠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네, 아마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변을 가장 유의미하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결국엔 당원직 선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의원들이 왜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원님.
4: 당협위원장,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1: 예.
4: 지역위원장인 경우는 저희도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지역위원회를 재편을 하거든요.
1: 예.
4: 그때 이제 공석이거나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뭐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교체는 하는데, 현역 같은 경우는 그 예의를 둬가지고 그냥
3: 김현정
4: 연장을
3: 민주당
4: 시켜주거든요.
1: 의원입니다. 현역이 그냥 당협위원장을 하는 거죠, 그
4: 그렇습니다.
1: 지역에?
4: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예.
4: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현역이 있는데 다른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당원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 지역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와해 되겠죠. 서로 내부 투쟁 이런 싸움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4: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것은 사실은 당원 주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나쁘진
1: 예.
4: 않지만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는 거잖아요.
1: 의도가
4: 본인의
1: 불순하다. 예.
4: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있는 비당권파들에 대해서 입틀막하겠다, 이런 도구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여투쟁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고 이런 것들이 중도나 외연 확장을 제한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들, 그러니까 지금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고 있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극우 강성
1: 예.
4: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국민의힘에서는 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되게 답답한 상황일 것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그
1: 예.
4: 세력들이 그 힘이 웅축되지 못하고 지금 비판에 멈추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더좀 답답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1: 네,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은 장동혁 대표 이른바 뭐 전략 자산이라 그래서 일부러 띄워주기도 하시는데 진정 어린 찌쓴소리를 오늘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4: 전략 자산은 아니고요.
1: 예.
4: 그냥 그것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이제
1: 예.
4: 하는데, 사실은 야당이 이제 건강해야지 여야 간의 협치도 되고 또
1: 예.
4: 그것이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는 국민의힘이 지금 심각한 내부의 그런 권력 투쟁, 그 노선 투쟁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기를 사실은 더 바라는
1: 네.
4: 관점입니다.
1: 의도가 불순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도가 불순하다는 건가요?
0: 그렇죠. 본인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저희 당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에는 본선보다 예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거의 뭐 예외 없이 당선이 되니까. 근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턱이 당협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이 곧 공천,
1: 받는 사람인
0: 예,
1: 거죠?
0: 그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면요, TK 지역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하자는 식으로 하면요, 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현역 의원들이 있는 거기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간에 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리한다 한들 이 당의 내분이 아주 그냥 구조화돼 버리는 거죠.

0: 그리고 장동혁 대표만 하더라도요. 본인 지역구가 충남 보령 서천이잖아요. 지난번 6.3 선거에서 서천군수 민주당한테 내줬고요. 서천군 그 충남 도의원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민주당한테 뺏겼어요. 그런데 예. 거기가 원래 누구 지역구였죠? 김태흠 전 충남지사 지역구고 그 김태흠 전 지사가 3선이나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럼 김태흠 지사가 내가 보령서천, 자, 장동혁, 너랑 나랑 그럼 당협위원장 누가 할지 한번 붙어보자. 장동혁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당대표가 당협위원장도 뺏긴 상태에서 그럼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뭐 경쟁하기 싫어서 그 현역 의원들이 뭐 그걸 다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고,
1: 예.
0: 이런 당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점이죠.
1: 네. 그러니까 뭐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취지는 뭐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비당권파 쳐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이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과도한 당원 중심보다는 국민 중심으로 당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는지 잊으셨냐? 당원이 뽑아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아마도 한동훈 의원일 겁니다.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서 아랫목을 따듯이 데워놓는 모습, 당원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정환 의원은 당장의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앞세우는 듯한 모습, 낯설기만 하다. 김재섭 의원은 더 큰 민심으로 가야 된다. 안철수 의원은 매번 말을 바꾼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협 직선제를 놓고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선 중진 모인다고 하거든요.
0: 네. 오늘 이제 사선 중진 모임이 있고 내일 이제 1박 2일 연찬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이걸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모레 연찬의 참석률이 지극히 저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 아, 안 갈 수도 있다.
0: 그러니까 일종의 예. 항의의 표시로 연찬에 불참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며칠 전부터 좀 있었는데 오늘 또 의원들 다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3월 9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전륜 결의문을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낭독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도 기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1: 예.
0: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윤어게인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대통합을 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보면 다 이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 전원 명의의 전륜 결의문을 그 당론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인데
1: 예.
0: 거기에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로 당의 그 분열 양상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이제 진보 세력에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좋게 생각하면 좀 넓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완벽한 뭐 당권파의 그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어떤 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바꾼 거죠. 스탠스를. 항상 새정치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1: 예.
2: 새정치가 이제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거로 새정치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우리 민주당에도 계셨지만
1: 예.
2: 항상 그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또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안 한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단일화해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1: 예.
2: 그리고 또 토사구팽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스탠스는 누가 봐도 본인이 이제 이후에 당내에서 입지라든지 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당권파를 함께 가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 예.
2: 이제 또 본인의 잠재적 그 경쟁자이기도 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견제도 좀 하면서 당권파의 입장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게 새정치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1: 예, 국민의힘 포럼에서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한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0: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희
1: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2: 한동훈 전통의 무소속 의원입니다.
1: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3: 네, 저 포럼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주최하는 공부 모임이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을 위해서 아랫목을 대워놨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목소리를 냈네요.
4: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예. 김영삼, 김대중 이른바 양김 두 분이 나중에 이제 대권을 놓고는 경쟁적 관계였는데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서는 동반자 관계였잖아요. 예. 아주 둘도 없는 동지 관계였어요. 그래서 한동훈, 오세훈, 그 양훈 이 두 사람은요 적어도 이 당을 장동혁 노선으로부터 장동혁의 뺄셈 정치 분열 노선으로부터 이렇게 그 덧셈 그리고 통합 노선으로 바꿔내고
3: 예.
4: 그래서 당의 그 쇄신을 해서 28년 총선에서 과반 일당이 되는 데까지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그 모순도 없습니다. 충돌이 없어요.
3: 대결이라기보단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합심이 될 수 있다.
4: 예, 28년 예. 총선이 끝나고 30년 대선이 가까워오면은 두 사람의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3: 예.
4: 그래서 28년 총선까지는 전략적 동반자, 예. 아주 훈훈한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3: 예. 훈훈 연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긴 한데 네. 만약에라도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대로 해소가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조금은 좀 위협적인 연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5: 근데 실제로 뭐 반장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3: 예.
5: 그 이준석 그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초청했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오시긴 했는데 예. 악수만 하고 뭐 별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것이 과연 진짜 실질적인 연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도 사법 리스크가 지금 남아있는 예. 거고 한동훈 의원도 복당 문제도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하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사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 좀 보폭을 지지세를 좀 넓히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것이 그 구체적으로 뭐 연대로 이렇게 그 확장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요. 오히려 그 철옹선을 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쪽이잖아요. 오히려 예. 지금 이쪽 소위 말하는 소장파라든지 친한계라든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주장들은 좀 하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한테 징계 빌미를 또 주기도 하고
3: 예.
5: 그래서 그 아까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3: 예.
5: 정말 그에 맞는 결기를 가지고 과거에 뭐 그 중진의 그 영남에 있는 중진 의원들 불출마까지 각오하면서 당 쇄신 뭐 이런 얘기들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3: 예.
5: 정도의 결기가 있지 않으면
3: 저런 뭐 세미나 모임 갖고는 안 된다.
5: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전에 그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비판하고 말거든요.
3: 예.
5: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들을 대시거든요. 이번에 바꾸면은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예.
5: 막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결국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또 그 장동혁 대표가 현재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당직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3: 예.
5: 차기 총선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켠에는 또 염두에 두면서 그 세게는 하지 못하면서 적당한 그 비판에 멈추고 있는 이것이 국민의힘이 가장 큰 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3: 어제 사실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은 악수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악수입니다. 한 언론사 행사에서 만나서 제명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저렇게 악수를 나누게 된 겁니다. 악수를 나눌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었을 텐데 화면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일단 웃고는 있습니다.
4: 네.
3: 그런데 대화는 없었다 그래요?
4: 그랬다고 해요. 근데
3: 예.
4: 그 얼마 전에 뭐 장동혁 대표 가족상 때 한동훈 의원이 문상 가서
3: 예.
4: 거기서도 만났었는데 그걸 또 두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 왜 왔냐,
3: 예.
4: 불청객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뭐 언론사 행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6월 3일 그 지방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그 며칠 후에 이제 등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본회의장이라든가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3: 그러니까요.
4: 누가 피해 다녔을까요?
3: 피해 다녔을까요? 네. 근데 어제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이 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4: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예. 근데 뭐 장동혁 대표로서는 별로 그 표정으로 다 모든 게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3: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도 네. 있었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있는 자리 잘 안 가니까 한동훈 의원이 불참할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4: 뭐 거기까지는 뭐
3: 그것까지는 아니고 정말 우연히 마주쳤다.
4: 예, 원래 초청을 받았어요 한동훈 의원이. 예, 원래 와달라고.
3: 초청을 받았고
4: 그리고 예.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네, 예. 그럼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오늘 행사를 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4: 그건 모르죠. 어저께 예. 뭐 원치 않은 만남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예. 또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죠.
3: 네.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장동혁 대표가 보수 연대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그 노력이 뭐 한동훈 의원을 포함하는 의미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보수 세력이죠. 개혁신당은 지금 뭐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돌연 사퇴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6: 지나던 차량에서 선거 유세 중인 후보에게 날아든 음료수 컵. 컵을 피하려다 넘어진 후보는 잠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7: 괜찮으십니까? 몸 괜찮으세요?
8: 괜찮습니다.
6: 자작극을 벌인 정전 후보와 공범 헬스트레이너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9: 뭐 확실한 거는 5월 17일 날 박형준 캠프의 모 인사가 정혁 후보를 접촉한 것을 저희는 그때 이미 파악했었습니다.
10: 중앙당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상대 후보 측이
11: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10: 단일화를 제안했다면 정치적 협잡입니다. 단일화 사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뒤이어 당을 이끌갈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네, 정의한 테러 자작극 사태가 불거진 지가 좀 됐는데 네. 오늘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가 했는데 또 네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사실 뭐 그 공고연하게 그 개혁신당 내부에서의 그 네 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그 소문들이 많이 있었죠.
3: 그랬군요.
5: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에 그 이준석 대표는 좀 말 그대로 자강이랑 쇄신 노력을 좀 하자고 했는데 당 안에서는 그냥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제안한 그런 자강이나 쇄신 노력에 대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다 비판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지금 무기력함을 좀 느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이 정의한 테러 자작극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추구하는 그 당의 노선과도 전혀 배치되는 그리고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자리.
3: 예.
5: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에도 언급 안 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 오늘 좀 사과의 얘기라도 있어야 된다.
5: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 구속 기소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개혁신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의 무슨 뭐 단일화 뭐 이렇게 단일화 제안 뭐 이런 거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강하게 계속 부정에 맞섰거든요.
3: 예.
5: 근데 실제로는 구속 기소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들은 분명 있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좀 하고 있지만
3: 예.
5: 개혁신당도 기초의원 한 명밖에 당선 못 시켰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3: 예.
5: 그런 측면에서 정의한 테러 자작극 관련된 언급이 없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3: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사퇴를 하게 된 걸까요? 이기인 전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2: 그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 때 먼저
3: 사무총장입니다.
12: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과 성의를 들였는데 결과가 좀 뼈 아프지 않았습니까?

0: 판석밖에 안 됐습니다. 동력을 또 잃은 부분도 있고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이제 갈등 정도는 아니고
1: 예.
0: 그걸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들 의욕이 없었던지라 정의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사퇴하는 게 과연 모양새가 좋을까 그게 이제 막 꼬리를 자른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그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당대표 개인으로서는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제가 이기인 전 사무총장이라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기인 현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때 자작 그 테러 사건 났을 때 바로 그만두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했다. 조금 맥락에 이해는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3: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예. 아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그 오히려 그 단일화 사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에서 단일화 사주를 한 게 그 자작극 테러 자작극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과오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해명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이기인 사무총장의 저 설명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사가 남아 있는데요. 노컷뉴스 부산 취재 부산 그 주재 기자가 상세하게 그 취재를 해서 했는데 그때 왜 TV 토론에 제3 후보 정의한 후보는 껴주지 않는다고 정의한 후보가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박형준 후보 측에서 위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둘이 그 박형준 후보 측하고 만나서 정의한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를 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그냥 뜸했어요. 뜸했는데 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정의한 후보가 먼저 보수 분열해서는 안 된다 하고 먼저 단일화를 얘기를 해요.
2: 예.
3: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까지 부산에 내려와서 천하람, 정의한, 박형준 측 참모 이렇게 3자 회동까지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 그 해명이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안 맞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공작서를 제기한 거 이것도 굉장히 그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일 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 이준석의 이제 정치적 미래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만났었잖아요. 결국은 국민의힘과 합칠 그럴 계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거 아니면 개혁신당은 별다른 출구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거기
4: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 위원장 당원 선출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신지호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6: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에서

0: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부산과 광주 등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청주 33도, 광주와 부산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경부 동탄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9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나들목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4km 구간과 일제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다시 4km 정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도 서솔 요금소부터 순산 터널 지나는데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나서 서울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앞서 오세훈 시장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김윤덕 장관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2: 용산공원 이어야만

0: 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서울시내 안에서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용산공원도 하나의 그 대상이 되었던 거죠. 다만 용산공원의 기본적인 취지,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녹지 공간으로서 재탄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 취지를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런 주택난을 고려해 볼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100%의 녹지로 하면 좋겠지만 청년 이런 주택에 대한 그런 것과 좀 양립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보겠다라는 게 기본의 정부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린이 집을 짓자 어찌 이런 개별개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어 있길래 그게 아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여기에서 훼손된 지역 중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공론화하겠다.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잘 돼서 용산공원법이 바뀌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의 정부 입장인지, 어떤 걸 정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용산공원이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국회 입장 있으셔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0: 저희 마지막으로 예, 예. 막 화내시려고 그러는 거
1: 계속 웃어보자.
2: 그래도 그입니다. 신현수 정부,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랑 정비사업 규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양보하면 양보하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잖아요. 교통부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거나 오늘 아니면 오늘 만나면서 가장 진전이 있었던 쟁점 하나만 뽑으면 어떤 부분이 진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0: 그건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제가 중요한 게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결정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어떻다 이런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건 그런 의사를 좀 해야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마지막 받겠습니다. 케이비에스 이세진 감독님.
3: 네, 연합뉴스TV 방송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용산공원 내에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는 지역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 좀 그런 주택공급 부지를 좀 언급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발표하는 7.3만 가구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처음부터 7.3만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용산공원 내에 구체적인 부지가 좀 어떻게 보면 뻔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거의 장교 숙소로 썼던 뭐 병원으로 썼던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강사촌 부지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어떤 그 공연화 과정에서 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마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붙잡을 거고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아마 대상이 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쪽 검토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4: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을 만난 김윤덕 장관 발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공통점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김윤덕 장관이 용산 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탄천 물 재생센터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이제 이 검토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난주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다시 만났고요. 두 사람의 그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차례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오늘 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죠?
5: 네, 오전 10시 김윤덕 국토교통부급 장관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차 회담 종료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50분가량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오늘 떼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면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요청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31년까지 착공 계획 가운데 순증 물량이 원래 계획보다 4만 3천 호 더 늘어나 모두 13만 가구가 된다며 무척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협상 중에 가장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도 회동에서 언급했는데요.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사업 적격성 사업도 올해 말 진행 가능하고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조달하면 서울 동남권의 청년 주거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천부지 활용을 놓고 10년 정도 걸릴 거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선 용산공원 부지역 활용 역시 현 정부 내에 착공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되받았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전체 본체 부지에 대해선 2차 회동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6: 정부의 서울주택 공급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발표될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는 둘 다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7: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용산공원이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빠질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용산공원은 애초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 10만 호 가운데 2만 7천 호를 지을 택지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이미 공개가 됐고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 나머지 7만 3천 호를 건설할 택지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신규 택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위한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당장 발표될 신규 택지에선 제외됐지만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도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어떻게든 서울시와 손잡고 가보겠다면서 의견 조율을 계속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역시 올해 발표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KTV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도 신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빼더라도 수도권에 7만 3천 호를 새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6: 행정원 정부가 오늘 지방세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적용이 되는 취득세 100%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소형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도 오는 2029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5만 4,300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해 출생아는 1년 전보다 1만 6천 명이 늘어난 25만 4,3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넘은 건 4년 만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째 감소하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와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10여 건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8: 네, 제주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6: 구속된 부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8: 네, 부경장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처리한 실종신고만 298건인데요.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한 실종신고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최소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실에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현황을 확인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공식적으로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기록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산에 입력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6: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죠?
8: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는 숙소에서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이 소실되면서 치아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만한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자수나무 특성상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가시도 많아 극단적 선택이 어려울 거란 의문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장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DNA를 채취하고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는데요. 부경장이 실종신고를 셀프 종결하면서 수색도 늦어진 만큼 경찰은 지휘계통인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경찰청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6: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어제 30대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숨진 여성으로 변장한 채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중 기자,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죠?
9: 네, 피의자 정모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밤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정 씨가 숨진 여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밤 10시 반쯤 여장을 한 채 집에서 나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옷은 물론 신발까지 갈아신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A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산의 소각장 등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더 조사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씨는 중국 국적의 직장인으로 과거부터 A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정 씨의 집에서 숨진

0: 김 씨의 매각 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후한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압수한 그림과 명품 목걸이 등 장신구, 또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인 현안 청탁 여부와 이후한 화백 그림의 진품 감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씨측 변호인은 금품을 대가로 한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고 친분에 따른 막역한 기대감이나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후한 화백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이 판명되면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가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대가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1: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열렸죠?
0: 네, 주요 우방국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김전 차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윤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독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정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을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이어진 김전 차장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이 특검보 후보군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언론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을 받은 명단을 종합해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후보들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중이라 대통령실에 명단을 보내기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검이 10명의 이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이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서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숨가쁜 일정의 연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청와대의 만찬에 이어서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쇄신안을 낸 반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격 사퇴하며 야권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정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김민석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북 안동으로 갔다고요.
2: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산과 강릉을 잇따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인석 대표 취임 후 지역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것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주 2회 지역 정치를 약속한 대로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훑으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인석 대표는 안동은 대통령의 고향인 동시에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품고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정신적

0: 수도라면서 K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의 만찬을 언급하면서 지도부의 화합과 단결이 당의 성공이다. 원팀을 거듭 외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이고 당은 정부 출범 1년 차 내우 외환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민생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지원해.
0: 이를 두고 친정청내계 최고위원들도 일단 화답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경선 과정에 이런저런 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꼭 성공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신임 지도부 출범한 뒤 첫 의원 연찬회도 열리는데 내부 정비에 속도를 한층 더 낼 거로 보입니다.
2: 네, 야권에서도 오늘 이벤트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혁신안을 내놨죠.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의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핵심 키워드로 민심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년이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민심과 민생정당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3: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4: 장동혁 국민의힘
3: 변화를
4: 대표입니다.
3: 이끌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0: 다만 예상했던 대로 방점은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정당론에 찍었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내 선거에 당원 투표를 도입하고 공직 후보자와 당협위원장 선출에도 당원의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촉발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 시기와 속도는 고민하겠다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장동혁 측에서는 결국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SNS에 그래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서 실패한 지도부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건 혁신이 아니라 자리 지키길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비공개 모임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장동혁 표 혁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반면에 같은 보수 야권이죠.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전격 사퇴했어요.
0: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했으니까 13개월 만이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직접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참패에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까지 당 안팎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별다른 쇄신 동력도 찾지 못하자 강수를 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사퇴 배경을 설명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5: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4: 이준석 개혁신당
5: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쇄신을 위해 고민했지만 뜻이 맞지 않았다. 내부 균열도 노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를 기점으로 나머지 지도부도 함께 총사퇴했고요. 당분간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만큼 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탈당은 하지 않고 계속 당에 몸담다는 예정인데 향후 야권의 판도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0: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해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또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걸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광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2: 네,
0: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냥 허위 종결만 한줄 알았더니 방식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2: 일단 뭐 가족들에게는 뭐 통화됐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혼자 있게 내버려 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0: 예.
2: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뭐 얼마 동안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경찰의 전산 시스템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0: 네.
2: 실종자와 관련된.
0: 예.
2: 근데 그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결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왜 종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0: 네.
2: 근데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런 코드를 넣은 거죠. 이제 본인 입장은 이제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코드를 찾아가지고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게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느냐.
0: 그건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2: 그렇죠.
0: 예.
2: 더군다나 또 유족들한테는 통화됐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실수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왜이 사건을 그냥 종결을 시켜버리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아, 이건 뭐 본인이 뭐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종결 처리하고 좀 편하려고 한게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2: 제가 볼땐좀더또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사실은 밝혀내려면 경찰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 투입돼서 밝혀야 하는데, 지금 자체는 거의 뭐 실수를 해가지고 직무유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0: 예.
2: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1: 네. 이게 근데 실종신고 접수한 2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
2: 네.
1: 나중에 혹시 뭐 발견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2: 아니, 이미 저 종결 처리가 돼버렸잖아요.
1: 네네.
2: 그런데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1: 네.
2: 그러면 더군다나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2시간 만에 처리를
1: 네,
2: 했을까?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1년 5개월 동안에 그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 신고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뭐 2, 3일 있다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현장 수색은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수색하는 도중에 2시간 반 만에 결과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니까 현장 수색이 중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뭔가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성이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사건도 있긴 하지만
0: 예.
2: 이제 그런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좀더좀 세밀한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0: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2: 일단 지금 뭐 구속영장 관련된 혐의는 직무유기죠.
0: 네.
2: 경찰관으로서 실종 신고를 받았으면 뭐 수색을 한다랄지 CCTV를 확인한다랄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0: 네.
2: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랄지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거기에 허위를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전자를 유작을 한 거죠.
0: 예.
2: 그리고 이것이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거짓으로 저 뭐야 통화한 것처럼 했으니까 이건 거짓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0: 예.
1: 장미란 씨의 시신은 치아 감정으로 이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뭐더 정확한 어떤 사망 시점이라든지 원인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좀 나올까요?
2: 원인은 아마 밝히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4일 만에 발견이 된 거고, 또 이번 여름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이제 시신이 있던 장소가 또 야자수 나무 숲이 있는 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시신 자체가 온전한 상태일 때는 사실은 뭐 겉에 외형 상태랄지 아니면 뭐 두개골의 상태랄지
0: 예.
2: 아니면 뭐 우리 내부 기관의 상태 이런 걸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독극물에 의한 경우에는 독극물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신이 부패가 심하면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인 규명하는 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뭐 경구 압박사, 그러면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걸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검도 중요하지만 예. 근데 부검도 뭐 아마 구두 소견만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한 서면으로 된 소견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신의 상태가 저러기 때문에 사망 시점도 사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저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0: 문자
2: 봅니다.
0: 주고받은 거, 그렇죠. 그리고 통화 내역도 있을 수
2: 그렇죠.
0: 있고요.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뭐 메모했던 거랄지, 뭐 카톡 내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현장 뭐 CCTV는 거의 다 지워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인 규명의 이제 동선의 재구성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하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이 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0: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1: 의문을 해소하는 몇 가지 지점은 그 야자수라는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2: 네.
1: 예를 들면
2: 왜 갔냐, 거기를?
1: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2: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2: 네.
1: 즉 말하자면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2: 네.
1: 그걸 해결해야지만이 되는데, 보통에 이런 형태를 많이 그 질문을 하시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2: 그렇죠.
1: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은.
2: 네.
1: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속단은 좀안 하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이런 건들의 패턴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예, 그렇죠.
2: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1: 예.
2: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까? 이런 형태의 뭐 모습이라면.
1: 49.99대 51.111로
2: 네.
1: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2: 네.
0: 뭐 49대 51뭐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절대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고요. 야자수 농장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이 굉장히 그 단단한 가시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가지도 상당히 얇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로 가죠. 평소에 봤던 장소. 그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장소가 자기의 실행에 옮기기에 굉장히 적합해야 하거든요. 근데 야자수 나무는 뭐 많은 분들 알지만 치자 이렇게 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어디에 뭐 자기가 관련돼 갖고 어떤 극단적 선택하기에는 어떤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게 길가 옆에인데 길가에 이제 돌담에 쌓여 있는데 뭐 그게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무릎이 있는 그 돌담이 있는 장소에서 한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0: 남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또 지나다닐 때마다 저기 무섭다 이렇게 했던
3: 그렇죠.
0: 장소라는
3: 근데 이제
0: 거잖아요.
3: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림항에서도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뭐 한림항 근처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근처에서 뭐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야자수 나무 숲이랄지 이런 것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뭐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섣부른 거죠. 왜냐하면 부검 결과도 완벽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 휴대폰도 뭐 사실은 포렌식도 안 됐고 아직 뭐 검토 안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야자수 나무 숲에 있던 것도 미스테리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유족 입장에서 황당하다 할수 있고 이게 뭐 더군다나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휴대폰 내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뭐그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단서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 수사팀이 자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는
0: 뭐
3: 얘기
0: 극단적 선택이라고
3: 들려요.
0: 저희가 표현을
3: 네네.
0: 하겠습니다. 뭐 주민들의 그런 증언들도 수사에 참고가 될 텐데 주민들이 이곳을 이렇게 수시로 다니던 주민들이 전혀 낌새가 없었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곤 하더라고요.
3: 근데 이제 저 장소가 좀 외진 장소죠. 그리고 야자수나무라는 숲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막 10m니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거고, 또 야자수 숲 나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매일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0: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뭔가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체 유기 자체도 이제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부경작은 다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일단 장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범행 피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말로 한 약속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종이에 내용을 적고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받아두는 약속, 흔히 각서라 부르곤 하는데, 과연 이 각서의 법적 효력 어느 정도일까요? 효력이 정말 있긴 할까요?
10: 아, 진짜 말로는 끝이 안 나네. 아, 그냥 한 판 붙읍시다.
11: 좋아요. 대신에 나중에 맞았다고 경찰 부르기 업깁니다.
10: 그러면 뒤털없게 확실하게 각서 씁시다.
11: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서로 합의해서 싸우고 싸움이 끝난 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여기.
10: 좋아요.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는 겁니다.
11: 하, 누가 했소리?
9: 갈등이 불거지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기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대로 끝나지만은 않죠.
10: 진짜 말로는 안 되네.
11: 그만들 해요. 그만들.
10: 일어나요. 일어나. 저기 이봐요.
11: 어, 야단났네. 119 불러요. 119.
9: 두 사람이 쓴 각서에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면 어떨까요? 크게 다쳤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면 그때도 서로 합의했잖아 라는 말이 통할까요? 실제로 최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두 사람이 이른바 싸움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죠.
12: 이야,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10: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목숨이 장난이야? 이건 넘어갔지.
12: 그래도 각서가 있는데?
9: 최근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는 이른바 맞짱, 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서로 합의했다면 이런 방식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9: 자, 오프닝에 각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돈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약속이라든지 각서 썼다 뭐 이런 얘기 종종 듣게 되는데,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로 사인까지 한 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13: 네, 일단 사실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내용 적고 사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속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사인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9: 네, 이렇게 이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각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부간에 뭐 또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쓴 각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른바 싸움 각서인데요.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대표 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각서까지 쓰고 싸울 일이 뭐가 있었냐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각서 한 쓰고 뭐 한 판 붙자 이렇게까지 간 겁니까?
13: 네, 2024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놓고 40대 A씨와 50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9: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좀 다쳤다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숨졌죠.
13: 네,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B씨는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보면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 자체는 있다고 본 거죠.
9: 야, 결국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가 폭행치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상해치사나 뭐 살인이나 이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13: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은 때렸는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살인죄처럼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했고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으니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9: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고 때렸는데 왜 무죄라고 본 겁니까?
13: 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9: 네, 그러니까 때린 것과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

0: 사람에게는 있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청취자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 둘째는 그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입니다.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건 폭행이 B씨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건 A씨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때리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봐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유죄, 폭행치사는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0: 네, 이게 일단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발성 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이런 거였다면 당연히 폭행과의 어떤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고 뭐 각서를 누가 먼저 쓰자고 했냐? 이 부분도 혹시 재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폭행치사 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1: 네, 각서 작성을 먼저 제안한 건 피해자인 B씨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하고 각서까지 썼다는 건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가 폭행치사 무죄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건 아닙니다. 무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각서를 쓰자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세게 때리거나 많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각서까지 쓰자고 했겠죠. 근데 쓰자고 한 쪽이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이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서를 둘러싼 경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돈 대신 몇대 맞는 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폭행에 동의를 해 각서를 쓴 경우라면 돈을 갚는 대신에 맞기로 했다는 약속 자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이거는 민법적으로 봐도 형법적으로 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0: 네.
1: 맞아주는 대가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상해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헬스장 트레이너가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지만 그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0: 자,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다. 돈 갚아라. 무슨 소리냐? 또는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기도 하고 돈도 달라 그러면.
1: 네, 이 경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각서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으니 빚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폭행을 가한 쪽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서를 쓰고 맞은 사람은 빚도 그대로고 맞기까지 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살짝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때린 행위는 별개고 때린 행위와 별개로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또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의사표시 자체만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채무 면제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1: 네.
0: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니 뭐 누가 싸우는

0: 거 가지고 각서까지 쓰냐 싶지만 요즘에 이른바 야차를 이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싸우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서로 합의해서 싸웠다고 해도 폭행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단순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책임 강도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죠.
1: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행이랑 상해는 엄연히 다른 범죄거든요. 폭행은 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상해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생긴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면 통상 전치 2, 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각서를 쓰고 싸웠다고 해서 상해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처럼 사망까지 이어지면 폭행치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소위 야차롤 각서를 작성하고 싸우는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러한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디렉션의 원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0: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로 격상돼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부산은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북부 지역에는 비나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저녁까지 경기 북도 동부와 강원 내륙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안에 많게는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사고 난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 일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은 양방향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 수감된 부모 경장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르면 오늘 이뤄질 전망입니다.
4: 경찰이 20대 중국인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눈을 속이려고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여장을 하고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올해 발표될 7.3만 호 신규 공급지 후보에서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가 모두 제외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의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등을 계기로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인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1: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 의심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경찰관 결국 구속이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인데요. 어제 저녁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실 부경장은 하루 전인 지난 2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한 차례 풀려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구속까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경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더불어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죄가 무겁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3: 특히 공무원의 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공문서 위조죄,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4: 손정의 변호사입니다.
3: 공적 업무의 신뢰를 흐트러뜨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0: 장미란 씨의 시신 발견 당시 상당히 부패가 심했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 네, 장미란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말씀하신 대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서 지문이 모두 소실된 상태여서 법의관이 치아를 감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5: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일단 신원은 확인했지만 경찰은 추가로 유전자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타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견 당시엔 타살 혐의점이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제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또 왜 석 달 넘게 발견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 부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기록을 즉시 삭제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인 60대 남성의 경우 연락이 됐다며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해 허위 종결한 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 날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가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확인 작업에선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나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 3건 정도는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실에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98건에 대한 현황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0: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해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실종사건 처리 경위 전반을 살펴보면서 업무에 미흡했던 책임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감찰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본청 감찰 담당 팀장이 제주 현지로 급파된 상태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를 살펴보고 처리 단계별로 미흡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훑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최초 접수와 종결, 재신고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보고와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장 씨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부모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을 포함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찰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감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 등 후속 인사 조처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실종됐던 장 씨와 60대 모두 긴 시간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당자였던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면서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는 관련 자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수도권의 한 실종수사 담당자는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얻을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경찰관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더라도 이 같은 허위 처리를 걸러낼 관리감독 장치가 경찰에 있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해제 과정의 관리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전산에서 실종사건을 단독 종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자가 사안을 재검토한 뒤 승인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어제 30대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1: 이 남성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숨진 여성으로 변장한 채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죠?
4: 네, 피의자 정모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밤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정 씨가 숨진 여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밤 10시 반쯤 여장을 한 채 집에서 나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옷은 물론 신발까지 갈아 신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A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산의 소각장 등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더 조사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씨는 중국 국적의 직장인으로 과거부터 A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정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0: 중국 영사관이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사관은 한국 경찰 측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 사고 이슈들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 지금 발견된 시신,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은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어떻게 신원 확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문은 네. 이미 없어졌고 치아 감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7: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청 훈령 중에 변사사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3: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7: 17조를 보면요.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사사건 담당자는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소지품 확인이고요. 그다음 유족 등 관계자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 감정 결과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정해진 게 DNA 감정 결과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 치과 진료와 수술 기록 등 신체적인 특징점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유류큰 소지 경위나 행적을 조사하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변사자를 수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신원이 확인되기는 힘들었죠. 그리고 또 소지품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문도 없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치과 진료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이 치과 치아 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부패에 대한 저항성이 치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치아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죠. 예. 그리고 또한 개인마다 치과 진료 기록의 특징이 명확하게 또 보존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문 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치과 진료나 또는 기타 수술 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보다 더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찰은 DNA 감정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사망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국과수 정밀 감정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야 구체적인 정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7: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신이 발견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1: 예.
7: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또한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0: 예.
7: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후에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오히려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타살이라면 만약 장민환 씨가 범죄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경찰 조직에 가해지는 비난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좀 너무 섣부르게 말한 거 아니냐라는
1: 예.
7: 지적도 가능하겠고요.
0: 네.
7: 또는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이 정도면은 범죄 혐의점은 정말 없다. 이 정도면은 다양한 의문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안에 다른 사안과 비추어 볼 때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면은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서 이렇다 저렇다 확신을 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예.
7: 다만 아무리 경찰이 지금 현재 비난을 크게 받고 있고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 의문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 경찰들을 모두 다 의심하고 불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범죄 혐의점이 낮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크게 의심하는 거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좀 더 단서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1: 예.
7: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렇게 이제 뭐 불분명하게 책임한 그런 추측성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장미란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이 평소에 장미란 씨가 상당히 좀 무서워하고 꺼려했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발견이 됐을 것이냐 만약에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다른 장소도 있을 텐데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장소를 고른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그렇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암시를 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의견을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0: 네.
7: 저희도 그러한 좀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0: 예.
7: 그런데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직전까지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직전에 즐겁고 흥겨운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0: 네.
7: 그래서 국내외 논문들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지 또는 이런 징후를 보이면 언제 또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를 어떤 하나의 공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논문들이 다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잃은 남자친구의 비통한 마음 그리고 또 아무리 봐도 이게 경찰이 거짓말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경찰들이 하는 말도 믿기 어려운 상황
1: 예.
7: 불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연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긴 합니다만 네. 경찰이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0: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해석돼서 수사기관에 보고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 시신이 발견된 이 장소를 보자면 이 야자나무 숲 주변을 보면 도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경찰이 신경을 썼으면 발견했을 법 또한 그리고 장미란 씨의 숙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에 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계속해서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빠르게 찾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 그리고 애초에 부경장이 제대로 된 일처리를 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 사안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뭐 헬기, 뭐 선박, 잠수부 등등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해상수색이 뭐 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예. 해상수색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보였거든요. 이 말은 곧 그 당시에도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육지에서 육상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 이제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발견 장소가 숙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보 10분 거리. 이것도 역시 두 가지 갈래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외부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굳이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했을 리가 있겠느냐. 또는 이미 여러 곳을 배회하고 이제 그 이동을 했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됐을 리가 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디에서 사망했는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시신 발견 장소와 사망 장소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1: 다를 가능성이 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꼭 살인 범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생명을 잃었거나 또는 굉장히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연락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숨겨놓고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을 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뭐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던 적도 있고요.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고 적발이 되느냐와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 예. 정말 여러 가지로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입을 열어야 될 이번 이 허위 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부경장이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3: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4: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3: 입력 허위 종결 하셨습니까?
4: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3: 네,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4: 범행 인정하시나요?
3: 범행 인정하시는 건데요.
2: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말 부경장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부경장은 지금 당시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0: 저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될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보도가 됐죠. 그러다가 집중 추궁을 하니까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보도에 따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통화를 안 했다는 그런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선 첫 번째는 만약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분석 결과 이런 행동을 이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할지 여부와 별개로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이 직무유기는 과실 직무유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만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전화를 했습니다. 라든지 뭐 물론 인정되기는

0: 쉽지 않죠. 네. 그런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요즘에 이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자면 기록이 남지 않았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경장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1: 그 통화, 그러니까 연락 문제도 그렇고 이 부경장이 장미란 씨 관련 자료 목록에서 삭제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다? 이거는 네.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이해가 잘 안 되죠.
2: 그러니까요.
0: 예, 이거 잘 안 되는데 예. 굳이 한번 좀 찾아보자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걸 안 거 아니냐. 어떤 경위로든
2: 네.
0: 사망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망으로 입력을 하고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1: 예.
0: 뭐 현재 상황에서 이게 확인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부경장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부경장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얘기 나왔으니까
1: 예.
0: 지금 경찰의 발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지문 등이 없기 때문에 부패가 됐기 때문에 치아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특이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1: 네.
0: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목을 매서 사망했다면 설골 등이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예.
0: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러한 자세로 발견됐습니다만 설골이 골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골 골절만으로 정말 목을 매서 사망했는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골의 골절 외에 특이골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른 신체 부위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장미란 씨가 사망 전에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거나 또는 폭행을 당했다거나 또는 고문을 당했다거나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골절을 특이골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2: 네.
0: 또는 교통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교통사고 이건 고의범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즉사하거나 아니면은 중상을 입은 경우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은닉하고 자살을 위장하는 경우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그 정도의 중상이라면 골절이 있을 겁니다.
2: 예.
0: 그런데 특이골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아주 구체적인 발표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2: 네.
0: 그동안의 사건 처리 경험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유추를 해서 최대한 좀 완곡하게 표현을 드리는
1: 예.
0: 건 전달해 드리는 건데 특이골절이 없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거나 즉사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되는 것이
2: 예.
0: 아니냐. 경찰의 발표에 따르자면 그게 사실이라면
2: 네.
0: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1: 예.
2: 정말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부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가 300건에 가까운 298건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번 건처럼 장미란 씨 건처럼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한 10여 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실종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최소 3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경장이 범죄 조직과 결탁을 했거나 또는 부경장 자신이 범죄자이거나 뭐 이런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2: 상상의 나래를 너무
0: 그렇습니다. 네.
2: 그런
0: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2: 예.
0: 또 설명을 아예 안 드릴 수도 없어요.
2: 네네.
0: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능성은 사실 뭐 미미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허위 종결한 사건 10건 이거 역시 같은 유형의 범죄의 단서다.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는 있겠죠.
2: 예.
0: 하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미란 씨의 경우에 뭐 성범죄를 당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도 있잖아요.
2: 네.
0: 그렇다면은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다. 그렇다면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장기 밀매라든지 장기 적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
1: 예.
0: 역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시신을 놔둘 리도 없고요. 그리고 시신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견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0: 설명이 잘 안 되는
2: 예.
0: 거죠. 그래서 그런 너무 과한 상상들
1: 예.
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2: 예.
0: 과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10건 정도 허위 종결했다.

0: 심각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의문을 또 자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300건을 종결했다고 했는데 그럼 허위 종결이 10건밖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종결을 했고 단 10건만 부당하게 허위 종결을 했다면 그럼 10건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냐. 그럼 이 10건은 어느 시점에 있었던 거냐. 네. 그러면 이 부경장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허위 종결을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결을 했다는 거냐. 네.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경찰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1: 또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그 60대 남성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나온 얘기가 사망 위험을 인지를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종결을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부채로 인해서 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을 암시하는 인사까지 남기고 떠났다. 예, 예.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예. 있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 예상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경찰이 왜 허위 종결을 했냐. 이런 예. 그 앵커의 질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평범한 경찰을 전제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경장의 경우에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왜 했느냐. 또한 특히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수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고 더 관심을 갖고 처리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냐. 평상시라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이 부경장은 현재 허위 종결건이 10건이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중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종결을 했다는 얘기는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뭔가 범행의 이유라든지 배경을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동료 경찰들도 아니 이렇게 해서 부경장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뭘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찰조차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뭐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그렇겠죠.
2: 네. 그러니까 뭐 이번 부경장 사건을 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그런 추측들이 또 너무 난무해서도 안 되겠다. 조금 더 냉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몰래 제주에 내려가서 심지어 접근 금지 중이었는데 아내를 살해했던 사건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제주에서 발생한 그러니까요. 사건이고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 네. 또 가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종 신고도 접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미라 씨 사건과 함께 또 연결되어서 예.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직 경찰이고요. 그리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6개월 동안 피해자 이제 아내의 주거지에 가지 못한다. 이제 퇴거해라.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100m 내에 접근을 하지 말아라. 또한 연락도 못하게 했습니다.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이런 임시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또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접근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 단순히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뭔가 화해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살해를 했다. 굉장히 좀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고요.
2: 네.
0: 이 가족, 전직 경찰의 그 가족에 따르면 이미 메모를 남기고 이제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메모가 뭐 죽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메모였다고 하는데
2: 네.
0: 그 후에 이제 경찰들의 협조 요청이라든지 또는 관할 경찰서들 간의 연계라든지 공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테지만 네. 혹시라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사안 또한 제주에서 발생을 했고 또 실종 신고도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함께 좀 의구심이 커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저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대구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 왜 사라졌습니까?
1: 언제 사라진 겁니까?
0: 미키고 씨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본인이 직접 신고했습니까? 네.
2: 자, 지금 저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 저 피의자가 30대 중국인 남성인데 이 남성이 본인이 신고자였어요.
3: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피의자니까 네. 뭐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경찰은 이 중국인 정 씨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현재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 본인 역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최초의 목격자이고 범인인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 능력과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런 정도라면 뭐 어렵지 않게 범인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4: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범행 직후에 여장을 한 채, 그러니까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을 한 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3: 그렇죠. 이렇게 범행 후에 자신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예. 첫 번째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즉시 후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거짓말로 강도가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즉시 들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신이 뭔가 준비를 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거죠. 즉 뭔가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좀 조작을 해놓고 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비로소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여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장을 한 여장이 도대체 뭐냐 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기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들쳐놓고 들어가거나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피의자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장 자체가 피해자의 복장인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여장을 한 다음에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이 여성의 휴대전화기도 갖고 갔거든요. 그 다음 동대구역으로 간 다음에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본래 옷과 신발로 또 갈아입고 갈아 신습니다. 그 다음 또 여성의 휴대전화 끄고 잠적을 했거든요. 이 말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마치 이 피해자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성이 동대구역으로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장을 하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장 이동량이 많고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여기나 터미널 네,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 다음 행적은 여러 가지 사유로 포착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뭐 성도착증도 있고 기타 정신 이상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이전에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예. 단순히 이 여성 피해자가 살아있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을 했고 그럼 그렇다면은 사망 시점은 그 이후다라고 보여주고 꾸며내고 자신의 범행을 좀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지만 경찰의 덜미가 잡힌 거고 지금 이 피해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또 지금 앞서 보신 피의자 정 씨도 중국 국적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이 처벌이 우리나라 선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3: 일단은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고요. 다만 중국 법령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해서 타국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에 설령 그 범죄를 범한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제 송환

0: 후에 또는 추방 후 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이 중국에도 아마 존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뭐 중앙형 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0: 다 복역을 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또 중국에서의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중국 그 총영사관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하고 엄벌을 요구를 했던데, 그러니까 그 엄벌이라는 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0: 네.
1: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벌을 요구를 하는 거죠?
0: 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외교적인 그런
1: 예.
0: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특정 국가의 국민이 또 동일한 국가의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우리가 데려서 처벌하겠다, 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1: 네네.
0: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1: 예.
0: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히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상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형벌권의 행사 이를 존중하고 또
1: 예.
0: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형벌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수사를 대충하거나 증거를 좀 왜곡을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형벌을 내려서 교도소에 수감한 상태에서도 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 건데요. 중국 당국이 우리 경찰에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아마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장 엄한 처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는 잠시 뒤에 다른 또 사건 사고 소식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0: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지난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1: 오 시장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용산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오늘 회담에서 진전된 내용 어떤 겁니까?
2: 네, 오전 10시 김윤덕 장관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차 회담 종료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50분가량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오늘 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2031년까지 착공 계획 가운데 순증 물량이 원래 계획보다 4만 3천호가 더 늘어나 모두 13만 가구가 된다며 무척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도 회동해서 언급했는데요.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사업 적격성 사업도 올해 말 진행 가능하고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조달하면 서울 동남권에 청년 주거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선 이번 회동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0: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였습니다.
1: 정부는 일단 올해 발표될 추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는 둘 다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경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일각에선 용산공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빠질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 용산공원은 애초에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 10만 호 가운데 2만 7천 호를 지을 택지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이미 공개가 됐고,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 나머지 7만

0: 3,000호를 건설할 택지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신규 택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위한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당장 발표될 신규 택지에선 제외됐지만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도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어떻게든 서울시와 손잡고 가보겠다면서 의견 조율을 계속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역시 올해 발표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KTV에 출연해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도 신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빼더라도 수도권에 7만 3천호를 새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어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로컬라이저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도 누락하거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한 자료를 두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1: 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2: 김 씨가 공천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를 두고 한때 공방이 오갔는데 변호인 측이 요구한 감정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종료됐다고요?
3: 네, 김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원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인 현안 청탁 여부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원 화백 그림 진품 감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대가로 한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고 친분에 따른 막역한 기대감이나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우원 화백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이라 판명되면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도 사업 청탁이 아닌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1: 네,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열렸죠?
3: 네, 주요 우방국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김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독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전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이어진 김 전 차장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장미란 씨 실종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 자체가 워낙에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까지 했지만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

0: 송미란 씨가 외출한 이후에 통화 기록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부경장이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그런 경찰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내용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양미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인데 아직은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이 추정되는 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외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경찰청에서 관련 브리핑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자, 이 관련 내용을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희가
1: 네.
0: 앞서서 이제 장미란 씨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1: 네.
0: 그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시신이 워낙에 발견됐을 당시에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습니다. 유병원 회장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0: 예.
2: 그 당시에도 더운 날씨였고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는데,
0: 과연 유병헌 씨가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2: 예,
0: 있었죠.
2: 그런 의문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도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은 불명으로 종료가 됐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골격 등은 있기 때문에 기타 찾아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진 않죠. 하지만 이 사망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국가 수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렇게 부패를 해서 아예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여러 가지 경험과 정부에 의해서 추정을 할수 있어도 과학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경찰의 이야기 역시 사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추정이다. 하지만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지만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자면, 그러니까 장미란 씨가 외출 이후에 통화 기록이 없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 그렇죠.
1: 부경장의 주장을 완벽하게 기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부경장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런 주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배척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통화 내역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제시를 하면 부경장 역시 그 부분은 자신의 주장을 접고 인정을 하지 않을까, 조만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논문들, 국내 논문들을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단정하고 뭐 넘겨있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 유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는 좀 반하는 결과죠. 논문 내용을 보면은, 유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서구권의 어떤 통계치보다 유서가 있는 확률이 좀 높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조사의 어떤 그 방식에 따라 좀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해석이 있는 또 메타 논문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유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쓴 유서를 쉽게 떠올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즉, 이제 모바일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메시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휴대전화
3: 이틀 전 제주 야자 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밀 감정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재능대학.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의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취업비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 직종에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 연간 발급 규모는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3,265,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으로 올리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수수료가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인데요.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전망인데요.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 H-1B로 전환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0: H-1B 제도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 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 가운데 5위로 국내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18호 사우대를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는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 방향 신월기점 2k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이제 영동대교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동작대교 일대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강대교 지나 여의하류 나들목 일대까지 다시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동호대교 북단까지는 이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오늘 폼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오, 오,
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식당이 아닌 집에서 삼겹살을 먹어도 4인 가족이 4만 원이 넘게 든다는 집계가 나온 데 이어서 폭염 끝에 채소와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2: 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뭘 좀 담았나요?
2: 네, 오늘 저녁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을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삼겹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쌈장에 쌈채소인 상추까지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집에서 삼겹살 한 상을 먹으면 1,191원이 필요한 것으로 한국 소비자원이 집계했습니다. 4인 가족이면 4만 원이 넘는 건데요. 1인분 200g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더 드시는 만큼 체감하는 가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더 큰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6개월 전에 음식 샀구나. 근데 그 후로부터 계속 이 오르막 오르게 했는데 계속 운이 이렇게 비싸더라고. 프로만 하면 뭐 한 20% 가까워 막 그 정도 올랐어요.
2: 업계에서는 삼겹살 상승, 가격 상승 원인으로 휴가철 수요가 늘었고 사료 가격도 오르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1플러스 등급 등심 100g이 전국 평균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13% 오르는 등 축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추석 앞두고 김치 담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채소값은 어떻습니까?
2: 폭염과 장대비가 반복된 탓에 채소 가격도 제법 올랐는데요. 오늘 기준 상추는 100g에 1,460원 정도로 지난달보다 2% 조금 못 미치게 올랐지만 깻잎이 지난달보다 27% 넘게 올랐습니다. 국민 채소 배추 역시 한 포기에 3,800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고 얼갈이 배추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토마토와 시금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도 꿈틀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과 10개에 25,000원대로 지난달보다 13% 올랐고 도매시장에서는 배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 상승은 외식 물가로 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김밥 한 줄도 평균 4,000원에 육박합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인상과 동결을 점치는 시각이 팽팽합니다. 고물가 고유가에 금리까지 오른다면 서민가계 힘겨움이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최근 배추 수확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쓴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배추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수입 배추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 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에 깔린 7살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안을 제안해 왔는데 당내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4: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메일이 들어와서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창원과 인천 그리고 울산 전주지법에 메일이 발송이 됐고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부산고등법원에도 사제 폭발물 협박 메일이 왔었고 이로 인해서 대피소동이 빚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지금 법원 직원들 대피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 법원의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소식도 좀 들어왔습니다. 이 메일을 보낸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멤버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사죄에도 비판과 악성 댓글이 이어져서 사제 폭발물을 설치를 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발신자는 오후 1시 34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발견이 되지 않았고 경찰과 군이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범행했을 음료와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 전 후보는 낮은 인지도를 고민하던 중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A씨와 함께 음료 테러 자작극을 모의했고 녹차 라떼처럼 색깔이 남을 수 있는 음료를 자신에게 던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현 씨는 교재 개발 업체 관계자와 공모를 해서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두 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씨의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고요. 현 씨 측은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4: 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적잖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제1야당의 오늘과 내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6: 네, 반갑습니다. 네,
1: 저 먼저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6: 네.
1: 그 자리에서 이제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뭐 민생도 말씀하셨고 당원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6: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뭐 부동산, 뭐 주식, 국민의 재산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제주도에 있었던 장민환 씨 사건이나 우리 광주의 장윤기 씨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재명 정권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고 지금보다 완전한 변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목표는 2028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 네,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 보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 대표님 당 대표로서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저희도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그동안의 소회는 좀 어떠신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6: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1: 네.
6: 그리고 절대 다수의 여당과 맞서 싸워야 하고 정권 초기에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입법 폭주에 맞춰서 24시간 빌리버스터 하기도 했고
4: 예.
6: 또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장애투쟁도 했었고
1: 네.
6: 최근에는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 관련해서 올림픽 공원에 나오신 시민들, 청년들과 함께 70일 넘게 싸우면서 결국 국민특검을 이루어냈습니다. 1년간 여러 뭐 투쟁도 하고 또 대여투쟁, 정부의 여러 입법 폭주나 또 일방적인 전행에 맞서 싸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국민특검을 이뤄냈다는 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경찰의 이런 안일한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 사건과 보안수사권 폐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그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지고 사건이 묻히거나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건의 실체를 초등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밝혀낼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 경찰의 부패, 장윤기 씨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 사건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1: 네.
6: 저희도 지적했고 전문가들도 지적했고 법조계에서 그런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것이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오히려 관련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게 더 큰 문제고 다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0: 체제에 대해서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안사건이 곧 폐지될 것이고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우려할 것을 왜 그렇게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그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이제 보안사건은 곧 없어지는데 도대체 언제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킬 때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 나눠줘야 될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 일단 법을 통과시켜놓고 이미 모든 문제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쳐두고 법을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렇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현안들 가운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만남도 좀 있었고요.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후에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문제 진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예를 들면 공급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든지,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해놓고 지금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문제의 진단을 다시 해봤더니 이런 해결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공약을 하거나 약속을 했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그런 정책으로 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야당도 지적하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더큰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 자산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약속을 어기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약속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국민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의 삶 전체가 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을 뒤집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원칙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공급도 그냥 일방적으로 펫버스 개조해서 청전화대 줄 테니까, 고시원에다 욕조 놔줄 테니까 살아라, 임대주택 줄 테니까 살아라,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집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교육, 문화 아니면 내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살고 싶은 형태의 주거를 공급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처럼 정말 그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공급에 대해서도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고, 이렇게 공급에 집중하지 않고 집값을 세금으로 잡으려 하거나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해서 어떻게든 협박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은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자, 이번에는 이제 좀당 내부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당원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전면 재선출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저희들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국 당원들로부터 조직 관리나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 당협 활동에 있어서 인정받는 분이 결국 후보로 선출되고, 그분이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총선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 전에

0: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과 맞서 싸워야 되고 곧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네. 여당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 시기에 254개 당협 전체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을 뭐 일반 당원 투표나 그런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맞는지 즉 저는 방식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예.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나 그 속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28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직을 정비하고 당협을 바꾸고 혁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협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는 예. 우리 당원들이 돼야 된다는 저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1: 예. 자, 지금도 이제 총선 승리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회견에서도 총선 승리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총선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결국 외연 확장 그리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본다면 결국 국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당이 내 삶을 바꿔주느냐 지금 어려운 민생의 문제를 어느 정당이 더 잘 해결해 주느냐 어느 정당이 더 유능한 정당이냐 네. 누가 더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슈에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그것을 법으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 뭐 상대방을 지지하는 지지층 그 가운데를 중도층이라고 생각하고 중도층만을 위한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중도층만을 위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각 국민들이 지금 이 현안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보다 발빠르게 보다 유능하게 대처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중도 확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런데 2028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당대표님의 임기는 1년 이제 남았기 네. 때문에 총선을 강조하시는 부분을 보고 혹시 당대표 연임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또 추측들도 나오던데요. 당대표 연임 도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 저는, 물론 이제 이른 시기긴 합니다만.
0: 네네. 그것을 가지고 네. 저는 당대표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2028년 총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누가 당대표를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다음 당대표를 다시 하든 안 하든 그 문제를 떠나서 제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런 일들 그리고 또 2028년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여투쟁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결국 저희가 해나가는 대여투쟁이나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저는 결국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대여투쟁과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긴 계획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드린 말씀도 제 임기가 언제가 되든 그때까지 2028년 총선 승리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2: 총선 마무리는
0: 됩니다.
2: 아니고 교두보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0: 오늘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그 회견에서 보수의 맏형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네. 마침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개혁신당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 또 어제 대표님과 한동훈 의원이 또 모 장소에서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네.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수 야권의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예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야 절대 불가하다고 하지만 뭐 연임 개헌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그 이전에 밀어놨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1: 네.
0: 저는 총선을 앞두고

0: 또 여야 정치권의 정계 개편이나 아니면 뭐 연대 움직임들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수의 맏형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보수정당으로서 가장 의석을 많이 가진 원내정당으로서 이제 보수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방향과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러한 방향과 가치에 동의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민주화에 관한 모든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보수 세력이라면 저는 같이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대냐 아니면 뭐 합당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연대할 것이냐 합당할 것이냐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연대든 합당이든 그 전제 조건은 있을 것입니다. 그 연대와 합당으로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 되든 넷이 되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그냥 이벤트로 끝나거나 오히려 그것이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고 물리적 결합을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갈등만 더 키운다면 저는 그것은 연대의 방향성과 맞지도 않고 저는 연대의 효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여권과 또 정부와 이렇게 좀 부딪힐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야당의 역할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0: 우선 제대로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딪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려고 할 거고요. 연임 개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외에도 뭐 미래 대응 기금, 뭐 초과 세수 100조 원 넘는 그 돈을 결국은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잘 들여다보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지지율 대응 기금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선거 대응 기금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통제도 받지 않고 막 쌈짓돈처럼 쓸수 있는 돈을 100조 원 넘게 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은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당과 맞서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서 저희들이 대여투쟁을 해야 될 지점들, 그리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함께 싸우면서 막아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곧 아까 말씀드렸던 선관위 특검이 이제 수사를 시작할 것인데,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제기됐던 선거 과정에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계속 감시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련해서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인지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라면 전문가들도 그리고 관련 정부 기관조차도 반대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통장이 다 그냥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려했던 그대로 결과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들여다볼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은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청주를 비롯해 전주와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확인됐습니다.
1: 네, 재판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경찰과 군이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수신됐다고요?
2: 네, 우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법원 공용 메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이 보내졌는데요.

0: 이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메일 발송자는 사죄를 했는데도 악성 댓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제 폭탄을 설치해 오후 1시 34분부터 7시 반 사이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 측은 청사 밖으로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수색견까지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군은 1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설치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메일은 청주지방법원은 물론 전주와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법원 곳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법원 곳곳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업무와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1: 네,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제주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모 경장은 구속됐고 경찰은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건 10여 건을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3: 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장미란 씨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잇따르고 있죠?
3: 네, 장미란 씨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고작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실종 시점이 지난 5월이다 보니 부패 상태가 심해서 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검과 치아 감정이 이뤄졌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사망 시점은 장 씨가 외출한 이후 다음 날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망 경위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상태를 볼 때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 발견 현장에 낙엽이 흐트러지지도 않은 등 다툰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시신 부패가 심하긴 했지만 주저흔과 방어흔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자수 나무는 그 특성상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도 많아서 극단적 선택은 어려울 거라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숨진 장 씨의 남자친구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실종신고를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이 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서야 발견됐습니다. 뒤늦은 발견으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찰은 지휘계통인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1: 구속된 부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요?
3: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처리한 실종신고가 모두 298건인데요.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한 실종신고를 모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장미란 씨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현황을 파악한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경장은 실종자와 분명히 연락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없고 장 씨와 관련된 전산망 기록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외출 이후에는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이번에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제주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 취재 기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검이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4: 일단은 이제 그 시신이 발견이 됐고 시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골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타살과 관련된 부분.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뼈가 부러진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1: 예.
4: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타살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을 해주는 것이고
1: 네.
4: 근데 이것만 갖고 사실 타살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시신이 100살 만에 발견이 됐다 보니까 부패 정도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1: 네네.
4: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타살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신호 관련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을 끝으로 고정이 됐다. 근데 이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숙소 근처의 야자나무 숲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4: 이것도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한림항 인근 쪽에서 이제 휴대전화가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2: 예.
4: 것 같고요.
1: 네.
4: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기까지 이제 그 야자수 농장까지는 어떻게 옮겨졌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2: 예, 예, 예.
4: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방범용 CCTV를 통해 가지고
1: 네.
4: 계속해서 이제 동선을 따라가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2: 그렇죠.
4: 사실 그 부분이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도 허위로 종결을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CCTV가 이제 덮어쓰기가 됐다 보니까
2: 예.
4: 더 이상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목격자의 진술.
1: 예.
4: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야자수 농장까지 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당시 상태로 가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의미 있는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신호가 꺼지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된 가능성은 사실 조금 높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2: 예.
4: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왜 그런 건가요?
4: 일단 시간이 너무나 이제 오래 지나게 됐고
1: 예.
4: 그리고 사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착수를 한 단계가 너무나 늦었습니다.
1: 늦었다, 예. 예.
4: 이미 CCTV가 다 사라지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걸 확인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 예.
4: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결국 SNS상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허위로 종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이제 사건이 커진 거라서
1: 네.
4: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고 접수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이 찾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뭐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게 아니라서
1: 네.
4: 일단 지금 상태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일단 뭐 시신이 워낙에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부검에서 일단 골절 상황은 없었고 그리고 정확한 사망 시점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단 외출한 이후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4: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만약에 이 실종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2시간
1: 네.
4: 반 만에 이제 종결을 해버렸는데
1: 네.
4: 만약에 그 2시간 반 사이 동안에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만이라도 사망한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들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끈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했지만 시신에서 나왔던 뭐 주저흔이라든지 방어흔
1: 예.
4: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주저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이제 타살 없이 본인이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남아있을 수 있는 흔적이고 그리고 이제 방어흔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타살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걸 막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4: 지금 상태에서는 나머지 지금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국가수 이제 앞으로 감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1: 예.
4: 그런 부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망의 시점도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추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경찰에서 외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4: 이게 사실은 이제 신호가 끊긴 시점 자체도 예.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제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 전 하나뿐인 제 친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형 단둘뿐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마친 뒤 제가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형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난 과정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은 생전에 사업을 하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잦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형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결국 형수는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에 가출을 했고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과 형수는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했죠. 그리고 형수는 그 아이를 동거남의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남편이었던 제 형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7년이나 지나서 그제서야 형과 형수는 마침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형 부부의 문제라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상속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검사 결과대로라면 이 아이는 형과 피에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속인이 된다면 형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던 형님을 떠나보낸 사연자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좀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보니까 혼인 중 동거남의 아이를 낳아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올린 이후에 이혼까지 이어진 좀 다소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입니다. 네, 박수민 변호사님, 복잡하게 꼬인 법적 신분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슬픔이 크실 텐데 네. 뜻밖의 진실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우선 짚어볼 점은 우리 민법상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0: 네.
1: 원칙적으로 이 친생 추정을 깨뜨리려면 부부 일방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조카를 상속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송 제기해야 할까요? 지금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거 제기하면 될까요?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친생 부인의 소는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0: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1: 친생 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부, 즉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0: 네.
1: 이 사건에서 남편, 즉 사연자분의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0: 그쵸.
1: 형수님도 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죠.
0: 네.
1: 그러면 동생이 사연자분이 대신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친생 부인의 소에 원고 적격이 없어서 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0: 그럼.

0: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1: 사연자분에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0: 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 그럼 아까 이야기한 친생 부인해소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친생 부인해소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친생 추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기하는 특별한 소송입니다.
0: 네.
1: 반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는 애초에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 아이와 이 사람은 친생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에요.
0: 네.
1: 그리고 원고 범위도 훨씬 넓어서 부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 형님의 경우는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친생 부인해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1: 네, 원칙은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친생 추정을 깰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 사연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긴 하지만 친생 추정이 인정 안 될 수 있다. 뭐 어떤 사연일까요?
1: 형수님이 이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정입니다.
0: 그렇죠.
1: 형님과 형수님은 완전히 별거 상태였고 부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수님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거죠.
0: 네.
1: 이렇게 동거의 실질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유전자 감식 결과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0: 네.
1: 이건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0: 그렇죠.
1: 이런 경우라면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신분 관계를 다툴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문이 열립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 소송을 낼 자격,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낼 자격은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낼 수 있는데 사연자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0: 네, 형제니까 좀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1: 예전에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주 명확합니다. 형님이 배우자 없이 돌아가시고 자녀로 알려진 그 아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0: 네.
1: 그 아이와 형님과의 친자관계가 부정된다 그러면 형님의 재산은 형제인 사연자분에게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0: 그렇죠.
1: 따라서 친자관계를 부정할 명백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0: 그렇죠.
1: 이러한 사연자분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0: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당장 준비해야 할 거는 무엇일까요?
1: 우선은 형님이 남기신 유전자 감식 결과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1: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는지 감정인의 서명, 인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또한 형수님이 집을 나간 시점, 다른 남성과 동거한 시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0: 네, 네.
1: 그 시간 흐름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0: 네.
1: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뭐 가족, 뭐 지인, 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권합니다.
0: 네.
1: 형수님의 가출이라든가 뭐 동거남과의 동거 사실, 형님과의 별거 상태 이런 거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0: 네.
1: 또한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친형제이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수가 가출하고 별거하고 또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길거리, 금연거리까지 우리 주변에 금연

구역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림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 공원과 금연거리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와 과태료는 각 지역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은 늘어나는데 왜 길거리 흡연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단속해야 할 지역은 넓어진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장소를 항상 지켜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금연단속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크게 늘리는 정책적 보완과 함께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매너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민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오늘도 늦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와 부산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안은 최대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월드컵대교 북단까지 이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다시 반포대교 지나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제주에서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모 경작은 구속됐고 경찰은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10건을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5: 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장미란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의문이 잇따르고 있죠.
5: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는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저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104일 만이었는데요. 이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실종 이후로 거의 석 달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패 상태가 심하고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검과 치아 감정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장미란 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장 씨가 외출한 이후 다음 날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망 경위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상태를 볼 때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고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 발견 현장에 낙엽이 흐트러지지 않은 등 다투는 적도 없었던 겁니다. 시신 부패가 심하긴 했지만 주저흔과 방어흔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자수 나무는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도 많아서 극단적 선택은 어려울 거란 의문도 여전합니다. 숨진 장 씨의 남자친구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고 해도 발견이 너무 늦어서 확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4: 네, 구속된 부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요?
5: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에 근무하면서 298건 정도의 실종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한 이 실종신고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3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경장은 실종자와 분명히 연락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없고 장 씨와 관련된 전산망 기록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외출 이후에는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지휘계통인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읍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4: 네, 제주 경찰청에서 조금 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6: 네, 8월 25일자로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향후 피의자 추가 조사와 함께
3: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6: 엄정 수사하여 송치할 계획입니다. 그 아울러서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7: 네, 과장님, 그 지금 연락이 닿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을 어떻게 좀 그 밝혀내실 건지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6: 일단은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8: 프로파일러 통해서 동기 밝혀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뭐 진술만으로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뭐 일반 수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리 행동이 있어서 추임 예정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6: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7: 현재 종결권에는 실수였다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6: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다 언론에 요서 그 공식적으로 이런 멘트가 피의자 이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기자분들 취재해서 뭐 부인하고 있다, 기존 주장 유지하고 있다.
3: 네, 요즘 사건이 많습니다. 20대 중국인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어제 30대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본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 네, 이 남성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숨진 여성으로 변장한 채 장소를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고요?
9: 네, 피의자 정모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밤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정 씨가 숨진 여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밤 10시 반쯤 여장을 한 채 집에서 나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옷은 물론 신발까지 갈아 신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A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산의 소각장 등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더 조사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적의 정 씨는 올해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A 씨가 정 씨의 강의를 수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인 A 씨가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정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3: 청주를 비롯해 전주와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수신됐습니다.
4: 네, 군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몸을 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보내졌다고요?
10: 네, 우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법원 공용 메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이 보내졌는데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메일 발송자는 사죄를 했는데도 악성 댓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4대 폭탄을 설치해 오후 1시 34분부터 7시 반 사이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 측은 청사 밖으로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수색견까지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군은 1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설치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메일은 청주지방법원은 물론 전주와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법원 곳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법원 곳곳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업무와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을 만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11: 오늘 이 자리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게 되신 여러 시도지사님들, 또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광역기 조위에 의원님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19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신 박찬대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모두가 다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매우 큰 그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또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3: 네, 국토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대통령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4: 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의원 앞서서 이진숙 제명 촉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안건입니다. 이 실질적인 징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지난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4: 네, 오 시장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용산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오늘 회담에서 진전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12: 네, 오전 10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차 회담 종료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50분가량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요청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31년까지 착공 계획 가운데 순증 물량이 원래 계획보다 4만 3천 호 더 늘어나 모두 13만 가구가 된다며 무척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협상 중에 가장 실효성 있고 가시적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도 회동해서 언급했는데요.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사업 적격성 사업도 올해 말 진행 가능하고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조달하면 서울 동남권에 청년 주거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천부지 활용을 놓고 10년 정도 걸릴 거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란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선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역시 현 정부 내에 착공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되받았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선 2차 회동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희대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8: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21: 조금 전 4시 8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안내입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로 재해 지역은 전남, 광주, 경기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전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0: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Suwon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특례시.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상품이 좋은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요. 보험 가입 이후에 실제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보험은 가입을 하는 그 순간보다도 실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런 분들을 위해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두 아들만 생각하고 키우느라 정작 어머님 본인의 실손 의료비를 챙기지 못했던 이야기 어떻게 든든하게 마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는요.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쉽고 빠르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청취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네, 오늘은 보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보험의 진짜 의미요?
2: 네, 맞습니다. 보험은 납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열심히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네, 나중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0: 그렇죠.
2: 결국 보험은 가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약속된 보장을 제대로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의미에 맞게끔 나는 이 보험을 잘 갖추고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테고요. 이재환 팀장님은 어떤 포인트 강조해 주고 싶으세요?
1: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험금 잘 받는 법입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청구해야 잘 받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보험사가 잘 챙겨주겠지 하시죠. 하지만 보험은 가입할 때 입장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약관, 심사 기준 매우 차갑고 엄격하게 적용하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0: 결국에는 두 분이 오늘 강조해 주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 맞을까요?
2: 맞아요. 그렇죠.
0: 그렇군요. 오늘도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0: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년 청구되지 않고 사라지는 실손보험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실손24라는 전산 청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병원 서류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은 가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머니인사이트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면요. 내가 가입해놓은 이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 어디에서 얼마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가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청구하려고 하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게 어려워서 청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1: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놓고도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수술비만 생각하고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면 진단금이나 다른 수술비, 치료 관련 보장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가입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순간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맞아요. 보험은 필요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에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있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 같은 서류만 챙길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상담을 받은 후에 내 보험의 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 생겼을 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굿모닝 굿나이프의 역할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방송이 새삼 좋다는 게 갑자기 문득 막 느껴지고 그러네요.
1: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입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입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잘 관리하고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죠.
2: 맞아요.
1: 그렇죠.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상품이 좋은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시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전문가를 두느냐입니다.
0: 어떤 전문가를 두느냐. 좋은 전문가를 둬야 돼요. 진짜. 그렇죠. 보험금 잘 받으려면.
1: 그렇죠.
2: 맞아요.
1: 뭐 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보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막상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순간에는 보험을 확인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가입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만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면 병원 가서 나는 당장 검사도 받아야 되고 치료는 또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 혹은 가족들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하나하나 꺼내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하나씩 다 찾아 나서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 내 보험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이런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떡하죠? 제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함께 확인을 해주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보험금 청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만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은요.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때입니다. 결국 좋은 보험은 단순히 많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듣고 보니까 보험은 가입할 때 상품을 비교하고 보장을 체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체크해 줄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게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보험금 청구라는 게뭐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직접 해보면 좀 어렵고 그 보험사에서도 쉽게 보험금을 막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대신해서 내 일을 나서서 해결해 줄수 있다면 좋겠는데 두 분은 그런 아주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보험금 좀잘 받아주시나요?
2: 그렇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금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저떤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사실 일반 소비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해 보는 게 엄청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야 워낙에 자주 또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잘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보험 얘기를 할때큰병 걸렸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나는 나중에 암 진단 받으면 1억 나와, 2억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보장이 많으면 더 좋은 보험처럼 생각을 하게끔 착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물론 뭐큰 병에 걸렸을 때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좋은 보험의 기준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내가 가장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는 순간은 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잖아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보험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1억, 2억, 큰 돈을 받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필요한 보장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죠.
1: 맞아요. 뭐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진단금 1억, 2억이 마치 자산을 대비해 놓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보장성 보험은 결단코 자산이 될수 없는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가입하지 마시고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만 볼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보장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 1억 원이나 준비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1: 네.
2: 그런데 막상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으면 어떨까요?
1: 그럼
2: 특히
1: 그렇죠. 맞아요.
2: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까지 받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2: 이처럼 1억 2억처럼 금액이 아무리 커도 내가 실제로 겪게 되는 질병과 보장 범위가 맞지 않으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점검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에 빈틈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소비자가 혼자 하나하나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꾸준히 내 보장을 또 살펴주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 제대로 보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줄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 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해 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재현 팀장님,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1: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보험을 걱정하시는 한 아드님입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안타깝게도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고,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과 보험만큼은 꼼꼼하게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사랑 가득한 어머님 덕분에 두 아들의 실손의료비도 든든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 본인의 실손의료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0: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의 이 자식 사랑은요, 세계 유산으로 정말 등재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특히 우리 이재환 팀장님도 아들 사랑 정말 넘치시잖아요.
1: 대단하죠, 저는.
0: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이재환 팀장님,
1: 네.
0: 자식 사랑 이렇게 남다른 게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하고 비슷한데, 우리 이재환 팀장님은 아들 앞으로 더 보험을 잘 대비하셨는지 아니면 본인 앞으로 더잘 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1: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죠.
0: 그죠. 가장이니까.
1: 가장이니까.
0: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청취자님은 본인의 실손의료비는 하나도 없이 두 아드님에게만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을 해놔서 좀 보장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이 사연은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아드님은 5년 전에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서 보험 상담을 받으셨던
0: 아,
1: 분입니다.
0: 그래요?
1: 네, 당시 상담을 통해서 부족했던 보장을 채웠고, 상담 과정에서도 만족하셔서 이번에는 가족 전체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동생과 아내분도 함께 상담을 권유받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했었고, 어머님 역시 필요한 보장만 소소하게 추가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상품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의 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번에 상담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첫째 아드님이 어머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어머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방향보다는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특히 5, 6년 전 간편보험이 막 출시됐을 때에는 좋은 상품이 있었던 게 사실 지금은 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나와 그때보다 선택의 폭이 사실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이번 가족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보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나의 재무 계획 안에서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째 아드님은 이미 5년 전에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으셨거든요. 이번에는 그동안 달라진 치료 환경에 맞춰서 보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아내분은 기존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중심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생각하면 보장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존의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2: 네. 우선 상담을 신청하신 큰아드님의 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보험의 완성도가 사실 꽤 높은 편이셨어요. 현명한 어머님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셨고, 보험료도 6만 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 정말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장 측면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점차 커지는 편이라 유지가 쉽지 않은 상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첫째 아드님뿐만 아니라 둘째 아드님도 좋은 1세대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셨고 현재까지 저렴하게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가입한 종합보험을 살펴보니 암 진단금 3천만 원과 수술비, 뇌혈관 진단 2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 2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까지 상당히 좋은 보장으로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아마도 첫째 아드님의 보험이 이렇게 좋았던 건 5년 전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아주 잘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1: 그렇다고 봐야죠.
0: 그렇죠. 기존 보험이 꽤 탄탄한 편인 것 같아서 첫째 아드님은 손댈

0: 차이가 크게 없어 보여요.
1: 맞습니다. 기존 보험은 크게 손댈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0: 어디죠?
1: 최근에는 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표적 항암 치료나 중입자 치료처럼 고가의 치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신약 치료나 고액의 암 치료에 대한 보장은 좀 부족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비였습니다. 암, 뇌, 심장 관련 수술은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질병 수술비 20만 원 이렇게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요. 이번에는 기존의 좋은 보장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수술비 중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 보험 그리고 아내분 보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어머님 보험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엄청 큰 장점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에 가입한 보험을 정말 좋은 보험 갖고 계셨어요. 2004년인데도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1,5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수술비도 각각 75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암 진단금도 1,500만 원씩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옛날 보험인데도 보장 구성이 정말 훌륭했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5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셨다는 거죠. 당시에는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신지 사실 충분히 살펴보지 않으셨다 하고요. 추가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안 보고. 물론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해요.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은 만기가 조금 짧습니다. 80세 만기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좋은 보장은 최대를 한 살피면서 부족한 보장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1: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분의 보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암 진단금은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수술비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진단금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까지 생각해서 보장의 방향을 넓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여기에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의 빈틈을 채우는 것이 이번 상담의 핵심이었습니다.
0: 가족들 전체 보험 구성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보니까 뭐 좋은 보장들도 있지만 가족들마다 개개인별로 부족한 부분도 다 달랐습니다. 기존의 좋은 보장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채웠을까요? 그 전에 나도 내 보험 점검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아드님은 암 치료비를, 아내분은 뇌 심장 보장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님 보험도 좀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가족들 보험 어떻게 달라졌을지 잠시 후 애프터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처방에서 만나보시죠.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입니다. 애프터 처방 결과 바로 만나볼게요. 김소미 팀장님 전해주시죠.
2: 네,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첫째 아드님 기존 보험은 좋은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했던 치료비와 수술비만 딱 채웠습니다. 표정 항암 7천만 원, 중입자 5천만 원, 방사선 치료 5천, 항암 약물 치료 5천, 그리고 1호종 수술비까지 필요한 보장만 추가해서 월 한 달에 6만 3천 원으로 부족했던 보완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1: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처방에서 중요한 건 진단금뿐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치료비를 함께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뭐 7천만 원에 항암 약물 치료 5천만 원을 함께 구성을 하면 해당 보장 조건에 맞는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의 치료비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도 마찬가지죠. 방사선 치료 5천만 원과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을 함께 준비하면 해당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치료비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치료를

0: 받느냐에 따라 필요한 치료비까지 준비하는 것이 이번 처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기존에도 사실 손댈 것 많이 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드님 보험은 크게 걱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2: 맞아요.
1: 우리가 사연 딱 시작하면서 서두에 얘기 나눈 게 어머님 보험이 좀 부족해 보인다. 특히 실손보험도 없으시다. 막 얘기를 나눴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게 그래서 어머님인데요. 현재 67세시라고 했습니다. 실손의료비가 없다. 이제 와서 실손 가입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닌가, 늦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연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간편실손보험인데, 요거는 보장이 보험료 대비 딱히 좋지 않아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도와드렸을까요?
2: 네, 저도 이 부분을 방송을 통해 사실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머님께서 주변에서 지금 실손 가입을 하면 보장 못 받아 이런 얘기를 또 들으셨다는 거예요.
1: 돈만 비싸. 그렇죠. 아, 왜냐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2: 네. 정확합니다. 사실 근데 보험은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입 뒤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어머님의 경우 과거에 23년 3월에 자궁경부 이형성 및 양성 신생물 제거 이력이 있어서 더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 입원 이력이 2년이 넘게 되면 간편실손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을 꼬박 기다리시는 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2년을 넘어야 간편실손 보험이 가능하니까요. 어머님의 경우는 2년이 넘어서 가입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보험은 가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내가 약해졌을 때 보험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그냥 덜컥 계약하진 않잖아요. 주변 시세는 어떤지, 용적률은 어떤지, 거래가 활발한지,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커뮤니티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고 결정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머님 연세가 이렇게 60대 후반이신데도 3년 정도 전에 이번 수술 치료 받으신 이력으로는 실손보험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아, 그러면은 비슷한 연령대에 또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하시고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실손의료비 가입에 대한 문의 그리고 전반적인 보장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 입니다. 어머님, 요 실손보험 가입하셔서 나중에 병원 다니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아내분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며느님이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아내분 보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보험에서 잘 준비되어 있던 암보험 그대로 살렸고요. 대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중심으로만 되어 있던 보험은 감액 선납을 활용해 추가 납입 부담을 줄이고 부족했던 보장을 새롭게 채우는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0: 특히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은 기존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없었던 수술비,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를 해서 진단을 받는 순간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기존 보험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보장은 지키고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1: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합니다. 진단 받으면 끝! 진단금 한번 나오면 끝! 이렇게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술과 치료가 반복될 때마다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이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그냥 나도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 중에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조금 전까지는 이제 가정경제 주치이셨는데 이제 보살님들이 되셨습니다. 자,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두 분께 여쭤봅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1599번님인데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처음 보험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10년 납입, 20년 납입, 30년 납입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보험료만 보면 30년 납입이 가장 저렴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설계사님은 납입 면제 기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30년 납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좀 더 길게 납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시네요.
1: 네. 이건 정말 몇 년 납이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해서 정답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죠. 10년 납은 보험료는 높지만 비교적 빨리 납입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0: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료라는 건 월 보험료인
1: 네.
0: 거죠.
1: 한 달 보험료죠. 맞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보험료도 총액으로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보험료를 좀 보겠습니다. 30년 납입은 월 보험료 부담은 낮아요. 하지만 그만큼 오래오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소득도 봐야 되고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특히 20대 후반이라면 앞으로 결혼이나 주택 마련, 자녀 계획처럼 큰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를 무리하게 높이는 것도 사실상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2: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한 질병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인데요. 납입 면제가 적용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모든 담보에 보험료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길게 내는 대신 총 납입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겠죠. 결국 10년 납이냐, 20년 납이냐, 30년 납이냐보다는 내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를 빨리 납입해서 끝내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리해서 월 보험료를 가져가는 것보단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그 보험 가입만 딸랑 놓고 보면 안 되고 재무 설계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월 소득 안에서 유지 가능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내 나이대에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어떤가? 손품을 전문가분들이 대신 팔아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논의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 열려 있고요. 5435번님, 9879번님, 9331번님을 많은 분들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9133번님, 김소미 팀장님 통해 많은 정보, 보험 청구 서비스도 받고 있는 고객입니다. 방송에서 목소리 들리니 반가워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계속해서 상담 문자창 열어놓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

오늘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준비해 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상황에 맞게 다시금 확인해보고 필요한 건 채우고 필요 없어진 건 정리하면서 바쁜 일상이지만 매번 관리를 하면서 내 지출 점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굿라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요.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잇 끝곡은 가호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부산 등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가

0: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총정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가정차 전용 도로는 곳곳에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군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 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 일대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상암동 한약방과 함께합니다. 정옥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와 장동혁 취임 1년 메시지 분석 등 다양한 전국 현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암동 한약방 정국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준비한 이슈 다루기 전에 속보가 하나 왔네요. 5.18 폄훼 논란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사례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김영삼 총재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그거랑 좀 다른가?
1: 그거는 제명안이 통과가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제명 촉구를 하는 결의안.
0: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뭐 OIS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명까지 가려면 국회의원 300석의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러면 3분의 2요.
0: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2: 불가능하지 않죠.
0: 예. 가능하다고요?
2: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 쪽 계열, 뭐 진보정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합쳐 한 188석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12석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데.
0: 아니, 탄핵 때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 난리를 쳤는데.
2: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친한계가 지금 네. 어쨌든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뭐 개혁보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선명성 드러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뭐 장동혁도 못 몰아내는데 자기들 의석수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 구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상설 기구로 바뀐 이래 거의 여야가 맞부딪히면서 항상 보면 흐지부지 되고 예? 작년에도 거의 뭐 6대 6, 국민의힘 6, 민주당 6 이렇게 해서 윤리특위 한번 구성해 보자고 합의까지 갔지만은 정청래 신임 대표가 또 이제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지지자들 등쌀에 못 이겨서 그걸 뭐 깨버렸고 예? 그래서 윤리특위 구성하는 것부터 아마 난항이고 오늘 제명 촉구한 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 뭐 단체로 다 나가버렸더만요.
1: 오늘 5명 남았어요. 5명 남아갖고 뭐 조경태, 김영동, 김해.

0: 이지 우재준 한지아 이렇게 다섯 명이 남아서 표결 참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얼핏 봐도 아 여기 친한계구나 이런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명이니까 만약에 친한계가 결이 뭐 조직적으로 동참을 한다면 뭐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다섯 명이 또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할지 왜냐하면 퇴장하자고 했는데 퇴장을 안한 거거든요.
1: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준 네 명이 표결 참여했는데 그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 중에 최소 두 명은 찬성했다.
2: 네. 한지아 의원은 무효표에 던졌답니다. 네.
1: 한동훈 의원도 표결은 참여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국회의장이 생각이 또 있을 테고 뭐 표결까지 갈까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한참 삿바싸움을 해야 되는 건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 삿바싸움 자체에 이제 지금 당권파가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명안이 제출이 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당분간 좀 원내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준석 의원은 나는 아무런 말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토론 문제가 된 토론회에서.
0: 뭐. 그걸로 면피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있는 의견들이에요. 본인 실명으로 코멘트는 못하지만 국회의원이 장소를 대관해주고 그 토론에 관련된 자료나 이게 이제 국회의원 뭐 보좌관을 통해서 배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 기자들이 그 토론회가 있는 거는 이준석 의원실에서 그 토론회를 알렸기 때문에 이제 그 토론회를 알게 된 건데 뭐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나는 현장에서는 발언을 안 했다는데 뭐 현장에서도 발언을 안한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는 면피할 수 없고 뭐 이준석 의원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논리는 학술적인 논의는 할수 있는 거 아니냐. 5.18 성역하면 안 된다. 이 논리를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뭐 변명이 안 되는 건입니다.
1: 근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인가요?
3: 네.
1: 2,000명인가요?
3: 네,
1: 뭐.
3: 3,000명.
1: 예.
3: 네, 제명 촉구를. 네.
1: 근데 어쨌든 당 지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3: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당에서 뭐 징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1: 아,
3: 그게
1: 네.
3: 그리고 당의 강령과도 맞아요. 당원 당규도 그렇고
1: 예.
3: 또 바로 국민의힘이 5.18 특별법을 만든 주역이 속한 정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에 더하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었을 때도 5.18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정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정당이 극우화 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두 번째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의 어떤 그 지향하는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정 의원 말씀처럼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아마 강령에도
3: 아,
1: 국회 강령
3: 역사
1: 들어가
3: 바로
1: 있고.
3: 세우기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1: 그런데, 틈만 나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하고
2: 네.
1: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생각하면 또 이런 일이
0: 맞아요.
1: 벌어지고
0: 네.
1: 반복되는
0: 반복되고
1: 거거든요.
0: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처음 뭐 지만원 씨 불러갖고 5.18 북한군 소행설 얘기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공천 안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당내 분위기 굉장히 강경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훨씬 더 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이준석 의원이 또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론회에서 핵심적인 게 5.18에 대한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넘어서서 전두환 복권 논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장기 독재가 정당했다, 5.18 정당하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그 K의원이 뭐 학술 토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원위에서 다 확인이 된 것을 갖다가 뭐 진상 규명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발표 명령을 뭐 누가 했는지 이런 거를 토론할 수 있을지언정 그 원인이 뭐 전두환 탓이 아니라는 둥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무슨 토론이겠습니까? 아니 전도회지. 그리고 뭐 아까 제가 한동훈 친한계 뭐 의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대한과 미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런 사안에서조차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못 마련하고 그냥 욕만 한다. 친한계 패널들 동원해서 그런 정도면은 저는 그냥 정치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뭐그 정도 실천력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네들 지지층에서도 지금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1: 아,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0: 네.
1: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야기 전에 어제 그 유시민 씨 발언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네. 왜 대본에 넣나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제작진 싹 빼버렸네.
0: 일사불란하네요.
1: 이거 또 네. 진행자의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싹 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조금 뜬금없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가 꽤 됐잖아요. 두 달이 넘고 네. 석 달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명분상으로 지방선거 패배 등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김민석 당대표 안 만나고 이번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기자회사에서 뭔가 신상의 변화나 결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로 이제 표면상의 명분은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결정타가 된 거는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의한 씨가 이제 재판을 시작이 됐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결정타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사퇴를 발표하면서 썼던 표현 중에 이제 자강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치권 용어로 자강론의 반대말은 통합론이나 연대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강, 국민개혁신당이 자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퇴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는 표면상의 이유는 지방선거 패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정의한 전 후보의 자작극, 이제 구속이 된 상태니까. 뭐 그리고 개혁신당이 기초의원 한석을 얻었는데 네. 다른 소위 말하는 미니정당보다 더 결과가 없었어요.
2: 네, 그렇죠.
1: 네, 그런데 석 달 지나서 지금 그걸로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내부 갈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강론 이야기도 나오고 자강론을 주장하면서 경기 남부지역에 다음 총선에 출마를 제안했는데 지도부 인사들이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뭐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싸웠다는 보도도 있지만 김성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지금 혼란스러운데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히 여성의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권영국 후보 정의당 후보보다도 득표율이 낮았는데 경기 남부에 뭐 집중 출마한다 뭐 경기 남부에 이제 의왕시나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에 의석 저기 시장 자리 이런 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한 9군데 정도 그렇게 있으니까 할 만하다. 우리 수도권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뭐 당에 있는 인사들은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자 공천하는 자리도 바꾸자 이런 얘기해봤자 안 먹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본적인 쇄신이 어떻게 또 공천 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서 공천할 건가 출마할 건가 이런 건지도 좀 의문인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마음대로 이렇게 그립이 안 되니까 그냥 나 사퇴할 테니까 핵폭탄 던져버릴 테니까 니네들끼리 하면 잘 되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그림을 노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3: 들어요. 아니 나머지 의원이라봤자 한두 명밖에 더 있습니다.
2: 두 명이죠.
3: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뭐 여성 의원하고 세게 싸울 것 같진 않고.
0: 천하람 원내대표.
3: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그 개혁신당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감은 6.3 이후 계속 그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류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김민석 대표 방문 즈음하여 아마 내부에서 자강론인지 합당론인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제가 지금 들은 대로 전언을 하는 거라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은 못하겠으나 대충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의한 씨 문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 개혁신당은 비대위를 꾸릴 수가 없다면요. 당원 당규상.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 해가지고 아마 다시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 합당하려고 아니냐 네. 하라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과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0: 그게 자강의 반대말이 통합이나 합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3: 이준석은 자강 쪽이에요. 네,

0: 이준석 장론이라고 얘기했다고
1: 근데
0: 하고.
1: 정점식과 만난 건 이준석인데.
0: 네, 어쨌든 뭐 그런데 개혁신당이 이제 경기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출마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근데 저도 뭐 이준석과 만나본 적 있습니다만 약간 사고방식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게임 이론 같은 사고 회로가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A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득실이 어떻고 B라는 선택을 하면 득실이 어떻고 그럼 외부에서 뭐 C가 들어올 건데 이 C는 우리한테 어떤 요소고 이런 요소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몇 명인데 이게 이제 경기 남부권의 몇 개의 벨트가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청년의 인구 분포나 이런 거로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접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얘기를 개혁신당에서 많이 하거든요. 기자들 만나면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좀 이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뭐 천하람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이랑 합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천하람 의원은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나는 그건 아니더라 얘기하고 있고 뭐 이주영 의원 비례 여기도 이제 비례의원인데 이주영 의원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과학기술계 또 인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당사자들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면 자강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 대표가 얘기한 자강론이 이거는 다른 활로나 경로에 모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합당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대도 필요하다라는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부정선거라든지 5.18과 관련해 갖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정당과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다.
2: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도 안 받아주니까요 이준석을.
0: 네.
2: 이준석은 본인도 그런 얘기 꺼내는 순간 본인 지지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3: 지금이야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함께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까지 함께 그럼 좀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 그러려면 거의 신당 창당을 해야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1: 예. 아니 근데 이제 몸은 가볍죠. 지금 당 대표가 아니고 오늘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무슨 탈당. 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 그냥 당원으로 남아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잠시 언급돼서 좀 놀랬고요. 사실은 그 오동석 연대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다고요. 좀 잘해보라. 어?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셋이 그 소위 힘을 맞춰가지고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합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어떤 연대 그건 진짜 게임 이론에서나 가능할 수 있죠.
3: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정국진 씨가 SNS에 사퇴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 조만간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정계 은퇴까지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 네.
3: 이거는 뭐 취재된 거는 기자님 없죠?
0: 아, 아직 특별한 건 없고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알고 있을 정도면 아마 회자가 됐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당 내부의 문제나 당 내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뭐 거길래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준석 의원이 정계 은퇴한다고요? 네. 네.
2: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3: 근데 뭐 같은 당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좀 회자가 되긴 한 것 같은데
0: 주목을 받겠죠 이제
3: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빼앗은 국민 주권을 되찾겠다 그러면서 당 개혁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 문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오늘이 지금 26일이죠?
0: 네.
3: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사실 결정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그 당헌 당규를 명분으로 들었으니까 당헌 당규에 짝수해 8월 말에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그 당헌 당규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교체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의지를 드러냈다?
0: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을 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당원 주권 2.0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언급들이 당원들의 지지가 나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오늘 얘기를 많이 했고요. 선출직 평가제도 다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그 당협위원장 교체권도 추진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3: 네. 네. 지금 의총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그렇고 현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비당권파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당협위원장 교체 평가가 어떨지 갑자기

0: 같은데 아마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불안감도 있겠죠. 그 이면에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당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들을 일단 공천을 줘야 되고 총선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1차 관문이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항상 이제 막그 거의 뭐 추앙하다시피 옹호하면서 올림픽 공원에 같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 미국에도 또 같이 간 사람
1: 네.
0: 있구나. 그 사람들이 뭔가 그 포지션이 있어야 자기를 확실하게 디펜드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바꿔야지. 그런데 지금 그 안전한 지역은 TKPK 지역인데 거기는 소위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을 안한 이유가 장동혁 대표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거기 따뜻하거든. 굳이 뭐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날 건드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들썩들썩 한다 그럽니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이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연찬회 같은 경우도 뭐 보이콧을 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한대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뭐 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지금 조용한 상황은 아니고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지 지금까지 조용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기 거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고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1: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조용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렀는데,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승리했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최근에 윤리위, 그것도 독단이라고 뭐라 그래요. 이게 만일 민주당에서 일어났으면 당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보면 굳건하단 말이에요.
2: 근데 우리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어떤 그 팀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160명의 국회의원을 160만 당원이 이긴다.
1: 아,
2: 뭐 비슷한 사고인 거예요.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유튜브에서 딱 결집시켜주는 강성 당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윤 대표가.
0: 서로 벤치마킹 하는 거라니까.
2: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1: 그러면 뭐 설사 재신님을 가더라도 난 이긴다.
2: 그렇죠.
3: 근데
2: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3: 약간 다른 결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당협위원장을 장동욱 대표가 마음대로 교체를 못해요. 어차피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TK나 PK나 본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 의원이 공천할 수 있는 인력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장 의원은 많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말이 밤장들이 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이 밤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한 얘기에 반대의 얘기인데 내 자리만 건들지 않으면 이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정 정도 정치개혁의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역 물갈이라든지 삼선 출마 금지라든지 정치개혁의 본류와 닿아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지금 장 의원을 물러나게 할 힘이 없고 조직이 없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장동 대표 어쨌든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동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진들을 각개격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2: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 중간 영역으로 할것 같아요. 이게 교체가 아니고 아니 현역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경선하죠 경선. 아니 당원 당규에 따르면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뭐 경선하는 게뭐 잘못된 거냐고.
1: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2: 뭐 이런 식으로
1: 이런 걸본 적이 없어서.
2: 그렇죠. 본 적이 없죠.
1: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발생하냐. 현역 의원이 그 지역구에 있고 당협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게 몇 군데만 돼도 불을 보듯 싸울 게 뻔하고 내전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보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간다?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거의 조직으로 갖고 있다고 보면
1: 유리는 하죠, 당연히.
2: 이렇게 경선을 해도 거의 뭐 누가 잘리고 이런 게 원외에서 좀 어쩌다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갈 텐데 그럼 이런 실익 없는 걸 왜 하냐? 그냥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당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 당원들이 지지를 더 결속시키는 그런 이벤트로 저는 봅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당대표를 지금 그 옹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표를 옹의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더잘 옹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내로. 그런데 지금 그 최고위원 중에 소위 훌륭한 꼬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구가 있든가 아무튼 대체로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중진들은 밤장일 수도 있어. 우리는

0: 모르지만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 잘 되면 잘된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TK, PK는 건드리지 않고 수도권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리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총선에 과연 승산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다 또 수도권도 지금 몇안 돼요. 서울하고 경기 그걸 빼고 원외 당협을 건드리겠대. 그러니까 만만한 게 지금 원외 당협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무슨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스터 플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고 좀 밀어보면 밀려. 중진도 밀리고 다 밀려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좀 하면 되겠는데라는 자신감을 1년 만에 갖고 내가 윤석열 정권 이래로 최장수 당대표가 되겠어. 그 목표 하나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그 정현이 방금 말씀 중에 꼬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0: 아 꼬붕은 내가 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 그
0: 있었어요.
1: 예, 전달한 거긴 합니다만 방송에서는 좀 적지 않다. 예, 꼬붕도 안 되고 오야붕도 안 됩니다. 예, 저희는 부하로. 아, 부하도 이상한
0: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쓴건 맞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 알겠어. 이것도 뭐 국민의힘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세인 거고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여전히 있고 또 어제 유시민 씨 참전으로 그게 좀 세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모양새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조관 최고가 말한 발언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전 의원이 옮긴 거고요.
0: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1: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연천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뭐 정치에 복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정치에 복귀한다고 해도 뭐 누가 과연 따라갈까 이런 의문이 들고 당원권 2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조경태 의원이 그 가처분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천은 물 건너간 거잖아 사실은.
2: 본인은 이제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정치적 투쟁임?
2: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장동혁과 싸우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면 이제 법정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고 이 징계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 지도부가 바뀌면 없어질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싸우겠다 이런 건데, 근데 만약에 안 바뀌거나 혹은 징계 철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2028년도에 선택의 순간을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싸워보겠다 이런 이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경태 의원은 워낙 지역구가 탄탄하거든요. 무소속으로 가도 뭐
3: 그렇죠.
1: 그죠? 사흘 지역구?
3: 출선 가능하죠.
1: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을 갔었는데 지금도 사흘에 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부산의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40%뭐 중반 후반도 얻어요. 근데 이 지역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조경태 의원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석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3: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그때 임교진 뭐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친박 숙청한다고 막
0: 임명진
3: 네, 임명진 죄송합니다 예
0: 임교진은
3: 예
0: 탤런트인 거죠
3: 죄송합니다 예 맞으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 막 3년씩 당원권 정지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됐을 때그뭐 징계 다 흐지부지 되고 모니지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지도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권영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다 가처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장동현 지도부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장동현 지도부는 어쨌든 저는 이제 요약컨대 우리 현역 의원이든 원내 당협위원장이든 올림픽 공원 나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얘기하는 건 싸우는 사람이라는 건즉 올림픽 공원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고 나한테 줄안 서면 내버려 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제 다른 단톡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있는 방에서는 조용하고 우리끼리 따로 파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림이 다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번에 징계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뭐 당연당규를 위반한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고요.
2: 개별 사유로 보면 다 징계권이죠.
1: 징계권이죠.
3: 그렇죠.
1: 징계권인데
3: 그렇죠.
1: 뭐 이렇게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징계를 했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명을 형평성. 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역할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영진 의원은 법적 투쟁 가겠다라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남아서 싸우겠다는.

0: 거고, 친한계가 지금 입장이 사실 좀 모호하긴 한데, 친한계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진종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까지 나오면 요 징계 대상자 4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장동혁 체제에서 뭐 정면으로 싸우든 비켜서 싸우든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갈것 같습니다.
1: 예.
2: 근데 진종호 의원을 징계하는 걸 보면서 진종호 의원을 굉장히 약하게 인식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 아마 뭐.
2: 그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시 부산 북구에서 캠페인을 벌일 때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안 건드리고 진종호가 방 하나 구했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바로 그 보안수사권
1: 네.
2: 관련 회의에서 저는 뭐 발을 쓰지 않고 뭐 손을 씁니다. 뭐
1: 예.
2: 그 말했다고 해서 그런 건데 진종호 의원은 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진종호 의원으로서는 뭐 형평성이 됐든 그리고 자기는 선거운동을 한 바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될 사람은 저 개인 생각인데 진종호 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아마 할것 같아요.
3: 그 진종 의원이
0: 법정 대리인이
3: 아니
0: 있습니다.
3: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지역구가 아닌
2: 네,
3: 비례대표여서
2: 비례대표요.
3: 그래서 조금 그렇나?
0: 그다음에 이제
3: 네, 그래서 그러나요?
0: 예,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한게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중이 된 거니까요.
3: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강수영 변호사 말처럼 지도부가 바뀌면은 징계는 또 철회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2: 그 지도부 바뀌면이라는 가정법 있잖아요.
3: 예.
2: 그것도 일종의 정신승리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내년 8월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걸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지도부 바뀌면 I will be okay 뭐 이런 식으로 그런다는 것 자체가
3: 예.
2: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투지를 가지고 한번 저항해볼 의지조차도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안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3: 근데 그 총선이 내후년 4월이니까
0: 네.
3: 내년 말쯤에 이제 아마 뭐 공천 관련 얘기가 나올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체제가 내년 8월까지란 말이에요.
0: 네.
3: 그러면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면 연임을
0: 연임을
3: 해야
0: 해야죠.
3: 되는데
0: 그렇죠.
3: 그렇죠.
0: 연임을 해야죠.
3: 연임의 욕심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 그럼요. 뭐든지 대통령 욕심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3: 알겠습니다.
0: 연임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연임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 8월 임기를 채우고 뭐또 도전하는 거냐 아니면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기간에 뭐 신임 투표를 묶고 던지고 다시 도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쪽 당권 지금 당권파는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주 올해의 화두는 이렇게 저렇게 연임인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2: 연임을 되게 선호하네 양당이.
4: 올해 그 지방 저 전당대회 형국에서 굉장히 그 보수 패널분들한테 민주당이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냐 온갖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진짜 1년 버팁니다. 내년에 정말 예, 국민의힘 훨씬 더 심하게 싸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연임권 문제로 관련해서
4: 그럼요. 거기도
2: 아니 이제
4: 연임
2: 공천하고
4: 관련해서.
2: 관련되니까
3: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정전 의원님한테 여쭤보라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2: 저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나오시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 제가 볼때 본인의 의지인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시 되고요. 근데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오면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이 보수 정당의 전성기였다라고 애써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3: 스타트라고 해야죠.
2: 요인을 또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본인이 뭐한 20분 동안 뭐 스피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정말 뭐 건의를 할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 성찰과 함께 지금 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쓴소리를 가열차게 함으로써 보수 지도자로서 그게 유일하게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 예. 뭐 정전식 대표가 지난번에 또 한번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
4: 대구까지 가서.
0: 네.
3: 예.
0: 그러니까 뭐
3: 대구 출신 아니에요? 강 변호사?
4: 네, 그렇습니다.
3: 예. 그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박 전 대통령 영향이 있습니까?
4: 많이 죽었는데 많이 죽었는데 다만 그 역할을 하나는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코어가 어디냐? 국민의힘의 중추 뼈대가 어디냐? 과연 윤어게인인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윤석열 훨씬 이전부터 국민의힘 지지해 오던 사람인데 마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민심이 그 완전히 들끓어 올랐듯이 무슨 뭐 코어니 뭐니 우리가 코어다. 호남이 코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친노친문 훨씬 그전부터 우리 신민장 시절부터 당원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대구 경북에서도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무슨 윤어게인이니 뭐 유튜브니 유튜브도 잘 안 봐요. 대구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소위 말해서 원류 보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좀 진짜 보수의 뼈대 코어 어디냐를 분명히 좀 얘기해 달라. 예. 이런 목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3: 여기저기 코어가 날렸네.
4: 네.
3: 세 분 말씀 1부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명승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강수영 변호사, 정호균 전문,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국힘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이 상태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 등 9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거 모여서 간담회 요구하고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좀 그렇네요.
7: 예. 네, 그러니까 강한 정치적인 결사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 당대표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또 사선이면 지금 뭐 대표보다 선수

0: 가다 높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난 3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렇고 4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는 장동현 대표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1: 너무 네. 약해요. 하여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머리에 쌈장을 발라야 됩니다. 예? 그 결기를 보여줘야지. 이게 너무 웰빙이에요.
2: 아, 진작 했어야지. 당협위원장 교체한다니까 지금 이런 지금 모션이 나온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4선 이상 했다라는 거는 본인의 그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또 당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될 미션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3: 유시민 씨 같은 사람 파견해서 좀 당대표 한번 흔들고 좀 가라고 하세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3선, 4선 되는 거 정치적인 선수도 굉장히 높은 의원들도 지금 신동우, 김재원 두 최고위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붕괴시키려면.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붕괴돼서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 말고는 방법 다른 이제 활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데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으면 벌써부터 뭐 당대표 사퇴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지금 에너지가 없고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국민의힘의 지금 인상은 그냥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체제와 이별을 할 거였으면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나 사퇴 요구하는 사람 짓걸고 덤벼라 이런 적 있었어요. 이게 벌써 거의 몇 개월
2: 전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덤벼.
0: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좀 뭐 그 기세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꺾인 상태고 오히려 최근의 모습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강화되는 이런 뭐 모습입니다.
2: 아 과거의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과거 보수 정당은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냐? 저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했더니 자칫하면 나도 공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학습이 있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나한테 차라리 세이프 하겠다라고 처음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또 서울시장 1심 나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중진 중에 올공에도 한번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뭐 교체 뭐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한번 모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진보 측 평론 하시는 분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상황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3: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분열되어 있는 민주당 내부를 단돌이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 전당대회 이후에도 컨벤션 효과는 당연히 없고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이건 국민일보 단독 보도 같은데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네. 그 유시민 씨가 주장하던 얘기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0: 뭐 전체 발언의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도 확장, 뭐 실용 노선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메시지로 읽혔는데 최근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러 층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뭐 2030 호남, 그다음에 6070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확장 국면에서는 우리가 저기 멀리 보이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어쨌든 좀 수세적인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맥락의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워낙 지지층이 분열되고 이 지지층이 각각의 주장들을 노선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지금 이동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이런 좀 분분한 발언이 될 수 있는 어딩이나.
3: 근데 김한 기자가 한번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한번 취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대통령 워딩인지.
0: 네, 맞아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3: 당 워딩인지. 네. 아니 뭐 저도 제 나름대로 풀을 가동하니까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1: 워낙 네. 이제 잘못된 이야기도 나오고
3: 많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랑 좀 다르게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인요한 적십자사 해상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네. 사실 이종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논란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이제 뭐 내란 형국에서도 탄핵 관련해서 뭐 심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뭐 이해한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고 과거에 또 특별히 이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약간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한적십자사의 정신하고 맞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더 논란이 됐던 건 어쨌든 이제 이게 임명 절차가 그 적십자사 안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일단 한 사람을 출

0: 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준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어쨌든
0: 그렇죠.
1: 추천 오면
2: 그
0: 그렇죠.
2: 안에서
0: 예.
2: 예,
0: 근데 그
2: 의사결정.
0: 위원회에 국무위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관급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대통령이 찍어내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서 결국 대통령이 또 우클릭하다 저런 내란 묻은 사람까지 모시는 거야. 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진실은 뭐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인준행위가 과연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거부할 수도 있는 거냐 논란이 있지만 관련 규정을 검토했을 때는 그 충분히 재량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
0: 지금까지는
1: 전례가.
0: 없었죠.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0: 네.
1: 있었습니까?
2: 논리적으로는 있지만
1: 아, 그러니까.
2: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위에서 내려와서 공공기관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대권을 쥐면은 줄수 있는 자료가
1: 예.
2: 수천 가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1: 선수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
2: 그렇죠.
1: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당대표와 대통령이 티키타카로 뭐 이렇게
3: 국가 배드컵.
1: 이렇게 하자고 한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워낙 뭐 그러니까 아까 뭐 코어 얘기도 했습니다만 코어 쪽에서 이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럼 그쪽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3: 이제 뭐
1: 이런 예.
3: 코어냐 아니냐보다 민주당 쪽의 설명은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뭐냐면 일단 뭐 구조적 다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은 확인해야 되지 않냐. 1차적으로 린요한 의원이 당시의 의원일 때 탄핵에 반대했었거든요. 윤석열 탄핵에.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된 연관성도 또 그다음 이제 더 넓은 전선에서 2차 전선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두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린요한 회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탄핵과 내란에 대한 입장이 기준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와중에 뭐 김희석 대표가 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또 대통합 추진단 TF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조국의 신당 쪽에서는 뭐 외연 확장보다는 우리랑 합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3: 네.
1: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가 어젠가요? 합당에 반대했던 강득구 이원주 의원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그말 그대로 저격이잖아요. 우리가 당선은 안 돼도 낙선은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평태그를 재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참 고약한 게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매력이 있고 아, 저 당과 합당을 했을 때 원래는 민주당 지지를 안 보내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더 지지층이 넓어진다. 이 그림이 돼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무조건 2가 되느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자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여러 메시지 저는 내고 있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강덕구 의원이나 뭐 이원주 최고나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합당이 안 됐다 이런 인식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됐고 많은 당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스스로가 내가 합당했을 때 도움이 되나? 아, 그런 것들을 자성하지는 않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더더욱이 합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근데 뭐 조국 대표 입장으론 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뱉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2: 아니 이분이 이미 보여줄 거 많이 보여줬는데 뭐 이거 정도 보여주는
1: 아,
2: 걸 갖고
1: 그래서
2: 이렇게 뭐
1: 놀래서.
2: 놀라셨어요? 하나도 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할수 있는 레버리지가 뭘 하게는 못해도 못하게는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금 현실적인 관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까 이현주 강득구 의원.
1: 예?
2: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치밀하게 민주당 소식을 챙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합당하고 뭐 이런다 그랬을 때 가장 앞장에서 반대해서 목소리가 두드러졌던 두 정치인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거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인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뇨한 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습이 될까? 그건 또 아닐
1: 그렇겠죠. 그렇게
2: 거예요.
1: 보입니다. 예. 근데 강덕구 의원 SNS 발끈해서 글을 썼던데 내가 합당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를 반대한 거다. 그리고 조국 대표 사면 내가 제일 먼저 사면 하자고 얘기했다.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것 같아요.
3: 근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강덕구 의원의 반발은 뭐 본인이 찍혔으니까 지명을 당했으니까 그런 건데 어 이게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30개도 떨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출마만 해서 예를 들면 5%만 가져가도
2: 아니 1000표만 가져가도 네. 다 떨어뜨려
3: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데 그럼 전국 단위로 후보를 못 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낼 수 있다. 이 카드가 있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실 본인의 권한도 이제 아닌데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당장 뭐 돌아서서는 아이고 굉장히 서늘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갖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다.
0: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당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합당이라는 게 그냥 합치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분 논의가 있잖아요.
1: 있겠죠. 네.
0: 조건이 있죠. 네. 조건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데 뭐 막을 필요 있습니까? 근데 들어오면서 여기는 전략공천 우리 줘. 그럼 무공천 해줘. 우리 사람 앉혀줘. 당직자 여기는 좀 당직에 넣어줘. 이게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2: 아니, 옛날부터 네. 그렇게들 하지 않았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조국혁신당한테
1: 뭐 빚도 우리가... 갚아주고.
0: 네. 근데 왜 조국혁신당에게 그렇게 해줘야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무조건 합치면 이깁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는 건 당원들을 설득할 수 없죠.
1: 최민희 의원 합치면 이긴다고 하시던데.
0: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3: 앞뒤가 다 있는 논리예요. 합치면 이기는데 만약에 분리해서 후보가 나오면 우린 진다 이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당내 이거에 호응하는 세력과 지금 조국 대표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뭐 고춧가루 부대로 나서겠다 이런 뜻 같아서 네. 약간 네.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최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민주당은 경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경찰 개혁 강조했고 뭐 대통령도 한마디 했고 하는데 그 뒤에 사족이 좀 붙더라고요. 네. 이거는 보안수사권이랑 관련이 없다. 물론 보안수사권이랑 관련 없는 건 맞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 없죠. 왜냐하면 아직 보안수사권이 네. 살아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에 올리지도 않은 사건이기 네. 때문에 관련 없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붕괴하고 화나고 걱정하는 거는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이런 암장사건이 일어나는데
2: 맞아.
1: 없으면 어떻게 할 네. 거냐.
0: 그럼요.
1: 대책을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민주당이 잘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네. 정말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아니 이거를 선긋기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본질은 경찰이 이렇게 믿지 못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온 국민들이. 그런데 보안수사권 없어지면 이런 경찰들에게 권한이 더 몰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불안감인데 계속 이 사건은 보안수사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1: 예.
0: 박은정 의원도 그 킥스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책임의 그 선만 그으려고 하는 게 이건 더 국민들의 여론을 저는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큰일
2: 났어요. 그 킥스와 관련해서도 프로파일러 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 킥스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사 중일 때는 그냥 암장될 그렇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격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보안수사권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정말 오만한 거 아니야? 아니 국민들이 걱정한다는데 이거 관계없어? 그렇게 알고 있어? 마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2030 청년 여성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네.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불안해요. 2030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자신의 방어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정책마다 근데 경찰청장이 지금 없는 거잖아.
1: 없죠.
2: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도 심리적으로 이 국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거든. 아 이건 문제 굉장히 많은데 잘하는 게 뭐가 있어? 큰일 났는데 예. 이렇게.
1: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 유시민 씨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지금 방금 정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인데 2030 여성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단단했거든요.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거 보안수사권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0: 있습니다.
1: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씨 같은 경우 강력하게 이걸 폐지하는 주장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대통령 지지율에 앞으로 30%대로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무책임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있는 거죠.
3: 네. 치안 관련된 문제는 100% 정부 책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그 인식과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2: 맞아요. 인식이 이제, 제일 중요해 정치에서 팩트보다.
3: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각성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일은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보다 일 잘하네. 나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일은 잘하네. 이런 인식이 지지율을 바치는 한 요소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나니까 굉장히 허둥대는 것 같고 경찰청장도 없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번졌냐면 제주도 불안해서 못 가겠다까지.
2: 그러니까요. 네. 제주도가 지금 타격 엄청나요.
1: 사실 제주도랑 특정 지역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0: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치안은 1등이다. 난
1: 네,
0: 자부심이
1: 맞아요.
0: 있었는데 이런 게 자꾸 빠지니까 이거를 세분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은 관계없는 건 맞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강조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 정옥임 전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서울 하늘은 흐리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성산로 따라가는 길 금화터널에서 연세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모래내 고가차도 쪽으로 정체입니다. 마포대로 따라 마포대교 방면으로는 충정로역에서 마포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도 간선도로 정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강변북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가양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가 처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

속보까지 막히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운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갓길로 옮겨져와서 지금 조치되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한 6년, 7년 이상은요?
1: 그 국회의원하고 막 한참 막 날아다닐 때는 이동영 작가가 이렇게 불러주시면 열심히 왔죠.
0: 예,
1: 네. 우리 방송에서 자주 YTN 라디오 방송에서 자주
0: 뵀었죠. 예, 오랜만에 뵙는데. 자, 박용진 의원이 규제 합리화위 부위원장 맡고 나서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여러 작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걸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 당내 민주당 당내 계셨을 때,
1: 예,
0: 아, 또 뭐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고 하셨을 때,
1: 예,
0: 그 반명이라고 딱 찍혔잖아요.
1: 규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0: 아니, 거기 점점 나갈 건데.
1: 예, 예.
0: 그래서 뭐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때 무슨 뭐 반명은 다 이제 찍혀서 날아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했었잖아요.
1: 네, 비명 행사, 뭐
0: 비명 행사
1: 그런데
0: 반명 행사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집권하고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나름 위원장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1: 글쎄요. 뭐 대통령께 그 왜 저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고.
0: 예.
1: 뭐 비명이고 뭐 정치적인 그 이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쨌든 국회의원하고 이럴 때 요모조모에 좀 쓸모가 있는 모습을 좀 봤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그때 민간부위원장을 3명을 임명하셨잖아요. 예. 위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 뭐 그분은 이제 보수 진영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뭐 기업을 대표하는 남궁진 부위원장 이렇게 하셨는데 박용진이 가지고 있는 뭐 진보적인 색깔, 정치권에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렇게 좀 그 균형을 좀 맞추고 서로 좀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0: 예. 뭐 저도 뭐 정치 평론을 하니까 그때 세 분 임명됐었을 때 야, 이거 황금 조합일 수 있겠다.
1: 그럴 수 있죠.
0: 보수 출신 한 명, 진보 출신 한 명,
1: 네,
0: 그리고 기업 출신 한 명.
1: 네.
0: 세 분이서 한번 토론하고 논의하고 숙의하고 해서 뭘 좀 만들어내봐라 이런 뜻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1: 대통령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치열하게 싸우라고. 대신 헤어지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시각과 경험과 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규제 정책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또 이제 진보 정당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뭐 민주당에 오셨습니다만 또 진보 쪽에서는 규제를 더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1: 네.
0: 어떤 걸 기준점으로 두고 일을 하십니까?
1: 그 진보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자신들의 이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혹은 뭐 질서를 뭐 거래 질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뭐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그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건 가로 열고 개미 투자자들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막는 게 맞죠.
0: 맞고.
1: 이런 규제는 강화해야 되지만 기업 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족쇄를 좀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그 이른바 추격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가이드, 없었던 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만 지키면 뭐든 해봐라고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주고 룰을 만들어주는 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0: 그 규제 합리화위원회 들어가셔서 좀 성과를 낸 게 있다면 소개해 줄 게 있습니까?
1: 혹시?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도 뭐 크게 언급을 하셨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식거래 할 때요. 내 주식을 내가 살 때는 즉시 돈을 빼가는데 주식을 내가 팔았더니만 이 영업일 뒤에 T+2에
0: D1, D2.
1: 그러니까 이제 T+2에 주니까 연휴 걸리고 주말 걸리면 4일 뒤, 5일 뒤에 돈을 받아야 되고.
0: 예, 맞습니다. 예.
1: 증권사는 그 과정에서 짭짤하게 이자 당사도 하고 대출 서비스 해주면서 내 돈 가지고 대출 해주면서 이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기회비행도 잃고 괜히 생이자도 물어야 되고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T+1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요거 좀 땡기자고 대통령께 제안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푸시를 해주시고 현재 그 아마 10월이면 언제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할 것 같아요.
0: 아, 그럼 곧 되는 겁니까?
1: 곧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약간 뭐 한 곳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그 시장에서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아,
0: 그렇긴 합니다만.
1: 그래서 조심조심
0: 뭐 예전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1: 아유, 그럼요.
0: 다 전자로 하는데
1: 그렇죠.
0: 왜 이틀 있다가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1: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를 바꾸는 거.
0: 아.
1: 그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바꾸는 것을 저는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0: 좋네요.
1: 그거 하나
0: 예.
1: 하고 있는
0: 예.
1: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 최근에 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0: 예.
1: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개명 및 그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한 12년 전부터는 이걸 되게 간소화해줬는데 문제는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은행, 카드사, 보험, 증권 여기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든 돈과 계좌가 이게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0: 어허.
1: 그래서 각각 그 회사의 금융권에 다 찾아가서 서류도 다 다르고 제출하는 절차도 다 다른데 이 과정을 우리 그동안 이름을 변경하신 분들이 다 겪었던 거죠. 해마다 10만 명, 지금까지 100만 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0: 그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가서 저 이름 바꿨어요, 주민번호 바꿨어요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죠?
1: 예,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거꾸로 세금. 체납자들 이 생기면 그 체납자들에 대한 그 금융 정보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에 쫙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 들어오면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세금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는 원스톱 서비스가
0: 그거는
1: 되는데
0: 싹 뺏어 가고
1: 거꾸로 국민도 불편을 해소하는데 왜 원스톱이 안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래서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요. 이걸 핸들링을 해서 지난 월요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0: 아,
1: 이제는
0: 월요일날,
1: 원스톱으로
0: 예, 예.
1: 해결합니다.
0: 아 좋네요.
1: 예, 예.
0: 간소화 시스템
1: 예.
0: 필요한 것 같은데
1: 예.
0: 지금 댓글에도 박용진 위원장님 작품이었습니까? 이런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하고 뭐 총리급이라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무보수로?
1: 아니 이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처음에 부총리급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제일 정정 발표를 또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총리급이라고 딱 박았는데
0: 총리급.
1: 이유는 대통령이 원톱 대장, 위원장을 하시고 총리가 당연직 부위원장이고요.
0: 예.
1: 민간에서 3명이 위촉됐어요. 그러니까
0: 예.
1: 총리와 같은 급의 부위원장이니까 총리급인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야, 축하한다면서. 월급도 총리급이네. 그 관용차량
0: 지원,
1: 관용차량 나오냐. 그 다음에 뭐 업무카드는 지원해주냐. 물어보는데 차례로 다 아닙니다.
0: 아니 그건 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1: 예, 예. 그래서 일단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고요. 뭐
0: 비상근직이니까.
1: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약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대통령 직속위원회마다 어디는 뭘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다 천차만별인데 요거 좀 조정해보자 하셨어서 그 뒤에 직책수당이라는 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0: 예, 예, 예.
1: 회의수당 정도 수당 정도를 받는
0: 그러니까,
1: 자리
0: 비상근이라도 회의수당이나 카드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데
1: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약간 불만을 좀 이제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데에도 아니 내가 지금 제주도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뭐 지방을 다 출장 가서
0: 예.
1: 직접 의견 듣고 간담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이러는데 KTX 비용이랑 거의 모텔비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의 숙박비.
0: 예.
1: 비싸서 다른 데는 못 자요. 이제 그런 비용까지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게 적당하냐.
0: 이것도 규제를 풀어야겠다.
1: 이거는 좀 그 국무조정실에도 제가 문의를 했고요. 국무총리한테도 약간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아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좀 지원
0: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제 마련될 예, 예, 예. 거라고 기대하고
0: 아니,
1: 있습니다.
0: 일을 시켰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지. 일을 시켜놓고 대가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 있는 것 같고.
1: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예,
1: 즐거운
0: 그러니까.
1: 마음으로. 예.
0: 또 하나 현안이 그 헌재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1: 7년 넘었죠.
0: 예, 이후에 국회 대체입법 공백이 있었으니까 식약처가 허가를 미뤘다 그래요. 임신
1: 네,
0: 중단량.
1: 예, 예. 예.
0: 이게 박용진 위원장이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사례 중에 하나로 거론했다고 하는데 요건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그거 대통령 모시고 1차 전체 회의 때 부위원장들 한마디씩 해라.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셨을 때 제가 요 문제를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그 선거 때 공약으로도 제출하셨었고 그래서 이 문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입법 조치를 더 하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돼서도 허용 방침을 얘기를 하셨고 국정 과제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자 보건법과 형법 사이를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서로 막 미루고 하면서 7년이 온 거고요. 국회도 비겁하죠. 이거를 사회적 갈등 이슈가 되니까 이거를 그 제대로 정면으로 못 다뤘는데 사실은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물은 세계 100여 국에서 이미 그 허용이 되어 있고요. 또 뭐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에서 그렇게 됐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필요 필수 약물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라든지 그 중지해야 될 뭐 그런 뭐 주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을 못 하게 해놨으니까 식약처가 이거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아하. 국민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가짜일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처방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임신 중지 뭐 낙태와 관련된 뭐 그 도덕적 종교적인 찬반 저는 뭐 그것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이전에 국민들의 건강권은 그렇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 수긍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식약처가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문제를 전면에서 내놓으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 얘기를 다시 국무회의에서인가 얘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해서 그 길을 열어라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 지시 이후에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이제 식약처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민들이 수요가 있긴 한데 이게 뭐 불법이고 저거 하니까는 또 어둠의 경로로 구입하면 그게 또 아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낙태에 관련된 논쟁은 하자고요. 이거는 뭐 어떤
0: 할 수 있죠.
1: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관련된 입법 법적 제도적 조치도 하자고요. 그러나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으로 이미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고. 또 이게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미적미적 법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진짜 소극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0: 국회에 있다가 어쨌든 지금 뭐 행정부 일을 민간에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하고 계신데 좀 다릅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거랑 그 행정부가 왜 우리가 흔히 국회에 말고 이제 공무원들이 약간 복지부동하는 게 있고 네. 책임지지 않으려는 예. 자세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도장 안 찍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1: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운명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와 허가호위위원회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주고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일 뿐이고요. 허나만한 역할이고 대통령이 관심 갖고 여기에 힘 좀 실어줍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허가호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규제합리화위원회에는 참 힘을 좀 많이 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러저렇게 언급을 드리면 그거를 꼭 공무원들에게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그 관련된 뭐 식약처 등과 국무

0: 조정실, 행안부 등이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제가 관심 갖고 추진한 일들은 다 적극적으로 잘 풀려오고 있습니다.
1: 근데 한 분이 지금 사퇴하셨잖아요.
0: 예,
1: 예.
0: 이경태 부위원장 사퇴하셨죠.
1: 뭐 사퇴했는지 쫓겨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하고 뭐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같이 일을 해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호흡이라는 그런 건 어떻게?
0: 대통령께서도 어떤 사안을 누군가 이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반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왜안 돼? 이렇게 봅시다. 저도 똑같거든요, 일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도 아, 이거 원래 안 되던 건데 그런 게 어딨어. 뭐 유치원 3법 할 때도 이거 원래 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못하는 거 정치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내 목을 걸고라도 해야지. 이랬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뭐 흔히 저 개국정비도 그거 뭐 여기저기 얽혀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권관계도 얼마나 뭐 다단하고. 근데 그거 왜안 되고 밀어붙여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 또 행정 관련해서도 할수 있도록 일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에서는 저하고 합이 잘 맞는다. 저도 되게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일하면서 성과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1: 예.
0: 그렇습니다.
1: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제 박용진 의원 뭐 약간 뭐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되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된거 알고 계세요?
0: 뭐가요?
1: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등에서
0: 네네.
1: SNS 등등에서
0: 아, 뭐, 저 지역구, 강북, 서울 강북을에 다시
1: 예.
0: 복귀하는 거로.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요즘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한민수 최고가 발언을 하면
0: 네.
1: 댓글에 다 박용진이라고 달려요.
0: 그거를 누가 또 짤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1: 보냈어요?
0: 그래서 잘 봤습니다. 이제 저는 응원하는 것이긴 할 텐데, 뭐, 저는 일단 제 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당대표도 이미 공언을 하신 걸로, 김민석 대표도 공언하신 걸로 들었는데, 뭐,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1: 예?
0: 경선이다. 그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이고, 우리가 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당의 주인인 권리 당원들이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지, 당대표니까 뭐 전략공천, 뭐 혹은 단수공천, 최고위원이니까 단수공천,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현직
1: 예.
0: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기득권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로서는 오히려 저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을에서 경선의 기회를
1: 예.
0: 준다면, 저는 뭐 자신 있고,
1: 그러니까 원래 지역구가 강북을이었으니까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이 좀 분열된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인이 언급하면 다른 사람 이름을 막 올리고 응원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이후로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또 소속이기도 하니까.
0: 사실 문모닝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1: 예.
0: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이제 경선을 하려고 그럴 때.

0: 그리고 지금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같이 이렇게 열심히 뭐 이재명 대통령과도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마음 상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더 이렇게 막 불을 지르는 방식 말고 화합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위원들과도 협의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첫 번째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어쨌든 같이 경쟁했던 두 분의 후보자들 정청래, 송영길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데 당의 리더 혹은 당의 유력한 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열의 언어를 자꾸 만들고 뭐 대통령을 이렇게 뭐 공궁에 빠뜨릴 만한 그런 논리를 펴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분열의 언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어제 유시민 씨 발언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0: 뭐 여러 경우죠. 그러니까 지도부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데 그 결정과 관련해서 막 바깥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하셔도 좋은데 지금은

0: 솔직한 이야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 한 번씩 짚어보면 되돌아볼 만한 이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도부들 안에서는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유시민 작가도 꽤 영향력 있는
1: 그럼요.
0: 분이잖아요. 그 영향력을 당의 화합을 해서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어쨌든 지금 정부의 직함을 갖고 계시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뭐 이제 위원장님도 약간의 어떤 뭐 책임감도 있고 뭐 그렇긴 할 텐데 계속될까요?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0: 반등의 기회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 정부 자체가 지금 힘들고 민주당도 그런데 그 이거를 뭐 우왕좌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누더기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가 안을 내고 시중의 여론을 듣고 당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야당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서 좀 수정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최종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 가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절차탕마 과정을 겪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뭐 오히려 능수능란한 국정을 펼쳐나가고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부동산 얘기 해주셨으니까 또 원래 지역구가 강북 서울이고
0: 네네.
1: 제가 집이 서초인데
0: 네.
1: 요즘에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집 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0억, 40억, 50억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거기다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년 세금은 크게 나오니까 그렇지 집을 내놓은 차례에서 많이 집값이 강남 3구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구원님 지역구인 강북이라든가 뭐 다른 곳 강서라든가 뭐 성북이라든가 이쪽은 집값이 조금 싸잖아요. 그쪽은 오히려 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결국은 정부가 할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갭차를 줄이고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 안 뛰게 할수 있느냐, 뭐 부선역할을 안 가게 할수 있냐 이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0: 하나를 건드리면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강남 서초의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살 능력이 안 돼요.
1: 아이
0: 그러니까
1: 그럼요.
0: 그걸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1: 뭐
0: 사람들이
1: 일반인
0: 있는데.
1: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0: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급에 조금 더 집중. 그걸 위해서 되게 지금 서울시하고 뭐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제 개편안을 부동산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한다. 세제를 정상화하는 거다.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장기 플랜으로 좀 가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억, 40억짜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그 능력이 되고 또 나가서는 그 세금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 과정을 잘 겪는데 최종적으로는 주거 안정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1: 제가
0: 같습니다.
1: 왜 여쭤봤냐면 이게 뭐 내년에 또 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서울이 민주당에 유리하냐?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0: 이미 서울은 민주당한테 험지이고요.
1: 그러네요. 부동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2천조를 넘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수 있을까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 그렇죠.
1: 올린다고
0: 기준금리도
1: 하는데
0: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금뭐 하여간 가계대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이제 그 30대 40대 초반의 실수요자들 중에는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왜 이걸 묶어 가지고
1: 그런 불만이
0: 하느냐라고 하는
1: 있죠.
0: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담아서 갈 거냐의 문제.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월세, 전세 이 과정을 통해서 강북구에서나마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그뭐내집 마련의 어떤 사다리들을 걷어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실제 있는 것 같거든요. 요 국면이 언제 정도까지가 좀그좀 안정화가 되면 그거는 풀겠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0: 생애 첫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제를 좀 풀겠다라고 하는 걸좀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서울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로서는 사실은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독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역대 재보선 중에서 민주당한테 가장 힘든 선거가 될수 있겠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와 구도이긴 합니다만 또 뜻밖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반전의 뭐 포인트, 반격의 서막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1: 예.
0: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요.
1: 예.
0: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으로 가면 계속 떨어져요. 초반에 쫙 올랐다가. 근데
1: 예. 예.
0: 요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그런 명승부가 될수 있기를 뭐 당에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 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전남 광주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4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부근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발생 깊이는 22km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어제 규모 2.5에 이어 하루 만에 또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9차례로 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안건으로 실질적인 징계 효력이 발생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반도체 대장주 상승에 힘입어 0.97% 오른 6,8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75% 오른 26만 1,500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장 마감 기준 168만 8,000원을 기록해 0.6% 올랐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술주가 상승한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03% 내린 826을 기록하며 약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7만 3천 가구 규모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차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7만 3천 가구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계속 대화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 재생센터 부재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뒤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법원 곳곳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보내져 경찰과 군 당국이 1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주와 부산, 창원에서도 폭발물을 설치했고 오후 특정 시간에 터질 것이라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각 법원에는 경찰 특공대와 군 인력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구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보도 참고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어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로컬라이저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도 누락하거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한 자료를 두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선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2도, 습도는 64%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9: 고향 특례시.
10: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 역할. 3월 9일이 그날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기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기.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말로 한 약속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종이에 내용을 적고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받아두는 약속, 흔히 각서라 부르곤 하는데 과연 이 각서의 법적 효력 어느 정도일까요? 효력이 정말 있긴 할까요?
4: 아, 진짜 말로는 끝이 안 나네. 아니, 그냥 한 판 붙읍시다.
5: 좋아요. 대신에 나중에 맞았다고 경찰 부르기 업깁니다.
4: 그러면 뒤털없게 확실하게 각서 씁시다.
5: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서로 합의해서 싸우고 싸움이 끝난 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여기.
4: 좋아요.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는 겁니다.
5: 누가 할 소리?
3: 갈등이 불거지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기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대로 끝나지만은 않죠.
4: 진짜 말로는 안 되네.
5: 그만들 해요. 그만들.
4: 일어나요. 일어나. 저기 이봐요.
3: 두 사람이 쓴 각서에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면 어떨까요? 크게 다쳤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면 그때도 서로 합의했잖아 라는 말이 통할까요? 실제로 최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두 사람이 이른바 싸움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죠.
6: 이야,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4: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목숨이 장난이야? 이건 넘어갔지.
6: 그래도 각서가 있는데?
3: 최근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는 이른바 맞짱, 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서로 합의했다면 이런 방식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3: 자, 오프닝에 각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돈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약속이라든지 각서 썼다 뭐 이런 얘기 종종 듣게 되는데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로 사인까지 한 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7: 네, 일단 사실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내용 적고 사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속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사인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3: 네, 이렇게 이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각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부간에 뭐 또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쓴 각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른바 싸움각서인데요.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대표 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각서까지 쓰고 싸울 일이 뭐가 있었냐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각서 안 쓰고 뭐 한 판 붙자 이렇게까지 간 겁니까?
7: 네, 2024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놓고 40대 A씨와 50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3: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좀 다쳤다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숨졌죠.
7: 네,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B씨는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보면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 자체는 있다고 본 거죠.
3: 야, 결국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가 폭행치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상해치사나 뭐 살인이나 이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7: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은 때렸는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살인죄처럼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했고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으니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고 때렸는데 왜 무죄라고 본 겁니까?
7: 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때린 것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청취자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 둘째는 그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입니다. 네.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건 폭행이 B씨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건 A씨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때리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봐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유죄.

0: 폭행치사는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1: 네. 이게 이제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발성 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이런 거였다면 당연히 폭행과의 어떤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고 뭐 각서를 누가 먼저 쓰자고 했냐 이 부분도 혹시 재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폭행치사 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0: 네, 각서 작성을 먼저 제안한 건 피해자인 B씨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하고 각서까지 썼다는 건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가 폭행치사 무죄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건 아닙니다. 무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각서를 쓰자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세게 때리거나 많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각서까지 쓰자고 했겠죠. 근데 쓰자고 한 쪽이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이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서를 둘러싼 경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돈 대신 몇대 맞는 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폭행에 동의를 해 각서를 쓴 경우라면 돈을 갚는 대신에 맡기로 했다는 약속 자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이거는 민법적으로 봐도 형법적으로 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1: 네.
0: 맞아주는 대가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상해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헬스장 트레이너가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지만, 그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1: 자,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다. 돈 갚아라. 무슨 소리냐? 또는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기도 하고 돈도 달라 그러면.
0: 네, 이 경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각서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으니 빚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폭행을 가한 쪽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서를 쓰고 맞은 사람은 빚도 그대로고 맞기까지 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살짝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때린 행위는 별개고 때린 행위와 별개로 채무 면제 의사 표시는 또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의사 표시 자체만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채무 면제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0: 네.
1: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니 뭐 누가 싸우는 거 가지고 각서까지 쓰냐 싶지만 요즘에 이른바 야차를이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싸우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서로 합의해서 싸웠다고 해도 폭행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단순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책임 강도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죠.
0: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행이랑 상해는 엄연히 다른 범죄거든요. 폭행은 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상해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생긴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면 통상 전치 2, 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각서를 쓰고 싸웠다고 해서 상해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처럼 사망까지 이어지면 폭행치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소위 야차롤 각서를 작성하고 싸우는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러한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디렉션의 원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서울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도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제 일부 구간으로 정체가 좀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차량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 일산 쪽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판교분기점 부근으로 많이 정체되고 있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도 긴 구간 속도가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 반대쪽으로는 노지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차량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밀리고 있고요. 화성휴게소 팔탄분기점에서 정체고 내송에서 용담터널 일지 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원효대교 부근 4차로 쪽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북단 부근에서 방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주변 한강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반도체 대장주 상승에 힘입어 0.97% 오른 6,808.21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75% 오른 26만 1,500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장 마감 기준 168만 8천 원을 기록해 0.6% 올랐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술주가 상승한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8%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1: 네, 호남 지역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3: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 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그리고 용지,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됩니다.
3: 정부는 반도체 산단에 전기와 물 공급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북부는 킬로와트시당 최대 10원, 수도권 남부는 최대 1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5: 이런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수요를 이전할 수 있는 시그널을
6: 한국전력공사 요금 전략 차장입니다.
5: 인구와 재정, 산업 등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4권역부터 1권역으로 순차적으로 낮은 요금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첨단 산업의 지역 투자 촉진과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좋은 기업들이
6: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7: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그것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전기 요금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이 저렴해지는 체계를 만들어서
3: 특히 호남 지역에 조성될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8: 이번 호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력 수요가 교수입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12차 전력 수요 전망도 재전망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 전력 수요의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요금제가 기업의 전력비 절감에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 가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의견 수렴과 설계안 보완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받는다며 수십 차례씩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1: 네,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은 한 해 50차례도 넘게 이 프로포폴을 맞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9: 최근 30대 여성이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 진정제를 처방받아오다 경찰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처방받은 병원은 수도권에만 60곳이 넘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의류 쇼핑을 통해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 점검을 통해 지난해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투약자 13명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이 명목이었는데 한 명당 평균 6곳의 병원을 돌며 투약을 받았습니다. 한 해 평균 투약받은 횟수만 29회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투약자는 13개 병원을 돌며 54번이나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13곳도 함께 수사 의뢰됐는데 한 사람에게 36번이나 처방했던 곳도 포함됐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가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스스로 과다하거나 중복된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 환자가 프로포폴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6: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10: 적극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더 강도 높은 감시를 통해 추가 오남용 투약자들을 걸러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콘서트표 등을 구매한 뒤 가격을 부풀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국내 대형 예매 사이트 세 곳에서 외국인 명의 계정 1,100여 개를 이용해 유명 아이돌 콘서트표를 사들인 뒤 온라인 중고 거래로 3배에서 최대 13배까지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1: 캐나다 재무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이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12: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달러 대 달러로 세율은 세율대로 똑같이 맞대응할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276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상품의 15%, 25% 또는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11: 미국산 캐나다 재무부 장관입니다. 부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엔 50%의 관세가 가전제품과 유제품, 해산물에는 25%, 산업용 공구에는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해온 온타리오주 총리는 끊임없이 캐나다를 공격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결국 미국 국민의 피해를 주려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12: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단호히 반대했던 로널드 레이건의 노선을 본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와는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다면서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하면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메인주 등 미국 북부 지역에선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행보도 분주해졌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휘발유값 상승은 물론 관광 등 지역 경제도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공화당 의원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12: 저는 여전히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이웃들과 맺어온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11: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도 과잉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고 39명이 다쳤습니다.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한 긴박했던 순간이 이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13: 멀리 보이는 하늘에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칩니다.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어느새 하늘을 가득히 채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거대한 기둥이 지상의 흙을 비롯해 모든 것을 빨아올리기 시작합니다.
12: 정말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온갖 것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목격자입니다.
13: 그 아래 있던 주민들에게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토네이도에 빨려 날아가지 않기 위해 집안 곳곳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프랑스 남부 오드주에 있는 작은 마을 포마.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지는 등 가옥만 수백 채가 부서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이죠. 바로 우리 머리 위로 덮쳤는데 생존 본능이 떠나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부서지고 파괴됐습니다.
13: 현지 기상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토네이도 발생은 흔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프랑스에 닥친 폭염과 산불에 이어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네, 한낮에 밀양과 대구가 37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밤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경남 남해안에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돼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14: 네, 8월의 끝을 향하고 있지만 날이 여전히 덥습니다. 오후 6시를 넘긴 지금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한데요. 어젯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쉬어갔지만 오늘 밤 사이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 한낮에 37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영남 등 남부 곳곳을 중심으로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거나 완화됐지만 여전히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과 해안가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강릉과 대전은 24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전남 광주와 대구는 26도에 머물며 여전히 밤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로 중부는 오늘과 비슷하겠고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 34도 등으로 남부는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긴 하지만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는 더위가 크게 누그러지는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 광주와 경남 내륙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늦더위는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대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2: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0: 경찰이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에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는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2: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4: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3: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2: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5: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4: 예.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5: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2: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신고 이후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6: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집을 나간 5월 12일부터 신호가 끊긴 17일까지는 통화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8: 아,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
4: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8: 계속 주장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6: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 피의자가 처리한
4: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3: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6: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이 연일 경찰개혁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1: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면서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9: 이 정권은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안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0: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10: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0: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개혁이라며 사건 암장과

0: 서 국회
1: 경찰이 다
0: 법제사법위원회
1: 잘못했기 때문에
0: 위원입니다.
1: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2: 사설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0: 국민의힘 소속
2: 무섭습니다.
0: 국회
2: 이 때문에
0: 법제사법위원회
2: 저는
0: 위원입니다.
2: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3: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잇단 부실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국가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면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건 소수의 나쁜 경찰관과 민주당, 그리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드러난 뒤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여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6: 진짜 100% 실화로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달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7: 경찰 보자마자
0: 유튜버
7: 엄청
0: 성현우입니다.
7: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 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6: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8: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0: 서정빈
8: 경찰의
0: 변호사입니다.
8: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6: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6: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번째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4: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제한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0: 6일 전 1차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웃으며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새로운 대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 중인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 자리를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청년 주거단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만 최소 만에서 만 3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 단지, 첨단 산업 R&D 단지까지 계획대로 들어서면 일자리와 주거 연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근 동부도로 사업소와 세택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 청년 주택이 주가되는
0: 오세훈
11: 주거
0: 서울시장입니다.
11: 단지가 동남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10: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주택 순증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1: 1.2배로 높여주시면 그 순증 물량이 4만 3천 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의 짓자, 뭐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짓자, 캠프캠의 짓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걸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10: 오 시장은 2차 회동 역시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

0: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뒤쯤이면 여러 현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2: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3: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국세 개편안은 최근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종부세 등 비거주 주택 과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지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폭이 넓어집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시가 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사면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방 이전 세제 지원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차등 감면제를 도입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해도 세제 감면 혜택을 줍니다. 또 기회발전 특구의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범위도 확대합니다.
4: 지방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삶에 힘을 보태는 지방 세제 개편안이 담겨 있습니다.
3: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의 비거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줄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성격에 대해선 시가 30억 원 이하 거주용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 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 대법원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폭동 가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 비용 11억 7,589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 발생한 폭동으로 서부지법 청사가 심각하게 파손되고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1: 일타 강사 현우진 씨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1심 판단이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2: 교사들과 문항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는 사실이지만 이 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6: 지난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맞물려 사교육 카르텔 해체가 범정부적인 과제로 떠올랐던 2023년.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도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2년 넘는 수사 끝에 문항 거래의 대가로 현직 교사들과 배우자의 4억 원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논란이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현 씨와 교사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은 개당 24만 원대, 일반 교재 문항은 개당 13만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자가 사적 영역에서 진행한 금전 거래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교사가 제공한 반대급부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건데 현 씨는 문항을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송금 내역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씨가 교사뿐 아니라 전문 업체 등으로부터도 문제를 사들였고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7: 피고인 교사 변호인
6: 현직 교사로서 프리미엄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낸 것들을 어떤 학교 시험에서 출제한 것도 아닙니다. 현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선고기 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오늘 마약을 투약한 채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 12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인터넷에 수갑, 결박도구 등을 검색해 강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2: 4인 가족이 집에서 삼겹살을 먹어도 4만 원이 넘게 든다는 통계가 나온 데 이어서 채소와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진열대에 놓인 고기를 이리저리 만져보지만 들었다 놨다 고민이 이어집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10% 넘게 오른 삼겹살 가격에 쉽사리 손을 뻗지 못합니다.
9: 6개월 전에 엄청 샀구나. 근데 그 후로부터 계속 이 오르막 오르게 했는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비싸더라고.
10: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 저도 직접 이렇게 장을 봤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삼겹살과 마늘, 상추를 1인분씩만 구매할 때 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 나오지만 소포장된 제품이 적기 때문에 체감 가격은 훨씬 더 높습니다.
8: 지난해보다 10% 넘게 뛴 한우는 언감생심. 소비자들은 수입 코너를 서성입니다. 고기값 가격 상승 요인으론 휴가철로 인한 수요 증가와 사료값의 꾸준한 오름세가 꼽힙니다. 폭염 끝 채소와 과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깻잎과 배추, 토마토와 시금치가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사과 가격도 13% 뛰었습니다. 외식 메뉴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1: 쌌다 비쌌다 해요. 갑자기 그냥 쌌다가 또 갑자기 또 배가 또 오른 데가 있어요. 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12: 아, 그렇구나.
11: 그러니까 내가 싼 데 그냥 사놓는 거죠.
8: 서울은 김밥 한 줄에 평균 3,800원이 넘고 삼계탕 한 그릇은 18,000원대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한 달도 안 남은 추석이 벌써 걱정입니다.
13: 나물이나 하고 생선이나 좀 사서 그래야죠. 그냥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해야죠. 뭐.
8: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을 점검하며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서민 장바구니 근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경북 경산에 있는 30대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했습니다.
2: 이 강사는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으로 위장해 이동했고 시신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지난 20일 새벽 2시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0시간쯤 지난 뒤 치마를 입은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갑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모 씨 모습입니다. 피의자 정 씨는 20일 밤 늦은 시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돌아왔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실종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22일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15: 자기들한테 전화 왔더래. 아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다 여자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래.
14: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증거물을 없애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정 씨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뒤늦게 혐의를 알아차렸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정 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사로 일했고 A 씨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7: 잿빛 연기가 푸른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시작된 불은 9시간을 넘겨 새벽 3시까지 타올랐습니다. 야적장에 쌓여있는 물건이 많아 진화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용 비닐하우스와 고철유 150톤이 탔습니다. 불이 금방 잡히지 않으면서 서울 일부 지역까지 안전을 당부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때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25층짜리 아파트 외벽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혼자 일하다가 매달려 있던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의 포럼을 열어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가운데 한지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뒤 자신은 기권했지만 당원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 당원 중심 개혁과 함께 여권에 맞서 제대로 싸울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내 반발을 일으킨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을 놓고는 한 발 물러섰는데 당 안팎으론 신중론과 사당화 우려 등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12: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16: 저 장동혁
17: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6: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12: 장 대표는 특히 2028년 총선을 이기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에 출연해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수 진영의 맏형이 되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혔습니다.
16: 같이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12: 다만 당 쇄신안 핵심으로 꼽혔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구상을 놓고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원이 당협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정기 국회를 앞둔 상태에서 당내 여러 우려를 고려해 시기와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16: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나 그 속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12: 그러나 당 안팎에선 취임 1년을 맞은 날에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잡음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최근 단행된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화합을 해치고 이대로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18: 총선 승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17: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8: 같이 해주셨습니다.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을 이런 해칠 우려가 있다 하는.
12: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장 대표를 겨냥해 사당화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9: 그동안의 당을 이끌어온 방식이
17: 한동훈 무소속
19: 사당화로 귀결되고 그걸로써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을 실패해온 것이다.
12: 장동혁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안팎의 진통을 원만히 수습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2년 차 리더십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당 노선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1년여 만으로 당 쇄신 차원이지만 내부 소통 과정에서의 일부 파열음도 감지됐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20: 1년여 전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개혁신당 수장을 맡았던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21: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1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21: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20: 6.3 지방선거 이후 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내 호응이 충분하지 않았고 방향에 대한 합의도 어려웠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99만 원 저비용 공천, 100% 온라인 공천까지 인재 영입을 위해 과감한 실험까지 시도했지만 기초의원 한석 확보에 서울시장 선거 5위에 그친 성적표, 설상가상으로 정리한 자작극 사태까지 뼈아팠던 결과들이 하나하나 당내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22: 네, 저희가 시도한 것들은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 패배가 굉장히 당 지도부에게 뼈아팠고.
20: 향후 총선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설, 일부 의원들 합류설엔 사실 무근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 거론에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가치와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6: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고 물리적 결합을 했지만 장동혁 오히려 전체적인 갈등만 더 키운다면 방향성과 맞지도 않고 저는 연대의 효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이준석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전원 사퇴하기로 한 만큼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대표 대행체제로 전당대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창당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잇따르는 만큼 개혁신당이 향후 위기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첫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씨의 나이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로 떨어졌고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포함한 휴전합의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대치 이면에는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파격적인 제안과 또 인접국 주도의 물밑 외교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3: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버스티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자유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며칠 안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매체 알 아라비아의 보도는 양측의 물밑 협상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핵심 중재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을 통해 이란의 해상 봉쇄 중단과 제재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란 역시 내부 협의를 거치며 파키스탄의 중재 외교를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2차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어 양측이 완벽한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막판 중

0: 효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출구를 열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움직임도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지역 내 논의를 통해 항행의 자유를 되찾고 전쟁 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합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이란은 오만과 손잡고 호르무즈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 프로젝트 추진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오만과의 협력이 미국의 일방적 통항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의 선제적 의무 이행을 선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결국 양측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강경한 선결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완전한 합의 도달까지는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네, 미국 몬태나에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40대 남성이 일가족 8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몬태나 경찰은 현지 시간 23일 저녁 몬태나주 빌링스 외곽의 주택에서 44살 앨런 스미스가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 누나와 조카들까지 모두 8명으로 총으로 쏜뒤 집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친인척 8명이 모여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는 90대 증조할머니부터 7살 소녀까지 총격에 희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 실종되던 장미란 씨의 시신이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추정 사망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1: 네,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지금부터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1: 교수님.
0: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경찰이 사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장 씨의 사망 시점을 이제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여기서의 그 사망 그 시점의 추정 근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그 법 과학적으로 함의 원칙이죠.
0: 네.
2: 이를테면 하루 이틀 경우에는 시신의 강직도라든가 뭐 등에 있어서의 이 판단의 근거인데 지금 그 100일이나 그 지난 상태에서
1: 너무 오래됐잖아요.
2: 예, 그 시점을 추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간혹 가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 도입된 그 기법 중 하나가 시신이 이렇게 장기간 그 부패됐을 때 그 토양 등에 이를테면 식물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시신이 그 부패되는 상태에서는 소위 그 파리가 그 날라들고
0: 네.
2: 라고 하면 이 파리와 이제 구더기의 나이 그래서 1령, 2령, 3령 뭐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사망이 이뤄졌다 라고 하는 추정은 가능하고요. 그 최근에는 이른바 그 법 곤충학
1: 예.
2: 즉 곤충에 관한 거 토양에 관한 그 데이터를 실험을 해서 나름대로 그 확보를 해서 이렇게 그 백골화가 되고 특히 고온 다습한 이런 상태에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그 법 과학적 기법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1: 예.
2: 지금 그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법 과학적 근거에 의한 추정은 아닌 것 같고
1: 예.
2: 이 추정의 근거는 소위 그 휴대전화의 기지국의 위치의 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0: 네.
2: 그 일반적으로 도심 같은 경우는 이 기지국 반경이 대략 500m 뭐 1km 이렇게 되지만은 지방에서는 좀 높기는 합니다만 이 어느 시점부터 이 휴대전화의 위치 값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리고 기지국 사이에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위치에 대한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특정 시점부터 지금 그 장민환 씨의 그 휴대폰 자체는 설령 계속 켜져 있다 손 치더라도
1: 예.
2: 위치가 그야말로 고정이 되었다. 그 시점이 아마 그 12일 밤에서부터 13일 새벽 그렇다고 본다면 생활 반응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망 시점이다라고 추정했을 근거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1: 지금 이제 이거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생활 신호, 생체 신호 이런 말씀은 이제 기법 중에 하나고 지금 추정을 말씀해 주신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망을 언제 했느냐가 또 적어도 날짜 정도만 특정이 되어도 여러 형태의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또 경찰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 또 조금 빨리 출동했으면 적절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문점과 예. 비판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 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 핸드폰 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좀 이루어지기가 힘든 겁니까 지금?
2: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즉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인지. 특히 이 사망 시점에 근접해서 가장 최후로 통화한 그 당사자는 누구인지. 만약에 지인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됐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낯선 사람하고 마지막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그 수상한 대목이 될 여지가 있겠죠. 왜냐? 이 장소에 가게 된 것 또는 이것과 관련돼서 마지막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은 타살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능성은 계속 그 상존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포렌식의 최후의 통화자 또는 이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본인만이 알 수 있고 일정한 신호가 발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전 신호죠. 그러다 본다면 이 휴대전화 안에 본인의 혹시 그 뭐 메모라든가 또는 이 많이 방문했던 어떤 뭐 사이트라든가 뭐 거기에서 일정한 이 감정적인 이런 그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증거 분석은 예, 아주 그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0: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휴대전화 위치, 뭐 생활 반경이 이제 끊겼던 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 나가고 나서 다음 날 이튿날이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정도면은 수색 작업이 좀 더 이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날짜별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1: 예.
2: 예, 공식적으로 신고가 이 남자친구로부터 이루어진 시점이 15일 저녁 6시 43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망 그 시점이 지금 추정대로 12일 밤과 13일 새벽으로 한다면
0: 네네.
2: 신고 전에 이미 사망되었다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사망 시점이 그때인지, 왜냐하면 지금 그 배터리 자체는 예, 16일 아침 6시 반까지 계속 작동 중이었다. 즉 예, 계속 휴대전화는 작동 중이었다.
0: 네.
2: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휴대전화의 그 충전 기능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뭐 3, 4일 정도는 충분히 예, 방전되지 않고 이제 유지가 뭐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조항 앞에 봐서 만약에 생존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일 시점에도 그 집파출소 그 직원들이 그 한림항 일대를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사실상 좀 더 적극적인 수색을 집중적으로 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생존하는 상태에서 구조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도 할 법한 대목인데, 지금 알려진 어쨌든 지금
3: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의 사망 시점을 경찰이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로 좁혀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용혁 건국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0: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막바지 무더위 속에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를 예상하고 있고요. 경남 남해안은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전 시간대보다 1시간 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요. 통일로는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 양방향으로 교통량은 좀 꾸준한 모습입니다. 양재대로 암사 방면으로도 매연 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수선 아대목에서 탄천 교차로, 오금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사이로는 이동 차량이 아직은 좀 꾸준히 많은 편이고요. 반대쪽으로는 염곡사거리에서 트럭터미널 교차로 쪽으로 간간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분당소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교통량만 많은 정도로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많이 수월해져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만 짧은 지체만 될 뿐 전반적으로 그 외 구간에서는 정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강변북도 일산 들어가는 길은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반대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이던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1: 네, 추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홍성기 기자,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2: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8명입니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작업 중이던 한국인 8명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네팔 라스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또 현재는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급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과 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에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 씨,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범행 경위와 동기를
5: 정태훈
4: 밝히기 위해서
5: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4: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3: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6: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7: 예.
6: 그렇기 때문에
5: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6: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3: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부모 경장이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화로 실종자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 신고 이후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8: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0: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집을 나간 5월 12일부터 신호가 끊긴 17일까지는 통화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아,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2: 손수업 변호사입니다.
1: 아,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0: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2: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0: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네, 앞서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됐고 또 한국인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네팔 홍수로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들어왔습니다.
5: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팔에서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 291명을 포함한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국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4: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광주 경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연일 경찰 개혁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5: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며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7: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안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6: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8: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 개혁이라며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을 마친 시점에 경찰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 않게 신경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개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사권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9: 수사권과 저는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소속 경찰이 파업사위 위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10: 사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2: 김민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입니다.
10: 저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11: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이딴 부실 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경북 경산에 있는 30대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했습니다.
5: 이 강사는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으로 위장해서 이동했고 시신도 훼손해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지난 20일 새벽 2시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0시간쯤 지난 뒤 치마를 입은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갑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모씨 모습입니다. 피의자 정씨는 20일 밤 늦은 시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돌아왔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실종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22일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13: 자기들한테 전화 왔더래. 아시는 분이 전화
2: 왔더래. 이웃 주민입니다.
13: 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래.
12: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증거물을 없애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정씨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뒤늦게 혐의를 알아차렸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정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사로 일했고 A씨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 중국 영사관이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사관은 한국 경찰 측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사후 처리에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두 번째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5: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제한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14: 6일 전 1차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웃으며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새로운 대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 중인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 자리를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청년 주거단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만 최소 만에서 만 3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 단지, 첨단 산업 R&D 단지까지 계획대로 들어서면 일자리와 주거 연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청년 주택이 주가되는 주거단지가 동남권에 서울시장입니다.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14: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주택 순증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5: 1.2배로 높여주시면 그 순증 물량이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5: 4만 3천 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에 짓자, 뭐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짓자, 캠프킴에 짓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14: 오 시장은 2차 회동 역시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뒤쯤이면 여러 현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8.13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이름

0: 그러면 다음 달 발표될 신규 택지에 논란의 용산공원은 빠질 전망입니다.
1: 김 장관은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와 일부 반대 여론이 강경한 가운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8.13 공급대책 발표 직전입니다.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정원이 결국에는 최종 공급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 대상으로 언급하며 논의의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선 장교 숙소 등 일부 부지를 꼭 집으며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2차 회동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3: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3: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고요.
2: 일부 여론과 함께 서울시가 본체 부지 개발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5: 용산공원은 우리 역사의 얼굴이자 거울이며 모두의 쉼터이자
4: 김천수 서울 용산학 연구센터장입니다.
5: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호소합니다.
2: 다만 김 장관은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협의 등 절차가 있고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추후 개발 여지는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올해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은 그제 KTV에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빼더라도 수도권에 7만 3천 호를 새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에

0: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8월 2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즈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듀에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즈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오늘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세종 솔로이스트가 함께하는 말러 가곡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의 2026년 희객 농크 뮤직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 희객 농크 매년 이 페스티벌의 연주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이름 그대로 현대음악 등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영국의 이안 보스트리지 연주회가 있습니다. 보스트리지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성악가죠. 처음부터 음악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역사학자로 활동하다가 29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것도 어느 방송 인터뷰로 리톤 피셔 디스카우를 만났는데 그가 보스트리지에게 넌 반드시 성악을 해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그래서 늦게 성악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네요.
0: 사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도 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베르트 가곡 해석에 있어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음악이 탄생한 시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적인 해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 가곡에 대해 책도 출판했을 정도입니다.
1: 그런데 그는 가곡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리튼의 나사의 회전이나 토마스 아데스의 템페스트 같은 현대 오페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요. 헨델과 같은 바로크 작곡가의 작품도 꾸준히 노래해 왔습니다.
0: 오늘은 그 가운데 헨델의 음악 들어보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테너 아리아 두 곡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안 보스트리지가 부릅니다.

0: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테너아리아 두 곡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안 보스트리지가 불렀습니다.
1: 8월 26일 오늘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이안 보스트리지의 말러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요. 지휘는 윤한결이 맡습니다. 2023년 국내 투어 이후 3년 만에 보스트리지와 세종 솔로이스트가 다시 만나는 무대입니다.
0: 오늘 공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말러의 가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에서 세 곡 들려줍니다. 기상나팔,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 그리고 북치는 소년입니다. 이번에 보스트리지가 선택한 세 곡은 군인과 전쟁을 주제로 하는 곡들입니다.
1: 공연 후반에는 말러의 첫 번째 연가곡집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전곡 들려줍니다. 원래 이들 작품은 풀 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데 오늘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편성을 줄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가 노래할 말러의 가곡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로 노래한 버전입니다.
0: 말러의 가곡,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에서 9번, 아름다운 트럼펫들이 울리는 곳에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 전 하나뿐인 제 친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이라고는 저와 형 단둘뿐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마친 뒤 제가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형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난 과정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은 생전에 사업을 하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잦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형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결국 형수는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에 가출을 했고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과 형수는 곧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의 아이를 출산했죠. 그리고 형수는 그 아이를 동거남의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남편이었던 제 형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7년이나 지나서 그 제서야 형과 형수는 마침내 협의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형 부부의 문제라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상속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검사 결과대로라면 이 아이는 형과 피의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속인이 된다면 형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던 형님을 떠나보낸 사연자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좀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보니까 혼인 중 동거남의 아이를 낳아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올린 이후에 이혼까지 이어진 좀 다소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입니다. 네, 박수민 변호사님, 복잡하게 꼬인 법적 신분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슬픔이 크실 텐데 네. 뜻밖의 진실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우선 짚어볼 점은 우리 민법상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0: 네.
1: 원칙적으로 이 친생 추정을 깨뜨리려면 부부 일방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조카를 상속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송 제기해야 할까요? 지금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거 제기하면 될까요?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친생 부인의 소는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0: 사연자분이 제기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1: 친생 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부, 즉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0: 네.
1: 이 사건에서 남편, 즉 사연자분의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0: 그쵸.
1: 형수님도 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죠.
0: 네.
1: 그러면 동생이 사연자분이 대신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친생 부인의 소에 원고 적격이 없어서 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1: 사연자분에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0: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럼 아까 이야기한 친생 부인의 소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친생 부인에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친생 추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기하는 특별한 소송입니다.
0: 네.
1: 반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자 확인에서는 애초에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 아이와 이 사람은 친생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에요.
0: 네.
1: 그리고 원고 범위도 훨씬 넓어서 부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 형님의 경우는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1: 네, 원칙은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친생 추정을 깰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 사연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긴 하지만 친생 추정이 인정 안 될 수 있다. 뭐 어떤 사연일까요?
1: 형수님이 이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정입니다.
0: 그렇죠.
1: 형님과 형수님은 완전히 별거 상태였고 부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수님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거죠.
0: 네.
1: 이렇게 동거의 실질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유전자 감식 결과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0: 네.
1: 이건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0: 그렇죠.
1: 이런 경우라면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신분 관계를 다툴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문이 열립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 소송을 낼 자격,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낼 자격은 있는지.

0: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해소.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낼 수 있는데 사연자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0: 네, 형제니까 좀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1: 예전에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익이 아주 명확합니다. 형님이 배우자 없이 돌아가시고 자녀로 알려진 그 아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0: 네.
1: 그 아이와 형님과의 친자관계가 부정된다 그러면 형님의 재산은 형제인 사연자분에게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0: 그렇죠.
1: 따라서 친자관계를 부정할 명백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0: 그렇죠.
1: 이러한 사연자분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0: 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당장 준비해야 할 거는 무엇일까요?
1: 우선은 형님이 남기신 유전자 감식 결과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1: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는지 감정인의 서명, 인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또한 형수님이 집을 나간 시점, 다른 남성과 동거한 시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0: 네네.
1: 그 시간 흐름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0: 네.
1: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뭐 가족, 뭐 지인, 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권합니다.
0: 네.
1: 형수님의 가출이라든가 뭐 동거남과의 동거 사실, 형님과의 별거 상태 이런 거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0: 네.
1: 또한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친형제이기 때문에 친생 부인 해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수가 가출하고 별거하고 또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길거리, 금연거리까지 우리 주변의 금연구역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림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 공원과 금연거리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와 과태료는 각 지역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은 늘어나는데 왜 길거리 흡연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단속해야 할 지역은 넓어진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장소를 항상 지켜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금연단속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크게 늘리는 정책적 보완과 함께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매너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민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어도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선 한때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어느 사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은 강변북로 양방향으로 밀리지 않고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짧게만 지체인데 하남 쪽 가는 길은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위에서만 짧게 주춤합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 선도로 상황도 많이 좋아져서 큰 지체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도 군데군데 정체 구간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으로만 짧게 주춤하고요. 서서울 요금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처리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에서 오늘 큰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이던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2: 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홍성기 기자,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지금까지 몇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0: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8명입니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작업 중이던 한국인 8명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라스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또 현재는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급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과 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에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네, 외국인 291명 등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습니다. 취재자를 연결합니다. 한상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3: 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에 뛰쳐나와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츠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291명을 포함한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고 이 가운데 인도인이 105명이라고 네팔 관광청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홍수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과 중국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나서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를 들었습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네팔 홍수로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2: 네, 자세한 내용은 물관리 홍수 재해 대응 분야 전문가인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황석환입니다.
1: 네, 지금 네팔 라스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서 380명 넘는 여행객이 실종이 됐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4: 지금 저희가 파악되는 바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홍수로 돌발 홍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예. 지역에 비가 한번 오면은 홍수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 나무가 많지 않거나 뭐 그런 지형이라는 겁니까?
4: 주로 이제 네팔이라는 지역들이 산지 산악 지형들이잖아요.
2: 예.
4: 그렇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홍수가 어느 정도 지체되는 효과들이 아주 좀 적은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산사태라든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이 막혀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물이 터지는 순간에 돌발 홍수, 그 피해가 아주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도 주로 이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산사태에 의해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예,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제보 영상 정도로 지금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 등성이를 타고서 뭐 폭포수 같은 물이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남동발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이 수력발전소 건설 중에 지금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위험성을 겪고 있겠습니까?
4: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게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보라는 측면 정보들이 상당히 좀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피로나 사전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상황들은 지금 그 통신 두절이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미 나가 있던 분들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지금 이 지역에서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이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었는데 이게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건설이 진행이 됐었을까요?
4: 주로 이제 수력 발전이라는 것이 물에 이제 높낮이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악 지역에 특히 가파른 그런 물의 낙차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도 그런 최적 조건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홍수가 도달 시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아주 촉박하다라는. 아주 위험 지역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예,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은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사고 예. 지역을 보면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많은 예.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쭉 내려오는 그 중국 티베트 자치구 국경 지역인데
4: 예예.
2: 이 지역 특성상 홍수가 발생했을 예. 때. 빠른 대피가 어렵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경사가 심한 산악지대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한번 내렸을 때 실제로 그것들이 물이 모여가지고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홍수를 발생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수천 미터급 산악지대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포성류 같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토사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1: 네, 지금 화면을 보면은 홍수로 예. 인해서 여러 건물들도 지금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건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중이던 그 발전소, 수력 발전소도 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4: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의 그 어느 정도 지금 건설 상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물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토사가 섞인 물들이 같이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쓸어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지금 상황에서 산악지대라는 점 그리고 큰 예, 예. 홍수로 인해서 지금 인명이 몇 명이 실종됐는지 지금 파악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예. 구조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4: 일단 접근이 너무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산악 지역이고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하려면 접근로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피해가 났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쉽게 구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어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예.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이다. 그리고 예. 네팔 예. 정부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예. 그러면 구조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 보이죠?
4: 아무래도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헬기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는 구조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앞서서 위원께서 수력 발전이라는 것이 물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런 예. 지역에서 수력 발전소를 짓게 됐을 때 갑작스러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하면 좀 취약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4: 주로 지금 네팔 사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뭐냐면 워낙에 이제 고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을 좀 머금을 수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경사도 아주 심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안반이나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갑자기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바위라든가 아니면 토사가 같이 홍수와 섞여가지고 밑으로 아주 빠르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만 흘러내려왔을 때보다 상당히 피해를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이 수력발전소를 현재 건설 중이었는데 혹시 네팔 다른 지역에 우리가 건설 중인 발전소 또 없습니까?
4: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그거와는 좀 그러니까 집중 후 돌발 홍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지금 저 산악지대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대피가 어느 정도 쉽지 않을 거라고는 짐작은 가는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4: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는데 예. 이런 지역들은 그런 부분들이 홍수는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관측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여기다가 어떤 계측기를 설치한다든가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이렇게 한번 홍수가 발생했을 때 계기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그런 관측 자료들을 끊임없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여건상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1: 아까 앞서서 비가 자주 예. 오지는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비가 한 번 오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정도 큰 홍수가 발생하려면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홍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전혀?
4: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년 오는 장마라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비가 오고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홍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강우가 집중됐을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아주 우리가 대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시간이 아주 좀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뭐 수위계라든가 우량 관측소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위성이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분석이 돼야 예측도 가능하고 피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2: 예, 홍수 재해 대응 분야도 전문가시니까 이 점 여쭤보면은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은 아무래도 뭐 계곡이라든지 뭐 강가 하류 뭐 이런 쪽에 짓게 되니까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해외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할 때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4: 주로 안전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처럼 예상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가이드라인만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드라인은 사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장기간 평균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지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것들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같은 홍수 때문인가요?
4: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비슷한 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나 현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금 강수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비슷한 원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2: 예. 홍수가 휩쓸고 간 다음에 산악지형에서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위험성이 도사리진 않을까 이 점도 걱정되는데요.
4: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사태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라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지하시고 안전한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좀 그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폭우가 발생한 지역에서 멀리 대피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이번 산사태,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금 우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가 얼마만큼 급하게 내리느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강한 비가 내리냐에 따라서 피해는 지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지 우기로 접어들면 더 심각한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2: 예.
5: 네팔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 이 지역 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이던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까지 8명의 연락이 끊기고 10명은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상황과 홍수 피해 등과 관련해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9: 고향 특례시.
10: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1: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0: 두 아들만 생각하고 키우느라 정작 어머님 본인의 실손 의료비를 챙기지 못했던 이야기 어떻게 든든하게 마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는요.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쉽고 빠르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청취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네, 오늘은 보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보험의 진짜 의미요?
2: 네, 맞습니다. 보험은 납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열심히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네, 나중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0: 그렇죠.
2: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약속된 보장을 제대로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의미에 맞게끔 나는 이 보험을 잘 갖추고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테고요. 이재환 팀장님은 어떤 포인트 강조해주고 싶으세요?
1: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험금 잘 받는 법입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청구해야 잘 받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보험사가 잘 챙겨주겠지 하시죠. 하지만 보험은 가입할 때 입장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약관, 심사 기준 매우 차갑고 엄격하게 적용하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0: 결국에는 두 분이 오늘 강조해 주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 맞을까요?
2: 맞아요. 그렇죠.
0: 그렇군요. 오늘도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년 청구되지 않고 사라지는 실손보험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실손24라는 전산 청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병원 서류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은 가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머니인사이트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면요. 내가 가입해놓은 이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 어디에서 얼마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가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청구하려고 하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게 어려워서 청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1: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놓고도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수술비만 생각하고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면 진단금이나 다른 수술비, 치료 관련 보장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가입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순간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맞아요. 보험은 필요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에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있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 같은 서류만 챙길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장을 가

0: 지고 있는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상담을 받은 후에 내 보험의 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 생겼을 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굿모닝 굿나이프의 역할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방송이 새삼 좋다는 게 갑자기 문득 막 느껴지고 그러네요.
1: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입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입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잘 관리하고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죠.
2: 맞아요.
1: 그렇죠.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상품이 좋은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장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시잖아요.

0: 마지막에 내 옆에 어떤 전문가를 두느냐. 좋은 전문가를 둬야 돼요. 진짜. 그렇죠? 보험금 잘 받으려면.
1: 그렇죠. 맞아요. 뭐 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보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막상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순간에는 보험을 확인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가입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만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면 병원 가서 나는 당장 검사도 받아야 되고 치료는 또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 혹은 가족들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하나하나 꺼내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하나씩 다 찾아 나서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 내 보험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이런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떡하죠? 제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함께 확인을 해주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보험금 청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만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은요.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때입니다. 결국 좋은 보험은 단순히 많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죠. 듣고 보니까 보험은 가입할 때 상품을 비교하고 보장을 체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체크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보험금 청구라는 게 뭐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직접 해보면 좀 어렵고 그 보험사에서도 쉽게 보험금을 막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대신해서 내 일을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두 분은 그런 아주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보험금 좀 잘 받아주시나요?
1: 그렇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금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저떤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뭐 사실 일반 소비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해보는 게 엄청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야 워낙에 자주 또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잘 받아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보험 얘기를 할 때 큰 병 걸렸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나는 나중에 암 진단 받으면 1억 나와, 2억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보장이 많으면 더 좋은 보험처럼 생각을 하게끔 착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물론 뭐 큰 병에 걸렸을 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좋은 보험의 기준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내가 가장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는 순간은 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보험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1억, 2억 큰 돈을 받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필요한 보장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죠.
2: 맞아요. 뭐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진단금 1억, 2억이 마치 자산을 대비해 놓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보장성 보험은 결단코 자산이 될 수 없는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가입하지 마시고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보장인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 1억 원이나 준비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런데 막상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으면 어떨까요? 특히
0: 그렇죠.
3: 맞아요.
1: 특히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까지 받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렇죠.
1: 이처럼 1억, 2억처럼 금액이 아무리 커도 내가 실제로 겪게 되는 질병과 보장 범위가 맞지 않으면 충분한 역할을 하지

0: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점검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에 빈틈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소비자가 혼자 하나하나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이유기도 하겠죠.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꾸준히 내 보장을 또 살펴주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맞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 제대로 보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줄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 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재한 팀장님,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2: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보험을 걱정하시는 한 아드님입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안타깝게도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고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과 보험만큼은 꼼꼼하게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사랑 가득한 어머님 덕분에 두 아들의 실손 의료비도 든든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 본인의 실손 의료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0: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의 이 자식 사랑은요. 세계 유산으로 정말 등재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0: 특히 우리 이재환 팀장님도 아들 사랑 정말 넘치시잖아요.
3: 대단하죠, 저는.
0: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이재환 팀장님, 네. 자식 사랑 이렇게 남다른 게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하고 비슷한데 우리 이재환 팀장님은 아들 앞으로 더 보험을 잘 대비하셨는지 아니면 본인 앞으로 더 잘 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2: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죠.
0: 그렇죠. 가장이니까.
2: 가장이니까.
0: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청취자님은 본인의 실손 의료비는 하나도 없이 두 아드님에게만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을 해놔서 좀 보장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뭐 이 사연은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아드님은 5년 전에 저희 굿머니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서 보험 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당시 상담을 통해서 부족했던 보장을 채웠고 상담 과정에서도 만족하셔서 이번에는 가족 전체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동생과 아내분도 함께 상담을 권유받았지만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었고 어머님 역시 필요한 보장만 소소하게 추가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상품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의 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번에 상담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첫째 아드님이 어머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지만 어머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방향보다는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특히 5, 6년 전 간편보험이 막 출시됐을 때에는 좋은 상품이 있었던 게 사실 지금은 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나와 그때보다 선택의 폭이 사실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2: 그렇습니다. 이번 가족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보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나의 재무계획 안에서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째 아드님은 이미 5년 전에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으셨거든요. 이번에는 그동안 달라진 치료 환경에 맞춰서 보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아내분은 기존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중심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생각하면 보장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존의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4: 네. 우선 상담을 신청하신 큰아드님의 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보험의 완성도가 사실 꽤 높은 편이셨어요. 현명한 어머님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셨고 보험료도 6만 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 정말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장 측면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점차 커지는 편이라 유지가 쉽지 않은 상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첫째 아드님뿐만 아니라 둘째 아드님도 좋은 1세대 실손 의료비를 갖고 계셨고 현재까지 저렴하게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가입한 종합보험을 살펴보니 암 진단금 3천만 원과 수술비, 뇌혈관 진단 2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 2천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까지 상당히 좋은 보장으로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아마도 첫째 아드님의 보험이 이렇게 좋았던 건 5년 전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아주 잘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2: 그렇다고 그쵸? 봐야죠.
0: 그렇죠. 기존 보험이 꽤 탄탄한 편인 것 같아서 첫째 아드님은 손댈 데가 크게 없어 보여요.
2: 맞습니다. 기존 보험을 크게 손댈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0: 어디죠?
2: 최근에는 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표적 항암 치료나 중입자 치료처럼 고가의 치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신약 치료나 고액의 암 치료에 대한 보장은 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비였습니다. 암, 뇌, 심장 관련 수술은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질병 수술비 20만 원 이렇게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요. 이번에는 기존의 좋은 보장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수술비 중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 보험 그리고 아내분 보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어머님 보험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엄청 큰 장점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에 가입한 보험을 정말 좋은 보험 갖고 계셨어요. 2004년인데도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1,5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수술비도 각각 750만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암 진단금도 1,500만 원씩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옛날 보험인데도 보장 구성이 정말 훌륭했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5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셨다는 거죠. 당시에는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신지 사실 충분히 살펴보지 않으셨다 하고요. 추가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안 보고. 물론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해요.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은 만기가 조금 짧습니다. 80세 만기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좋은 보장은 최대를 한 살피면서 부족한 보장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2: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분의 보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암 진단금은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수술비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진단금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까지 생각해서 보장의 방향을 넓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여기에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의 빈틈을 채우는 것이 이번 상담의 핵심이었습니다.
0: 가족들 전체 보험 구성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보니까 뭐 좋은 보장들도 있지만 가족들마다 개개인별로 부족한 부분도 다 달랐습니다. 기존의 좋은 보장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채웠을까요? 그 전에 나도 내 보험 점검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 문자 번호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아드님은 암 치료비를, 아내분은 뇌 심장 보장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님 보험도 좀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가족들 보험 어떻게 달라졌을지 잠시 후 애프터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처방에서 만나보시죠.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입니다. 애프터 처방 결과 바로 만나볼게요. 김소미 팀장님 전해주시죠.
4: 네,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첫째 아드님 기존 보험은 좋은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했던 치료비와 수술비만 딱 채웠습니다. 표정 항암 7천만 원, 중입자 5천만 원, 방사선 치료 5천, 항암 약물 치료 5천, 그리고 1호종 수술비까지 필요한 보장만 추가해서 월 한 달에 6만 3천 원으로 부족했던 보완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2: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처방에서 중요한 건 진단금뿐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치료비를 함께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뭐 7천만 원에 항암 약물 치료 5천만 원을 함께 구성을 하면 해당 보장 조건에 맞는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의 치료비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도 마찬가지죠. 방사선 치료 5천만 원과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을 함께 준비하면 해당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치료비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필요한 치료비까지 준비하는 것이 이번 처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기존에도 사실 손댈 것 많이 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드님 보험은 크게 걱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사연 딱 시작하면서 서두에 얘기 나눈 게 어머님 보험이 좀 부족해 보인다. 특히 실손보험도 없으시다. 막 얘기를 나눴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게 그래서 어머님인데요. 현재 67세시라고 했습니다. 실손의료비가 없다. 이제 와서 실손 가입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닌가. 늦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연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간편실손보험인데 이거는 보장이 보험료 대비 딱히 좋지 않아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도와드렸을까요?
4: 네, 저도 이 부분을 방송을 통해 사실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주변에서 지금 실손 가입을 하면 보장 못 받아 이런 얘기를 또 들으셨다는
0: 돈만
4: 거예요.
0: 돈만 비싸. 그렇죠. 아,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4: 네. 정확합니다. 사실 근데 보험은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입 뒤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어머님의 경우 과거에 23년 3월에 자궁경부 이형성 및 양성 신생물 제거 이력이 있어서 더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 입원 이력이 2년이 넘게 되면 간편실손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을 꼬박 기다리시는 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2년을 넘어야 간편실손 보험이 가능하니까요. 어머님의 경우는 2년이 넘어서 가입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보험은 가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내가 약해졌을 때 보험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0: 그렇죠.
2: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그냥 덜컥 계약하진 않잖아요. 주변 시세는 어떤지, 용적률은 어떤지, 거래가 활발한지,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커뮤니티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고 결정을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머님 연세가 이렇게 60대 후반이신데도 3년 정도 전에 이번 수술 치료받으신 이력으로는 실손보험 가입하신 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아, 그러면은 비슷한 연령대에 또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하시고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실손의료비 가입에 대한 문의 그리고 전반적인 보장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입니다. 어머님, 요 실손보험 가입하셔서 나중에 병원 다니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아내분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며느님이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아내분 보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보험에서 잘 준비되어 있던 암보험 그대로 살렸고요. 대신 뇌출혈과 급성신경쇄 중심으로만 되어 있던 보험은 감액선납을 활용해 추가 납입 부담을 줄이고 부족했던 보장을 새롭게 채우는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2: 특히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은 기존의 뇌출혈과

0: 급성 심근경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없었던 수술비,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를 해서 진단을 받는 순간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기존 보험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보장은 지키고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으로 보험을 다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1: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합니다. 진단 받으면 끝, 진단금 한번 나오면 끝, 이렇게 끝나는 보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술과 치료가 반복될 때마다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이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그냥 나도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 중에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 0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조금 전까지는 이제 가정경제 주치이셨는데 이제 보살님들이 되셨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두 분께 여쭤봅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1599번님인데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처음 보험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10년 납입, 20년 납입, 30년 납입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보험료만 보면 30년 납입이 가장 저렴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설계사님은 납입 면제 기능이란 게 있기 때문에 30년 납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좀 더 길게 납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시네요.
1: 네. 이건 정말 몇 년 납이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해서 정답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죠. 10년 납은 보험료는 높지만 비교적 빨리 납입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0: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료라는 건 월 보험료인 네. 거죠.
1: 한 달 보험료죠. 맞습니다. 근데 이 한 달 보험료도 총액으로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보험료를 좀 보겠습니다. 30년 납입은 월 보험료 부담은 낮아요. 하지만 그만큼 오래오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소득도 봐야 되고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특히 20대 후반이라면 앞으로 결혼이나 주택 마련, 자녀 계획처럼 큰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를 무리하게 높이는 것도 사실상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2: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한 질병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인데요. 납입 면제가 적용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모든 담보의 보험료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길게 내는 대신 총 납입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겠죠. 결국 10년 납이냐, 20년 납이냐, 30년 납이냐보다는 내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를 빨리 납입해서 끝내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리해서 월 보험료를 가져가는 것보단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그 보험 가입만 딸랑 놓고 보면 안 되고 재무 설계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월 소득 안에서 유지 가능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내 나이대에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어떤가? 손품을 전문가분들이 대신 팔아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잘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논의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 열려 있고요. 5435번님, 9879번님, 9331번님을 많은 분들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9133번님, 김소민 팀장님 통해 많은 정보, 보험 청구 서비스도 받고 있는 고객입니다. 방송에서 목소리 들리니 반가워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계속해서 상담 문자창 열어놓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준비해 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상황에 맞게 다시금 확인해보고 필요한 건 채우고 필요 없어진 건 정리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매번 관리를 하면서 내 지출 점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요.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가호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0: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끝자락이 접어들어도 더위의 강세는 건재한 듯합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과 경남에는 10에서 60mm,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도 내일 낮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내부순환로 위로 계속 수월하다가 조금 전부터 성수 방향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는 속도가 약간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종암과 하월곡 사이 2차로 막고 포장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변북로는 양방향 밀리는 곳 없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입니다. 사가정길 신담역 쪽으로는 사가정역을 앞두고 잠깐씩 속도 내려가고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 쪽으로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나이트에서 특보로 네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6: 네팔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겁니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과의 소통 등을 위해 우리 대사관 소속 영사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입니다.
6: 네, 이렇게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7: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내일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9: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도 내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 조달, 시공 공사를 수행 중인 네팔 어퍼틀리슐리 이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은 모두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 있던 15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명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사태 발생 뒤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가족에게도 신속히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퍼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 강에 216MW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 3명과 연락이 두절된 남동발전 역시 상황실을 꾸리고 내일 대응팀 급파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지 파견 직원 7명 가운데 수도 카트만두 현지 법인 인원을 제외한 현장 건설 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외 사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함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6: 네, 그럼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였습니다.
7: 외국인 291명 등 여행객 400명 가까이가 실종됐고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이 홍수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10: 네, 현재 시간 26일 오전 9시쯤입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현지 경찰이 밝힌 상태입니다. 홍수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이번 홍수의 위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금 전 CNN을 통해서 들어온 화면도 있는데요. 집과 차량들이 엄청난 규모의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홍수로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더 늘어날 것으로 현지 경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4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고 이 가운데 인도인은 100여 명이라고 네팔 관광청에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 대변인은 실종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와 호주, 네덜란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사고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11: 안녕하세요.
6: 예,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형 사고가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네팔 라수아 지역, 이게 중국하고 국경 지역이죠? 지금까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1: 네, 히말라야 네팔 쪽에서 보면 북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히말라야라는 그 산맥 자체가 워낙에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수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할 때 상당히 좀 위험이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돌발 홍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돌발 홍수를 유발한 것이 지진이었는지 아니면 집중호우였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0: 아,
1: 하지만
0: 예.
1: 지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산사태로 인해서 막혔던 물들이 일시에 돌발 홍수를 유발한 것도 사실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이 돌발 홍수의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원인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진 그리고 산사태와 집중호우까지 겹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산악지대인데 그래서 더 피해가 큰 걸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발 홍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홍수가 비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막혀있던 물들이 터지면서 그게 내가 있는 하류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아주 짧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0: 예.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상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물이 물밀듯이 진짜 내려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대피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 예측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는 주로 이제 지형 자체가 그만큼 가파르거나 좁고 그리고 일시에 물을 하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역학적인 조건들이 지금 이 지역에 갖춰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지형적인 특성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 최근에 비구름대가 오래 정체돼 있었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만 발생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요 지역들은 간헐적으로 이런 돌발 홍수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2: 네.
1: 좀 홍수가 발생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1: 그만큼
0: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서 댐 건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1: 이 지역은 그만큼 전기를 얻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 낙차를 얻기, 전기를 얻으려면 그 수위의 낙차를 얻기가 또 쉬운 지역들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물을 가둬서 반대쪽 그 극경사지로 물을 보내서 거기서 발전을 하는 형식인데 개별 지금 그 발전 용량은 커 보이진 않지만 그런 개별 발전소가 여러 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가뒀을 때 이제 반대쪽으로 터널을 통해서 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랬을 때 산사태나 돌발 홍수, 토성류, 그러니까 흙이 섞인 그런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0: 예.
1: 이런 터널을 막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그런 지형인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이 돌발 홍수에는 더 취약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돌발 홍수라는 게 일단 예측이나 대응하기도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흙과 비가, 그러니까 비로 인한 물들이 섞여가지고 하류로 엄청난 에너지가 하류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것 외에도 실제 이 토성류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매몰되는 지금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이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저 지역이 좁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제
1: 예.
0: 넓은 지역에 정말 많은 물과 흙탕물이 지금 완전히 쏟아져서 지금 도시 전체가 그 파묻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 요런
0: 예.
1: 지역들은 상류는 상당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르게 토사와 흘러 내려오다가 하류 도시 지역이나 이렇게 넓어지는 지역에서 갑자기 그것들이 유속이 줄면서 속도가 줄면서 그것들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류부는 넓은 지역은 그만큼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
0: 예.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토사의 피해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 현지에서는 한뭐 관광객들 포함해가지고 한 400여 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사망자는 한 19명 정도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 규모로 봐서 어떻습니까? 이게 더 인명피해라든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히 답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 자체의 통신이나 도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면밀히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2: 네, 그렇다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셨는데 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도 유실되거나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좀 클까요?
1: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 수력발전소 자체가 지금 물을 막아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이제 터널을 통해서 물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 터널 자체가 이 도성에서 막혀서 그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피해가 있을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지금 화면 보시죠. 지금 화면이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 못할 그런 화면 같은데 정말 장난감 미니어처에 마치 물이 저렇게 이제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대형 홍수가 발생을 한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가 저 정도 규모라면 정말 이게 지진 어떤 집중호우 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지에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1: 이 지역이 워낙에 위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도가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빙하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나 눈으로 된 홍수들이 있는 거죠.
0: 예.
1: 이런 지역에 우리가 어떤 홍수라든가 산사태가 나게 되면 이런 빙하호들에서 나오는 얼음이라든가 눈들이 일시에 막혔다가 흘러나오면서 그것들이 바위나 흙과 섞여서 하류로 여기는 워낙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그것들을 어떤 시설물을 만나거나 마을을 만나서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면
0: 예.
1: 거기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히말라야라는 곳이 이제 위에는 이제 눈이 많고 빙하도 있고
1: 예.
0: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빙설 사태, 그러니까 산사태처럼 빙설 사태가 있었다가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뭐 폭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그게 막혀 있던 것이 갑자기 터졌다. 그런 가설도 가능한 겁니까?
1: 예, 지금 이렇게 일시에 많은 양의 물과 토사가 덮친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막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얼음이라든가 토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막혀 있다가 한꺼번에 지금 퍼져서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사실 이 인명피해도 아직은 파악이 좀 힘들 정도로 이 산사태, 홍수 때문에 도로와 통신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현장
1: 예,
2: 파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워낙에 취약한 도로나 통신망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하기도 상당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2: 네.
1: 복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나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어디가 피해가 났다라는 것을 사후에 파악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제 현재 상태에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구나 우리가 이제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그 연구원께서도 지금 화면 보실 수 있죠? 지금 YTN 화면을.
1: 예.
0: 예. 지금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저 큰 규모의 이제 어쨌든 약간 계곡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도 중국 티베트하고 이 네팔의 이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 아까 이제 대형 그 물줄기 봤을 때 그곳 같은데 말이죠. 저 대형 건물들이 저렇게 힘없이 저 물줄기에 이제 저렇게 파묻힐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 쏟아지는 물줄기의 에너지라든가 물의 속도라든가 보셨을 때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물이라는 부분들이 물만 하류로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2: 네.
1: 거기에 엄청난 양의 토사 그리고 바위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내려오는 이런 걸 토성류라고 하거든요.
0: 네.
1: 토성류는 그만큼 큰 에너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갖고요. 그런 것들이 건물이나 아니면 마을을 덮쳤을 때는 실제로 물에 잠기는 피해 외에도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충격파에 의해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뭐 건물이 붕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다 매몰되기도 네. 하고요. 지금 보시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 특히 이런 지형에 이런 곳에 이 토사가 조금 더 물에 좀 잘 휩쓸리는지 물과 토사, 바위 그리고 앞서 부서진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계속 하류로 더 양이 많아지면서 내려오는 구조니까 내려오면서 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림이나 이런 그 퇴적층보다는 주로 안반이나 그다음에 농토층도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충격파, 엄청난 충격파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마을을 만났거나 이럴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홍수 때 보는 네. 침수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0: 예.
1: 이런 네네. 상황들은 지금 좀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침수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매몰이나 어떤 충격파에 의해서 피해가 네.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2: 저희가 그 여름철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이제 피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여기도 네, 경사가 매우 급박한 지역일 텐데 그럼 피해 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서 이 대피가 좀 부족했을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막혔던 물들이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으로 하류로 지금 휩쓸려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0: 예. 지금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8명이 지금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건설 작업에 투입됐던 8명의 연락이 끊겼고 나머지 이제 한국인 10명도 이제 고립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 근로자들, 우리 작업자들 지금 현지에서 어떤 상태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1: 어찌됐든 안전하리라고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상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른 구조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향후에 어떤 또 다른 그 추가적인 산사태라든가 홍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상태가 상당히 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저 대형 건물들이 힘없이 저렇게 파묻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작업 구간도 지금 이제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1: 지금 정확히는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그 댐을 짓고 그것들을 산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물을 보낸 다음에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력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터널 부분에서 통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혔다라면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2: 네.
0: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이제 어쨌든 이제 현지에서도 구조 작업이 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헬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헬기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도 지금 걱정입니다. 저 화면을 보면.
1: 지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이제 헬기를 보내더라도 헬기가 착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0: 쓰려간 건물 외에도 아직 이렇게 영상으로는 형태를 좀 지키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부에는 충격이 좀 있겠죠. 계속해서 추가 붕괴 우려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1: 예, 그래 보입니다. 일단은 하류 부분에서 큰 충격에 의한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납석이라든가 작은 산사태 징후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지역들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조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정말 궁금한 것이 과연 이 대형 재해가 이게 어떻게 발생을 했나? 지금 이제 구체적인 원인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폭우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폭우 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진 가능성, 아 그러니까 지진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지질국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신가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1: 예, 원인이 명확히 폭우라고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0: 네.
1: 저희가 폭우하고 산사태는 항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오고 이게 장시간 물을 머금게 되면 산사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폭우가 왔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주 한계에 이르는 폭우가 왔을 때 그것들이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빙하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그것들이 아주 이제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를 다시 유발하고 그것들이 물기를 막고 그랬다가 그것이 터지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거대한 홍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는 지금 돌발 홍수에 의해서 그것들이 토성류를 유발을 했고 그 토성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성류를 유발한 것이 지진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우인지는 조금 더 이거는 사후에 조사를 해봐야 될것
0: 네, 이 토성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계곡이 좀 산이 높고 계곡이 가파른 곳인데 비슷한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뭐 대피할 만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마련돼 있었을까요?
1: 아마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원주민 분들은 이런 사태를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아닐지라도 겪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지역만 가지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예상하기 힘든 형태로 발생한 피해로 보이기 때문에
2: 예.
1: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대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1: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구조 작업과 관련된 화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헬기도 보였고, 지금 이제 어떤 단독주택의 구조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제, 매몰돼 있던 어떤 주민들을 이제 구조해야 하는 이런 장면들도 보고 있는데, 현지에서 지금 구조 작업, 어떤 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시나요?
1: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헬기가 투입되더라도 그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주자가 있는 지역에 최대한 가까운 쪽의 헬기가 접근을 할수 있거나 착륙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확보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주변의 기상 상황도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수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착륙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 지역까지 접근하는 데는
0: 네.
1: 조금 아주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0: 또 이게 지금 많은 구조물들이 유실된 상황이라서 헬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헬기가 착륙할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1: 예,
0: 수도
1: 맞습니다.
0: 있겠네요. 네.
1: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요구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어려운 분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예. 이 지역이 지금 지진 가능성이 이제 큰지 커 보이긴 하는데 지진이 잦은 지역이죠? 이 구역이.
1: 그렇습니다. 이
2: 일단
1: 지역 자체가
2: 예.
1: 예, 지금 네팔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저그 국경지대 히말라야 지역이 상당히 지진대에 속하고요.

0: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아주 험한 산악지형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산사태를 많이 유발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지금 전해지기로는 이제 규모 4.4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 여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진만에 의해서 피해가 난다라는 규모로는 4.4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특성상 지금 어떤 폭우라든가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물길을 막았을 때 지금과 같은 토성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4.4라는 지진이 산사태를 유발을 했다라면 그거는 지금과 같은 아주 지진만에 의한 피해보다 우리가 수십 배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에 상당히 좀 상습화된 좀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네팔의 전체 전력의 최소 12% 정도가 지금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도로나 통신, 다른 전력 공급들까지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좀 차질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복구 작업에 훨씬 더 지연이 되는 요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뭐냐면 복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라 아니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도로나 통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전력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시간 안에 우리가 복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예. 지금 골든타임 안에서 복구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됩니다.
2: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로 이런 사고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0: 보통 이제 인간이 메모리나 아니면 홍수의 침수가 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길게 잡아야 며칠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단 뭐 통신 두절이 지금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신속 대응팀을 지금 파견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우리 정부 대응팀 현지에 이제 파견되는 대응팀 어떤 점들을 유념하고 가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조대가 가더라도 현장까지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헬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서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황석환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사태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경찰 이 제주 실종 사고 관련입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5: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4: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3: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0: 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1: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2: 김광삼
1: 그렇기
2: 변호사입니다.
1: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0: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신고 이후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4: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4: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6: 아,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라고
2: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6: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4: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7: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8: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7: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4: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주에서 실종 뒤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이 장비란 씨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연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경찰 개혁, 보수 야권에서는 이제 보안 사건 복원,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 뭐 보안 수사권과 이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정치평론가입니다. 건 사실이죠. 예, 뭐 보안 수사권이 발동될 여지가 상관없이 좀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 그게 묵살됐고 그거를 교통사고 사망 신고라고 네. 이제 적었고 그게 다시 유가족들이 이제 재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이거를 방어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지만은 이 논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보안 수사권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예. 그 국민들의 불안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이제 보안 수사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즉자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을지 그래서 경찰 개혁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범여권에서는 진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어딘이다라고 할 것도 없이 김민석 대표, 뭐 박은정 의원 다 현재 검사의 보안 사건이 작동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3: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소위 이른바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돼 왔던 것이 보안 사건만 비상대책 문제가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자칭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이런 걸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박탈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분명히 그런 여지는 있죠. 지적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이 사건을 경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 이제 경찰 즉 한 명이 실종과 사망이 얽힌 사건을 암장해 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뭐 민주당의 주장 일부 맞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확대해야 될 사안이니까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검경 수사 체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 수사적인 레토릭으로 보완 수사권을 뭐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38.9%. 여러 여론조사들을 다 합해도 40% 밑으로 내려간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부정 답변이 57.9%가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연령에서 이제 부정 답변이 높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55%를 넘어서 상당히 이제 그 큰 파장을 지금 그 불러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2: 일단 이게 이제 2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대 여론조사 하면은 뭐 보통 리얼미터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 갤럽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KSOI 하고 조원 CNI가 이제 정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여론 추이를 봐서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5대 조사 정도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오고
0: 이번 조사는 이제 조원 CNI에서
2: 예, 조원 CNI에서 한 거죠. 근데 너무 빨라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2주 간격인데 49.4, 47.4, 42.9, 38.9. 예.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10%포인트 정도 가까이 지금 빠진 거거든요.
0: 예.
2: 예,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 하락세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주식도 예를 들면은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등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러면은 이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뭐 재료가 있으면은 반등을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재료가 있더라도 그게 반등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악재가 남아 있고 조금 더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중도가 다 빠지고 있는데 진보층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0: 예.
2: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이제 당내 갈등, 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라든지 뭐 네.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에 대한 문제, 롤러코스터가 된 주식이라든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게 반등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0: 뭐 주식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주식도 그렇고 어떤 추세의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점차 그 하락폭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3: 뭐 주식 분석할 때도 이제 순전히 어떤 네. 이슈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지적처럼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이 네.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다 이제 그 뭡니까?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예.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50대가 그때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 연령층 모두 다 그렇고 지난 2주와 동일한 것은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제 그 광역 기준으로 봤을 때 호남 지역에서만 그 긍정 평가가 높았다는 거 이거 하나인데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은 이번에는 이제 소재 이슈로 본다라면 네. 쉽게 탈출해 나가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평가도 저도 더해 보고 싶습니다.
0: 예. 자, 이 지지율 얘기 계속 이제 이어갈 텐데 김민석 대표가요. 어제 이제 이 대통령하고 만찬 뒤에 별도 자리에서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어제 만찬 회동 이후에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대표께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0: 참 오랜만에 이제 이뇨한 회장, 이뇨한 의원, 전 의원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했을까? 지금 앞서서 이제 지지율 말씀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청와대는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이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건의가 관찰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사전에 조율이 있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게 발표가 되지 않죠.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거를 건의를 할 테니

0: 그러면 이런 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조율했다. 뭐 그거를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볼 거는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에서 했던 얘기 중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더 품고 가야.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1: 아,
0: 했다라는
1: 이재명
0: 거예요.
1: 대통령이 계속 확장, 오른쪽으로 확장만 했지, 왼쪽을 덜 챙겼다.
0: 중도 뭐 보수까지 이렇게 포용하고 확장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도하고 보수는 이미 일찍 빠졌고 최근에 막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진보층에서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 당내 갈등, 뭐 이제 전당대회 후유증이죠.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후유증이 지금 남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정청래 후보를 밀었던 그 구주류 아니면은 이제 전통적
1: 전통적 지지층.
0: 지지층 뭐 이쪽에서는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복 상태 아니면은 이제 내전 상황 뭐 이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문제 제기하는 내란 세력과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든지 이뇨한 의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가슴으로 뭐 이해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뭐 비상계엄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표결을 했을 때 이거를 계엄해제에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1: 탄핵에도 이제 반대했었고.
0: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당에서 건의를 하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나왔지만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받아들일 것이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일련의 논란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또 김민석 대표나 건의하는 당 정이나 모두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그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한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은
1: 반대를
2: 반대하는
1: 했고.
2: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간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실이 보냈던 국민들을 향해서 보냈던 메시지와는 많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또 앞서 앵커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 인요한 부적절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생뚱맞다. 국민들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제주 살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민생 현안인데 저는 이거 역시도 조금은
1: 타이밍상
2: 타이밍이 조금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만큼 조금 뭔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에 어떤 정확한 원인, 초점.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 원인을 찾자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평가를 하는 그리고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이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은 남습니다.
1: 전체적으로 두분 말씀은 전통적인 지지층, 진보 진영의 지지층, 다지기 뭐 이렇게 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이당 쇄신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남은 임기 1년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1: 자,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당원 주권, 이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장동혁표 쇄신.
0: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장동혁 대표가 평소에는 다 응답을 하는데 오늘은 1주년 이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다. 뭐 징계가 어떻니 뭐 이런 걸안 받겠다라고 좀 선을 긋고 본인의
1: 그랬죠.
0: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1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남은 1년. 그러니까
1: 임기
0: 이게
1: 2년 중에 오늘이 어쨌든 딱 반이죠, 지금.
0: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은 이거를 좀 장동혁 대표의 내재적 접근으로 해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끊임없이 지금 흔들었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작년에 이제 8월 말에 당선됐는데 바로 11월 위기설, 12월 3일 비상계엄 그때 또 위기설. 그 다음에 2월에 또 이제 윤석열 1심 나올 때 위기설. 네. 4월 위기설.

0: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위기설. 그러니까 위기설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근데 본인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이들이. 근데 나는 그걸 다 이겨내고 지난 1년을 채웠다. 예.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은 1년도 채울 것이다. 이게 매우 강조된 연설문이었다라고 보고, 예. 그 뭐 당원 주권도 하고 민생 정당, 소통 정당, 가치 정당 이렇게 하겠다고 길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당원 주권이죠.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랑에 좀 휩싸일 것 같다. 이를테면 당협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평가를 당원들한테 묻는다든지 이거는 지금 그 강한 확고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1: 남은 1년, 그러니까 지난 1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다. 승리의 교두보. 이거 앞으로 2028년 총선 그리고 네. 2030년 대선 네. 이걸 지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2: 그런 거겠죠. 뭐 네. 앞으로 1년이라면 뭐 다음 총선에 이 공천권을 확보하진 않은 거니까 그거 본인은 앞으로 1년이 아니라 그 이후 당권까지도 난 염두에 두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와 같은 일종의 1주년 기자회견 자축하는 자리인데 암 환자가 1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근데 암세포가 1년 동안 내가 견뎌냈다. 응? 모든 암세포를 죽이려는 여러 압박이 있었음에도 내가 살아났다. 이런 네. 것을 자축할 일인지. 지금 이제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아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심 속으로 민심과 이반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원 주권이 아닌 민심들을 어떻게 수렴해낼 건지 예. 이게 이제 다들 문제의식인데 오히려 역류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국민의힘을 짠물화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이건 뭐 뭐랄까요.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져도 예. 한참을 동떨어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1: 일단 당협위원장 직선제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시기와 속도는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겠다. 근데 신념은 변함없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제 추진할 일로 지금 일단 못은 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내일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불참 기류가 일킨다던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오늘 1주년 기자회견에 뭐 제가 이제 본 바로는 11명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나왔고 당직자 중심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장제혁 대표 체제가 공고하고 그 리더십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면은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찬에도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불참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뭐 당연히 일정이 있어서 불참하겠다라는 건데 있는 일정도 취소하는 게 보통 연찬회거든요. 그 워크샵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찬에 참석하고 뭐 어퍼컷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예. 빠진 의원이 있었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란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예. 좀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이 뭉쳐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중진들이 있어서 이 힘겨루기가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원들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이 체제를 내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연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또 내년 8월 지난 다음에 연임에 나왔을 때 내가 당원들을 이렇게 존중해줬으니 당원들이 내한테 표를 줄 것이다. 이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예.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과연 내일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참석을 할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네. 내일 참석을 확정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국민 통합 내지는 당내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저는 이와 같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아가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낸 국민의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담할 뿐더러 뭐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기조차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결국은 뭐 제가 표현하기를 뭐 비장 당권파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면 주로는 이제 영남권 좁게는 이제 TK 의원들 중심일 텐데 결국은 장동혁 당권파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선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뭡니까 5.18을 폄훼하는 이른바 극구구 세력일 테고 또 한편에 이와 같은 정점식 의원이 지금 소구하려는 호소하려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게 네. TK, PK의 어떤 뭐랄까요

0: 대단히 퇴행적인 감정들을 이제 가스라이팅해서 이걸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1: 예.
0: 참 뭐랄까요. 정치력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앞서 민주당이 했던 비판을 동일하게 보면 지금 예. 국민들의 관심은 저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다 탄핵된 바 있고 법률적인 판단을 거친 예.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당내 어떤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요? 뭐 정치력의 부재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뭐 저 역시도 뭐 국민의힘 패널입니다만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이제 참석을 하는데 누가 초청을 했냐? 장동혁 대표가 초청한 게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초청을 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도 같은 보수 통합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2: 근데 그 당권파 쪽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 단식했을 때 그거를 중단시킨 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1: 그렇죠.
2: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존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해석 투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환영이다 이렇게 봐요. 그거를 또 당권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체제를 지지해 주는 걸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뭐 누가 했네 안 했네가 지금 당장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와서 한 당원이 막 30만 명 뭐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좀 강성 보수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전통 보수가 있잖아요.
1: 네.
2: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당원과 당원끼리 한번 붙어보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 예.
2: 뭐 이제 의원들은 많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의원들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1: 예.
2: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까지 같이 좀 힘을 업어서 가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이 보수 정당 대표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한 24분이 넘었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는데 1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이제 질문 답변도 안 받고 딱 저 얘기하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서서 간 건데 일단 겉으로 내세운 사퇴 명분은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당 쇄신 실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지방선거 패배가 뭐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 정말 명분일 뿐일 것 같아요. 이미 2개월이나 네. 지났고 2개월 지난 오늘에서 갑자기 나 사퇴할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 개혁 쇄신 방안을 이제 언론에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1: 네.
0: 다른 타 의원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 뭐 이준석 대표의 자강론 그리고 이제 연대론 이런 것들이 대립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이유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좀 뭐랄까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지금 양당제 하에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이 양당의 퇴행하고 있는 양당만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저와 같은 퇴장 또한 좀 안타깝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인 뭐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1: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해서 그 왜 그랬을까? 요걸 두고서는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천하람 대표하고 큰 충돌이 있었다 원내대표랑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말이죠.
2: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판 싸웠다
1: 예.
2: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1: 예.
2: 대판은 아니고 소판 싸웠다 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 네.
2: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란 말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는
1: 당의 회견에서
2: 예 회견에서 딱 읽고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 예.
2: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당의 자강과 쇄신을 얘기를 했고요. 그 개혁신당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어요. 당대표가 물러났다. 거기에 지방선거 패배 등 이렇게 나왔어요. 명분을.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강과 쇄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거는 예. 책임의 이제 지방선거 패배와 이 언급은 안 했지만 정의한 자작극 테러 이것까지 이제 같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인 즉슨 이준석 대표는 이제 차기 총선에서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경기 남부를 근거지로 해야 된다. 일종의 소지역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본인이 이제 화성
1: 본인이 동탄이니까.
2: 동탄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용인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로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출마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지역위원장에 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요 당직자들이 아 나 싫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주영 의원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 난 송파 갈 건데 천하람 의원은 나 순천 갈 건데 뭐 이렇게 된 순천. 거예요. 예, 뭐 원래 거기에서 공을 옛날에 들였으니까. 근데 이거가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의 어떤 합당을 전제로 지금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1: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2: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 이준석 대표 쪽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천하람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이준석 본인이 또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벨트를 만드는 거냐 이런 식의 또 이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나는 이거 내려놓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삐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근데 어쨌든 개혁신당의 미래가 지금 밝지는 않다. 지방선거 예. 참패 후에 당 수습도 안 되고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고 당의 내분까지. 어쨌든 이준석 정당이잖아요. 이게 예.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고 여기는 예. 이준석 당이에요. 예. 근데 그가 이제 빠져 나왔을 경우에 이 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뭐 그래서 이제 뭐 합당 얘기가 더 활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요. 합당 얘기 국민의힘 합당 얘기가 바로 나와가지고 네. 예 앞으로 이제 보수 네. 보수 재편 뭐 이런 얘기랑 엮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0: 아니 그러니까 보겠어요? 이제 저는 반론이라기보다는 첨언하고 싶은 게 이제 저도 비슷한 내용을 들었었고 차마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제 삐졌다는 표현까지 이제 쓰셨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땐 이거 가지고 또 당 대표직을 사퇴할 만한 그런 사안인가 이런 면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내일 모레라면 다 이제 언론에 퍼질 건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비전 앞날은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쭤보신 질문에 관한 한은 또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오늘 제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현재로는 비전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가시적인 시야의 범위 안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뭐 합당 이런 논의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책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네팔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고립된 상태인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겁니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과의 소통 등을 위해 우리 대사관 소속 영사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네팔.

0: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이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서 내일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금 기업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1: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도 내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 조달, 시공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네팔 어퍼틀리슐리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은 모두 20명입니다. 홍수 현장에 15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은 10명은 고립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가족에 신속히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퍼틀리슐리원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강에 216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역시 상황실을 꾸리고 내일 대응팀 급파 계획을 세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지 파견 직원 7명 가운데 수도 카트만두 현지 법인 인원을 제외한 현장 건설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외 사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함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0: 이번 대형 산사태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하고 네팔 접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대자연의 위력에 이 국경 통상구, 그러니까 출입구 청사가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3: 위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도로가 뒤집혀버렸습니다.
2: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3: 현급 간부들은 이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 인민정부 관계자입니다.
2: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3: 모든 방법을 다해 실종자를 구조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부상자 치료를 서둘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입니다.
2: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네, 이번에는 네팔 현지에 있는 한인 단체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용 네팔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5: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엄진용입니다.
0: 예, 회장님. 자, 그 지금 회장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5: 예, 저는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0: 카트만두면은 지금 오늘 발생했던 요 사고 지역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가요?
5: 아, 여기 사고 난 데 카트만두하고 사고 난 데까지는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0: 80km요. 그다지 먼 네.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들으신 소식, 특히 이제 인명 피해 소식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5: 네, 지금 현재 네팔 루아꽃 지구라는데 트리슐리 바르자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아침 9시 30분경에

0: 홍수로 강변의 집들이 물에 모든 게 쓸려갔습니다.
1: 예. 지금
0: 그리고 이제 티벳 접경 지역을 덮친 돌발성 그 폭우 급류로 여행객이 약뭐 384명 정도
1: 예.
0: 실종됐고 9명 정도가 사망됐습니다.
1: 아, 지금 회장님.
0: 네.
1: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뭐 인명피해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 한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수치는 다릅니다만은, 요 지금 파악하고
0: 네,
1: 계신
0: 그렇습니다.
1: 수치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고 계신 건가요?
0: 예, 제가 지금 이 루트 정보를 받은 것은 네팔 관광청에서 집계한 내용들입니다.
1: 아, 네팔 당국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군요. 그 회장님께서 들으셨으면은.
0: 네네.
1: 예.
2: 네, 또 네팔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별도의 공지가 내려온 거는 어떤 내용들 혹시 내려왔을까요?
0: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2: 네.
0: 우리 외무부, 대사관 외무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2: 이 피해 지역에 지금
0: 다만,
2: 통신 전기가 좀 끊겼다고 하던데, 회장님 계신 곳에서 이 피해 지역과 연결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0: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와 모든 인터넷들이 다 끊겨서
1: 예.
0: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1: 지금 그 회장께서는 지금 이제 그 카트만두에 계시다고 했고 사고 지점하고는 한 8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0: 네.
1: 지금 홍수가 날 정도로 이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회장 계신
0: 네네.
1: 곳에서도 비가 많이 왔습니까? 최근에?
0: 이쪽에는 카트만두 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1: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고 지점.
0: 사고 지점에서 저희가 아는 정보는 중국 티베트 쪽에서 히말라야 산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1: 아, 눈이 많이 왔군요.
0: 예, 눈이 많이 와서 또 비가 오는 과정에 눈들이 전부 쓸려 내려가지고 강이 막혀서 저수지가 돼버렸어요.
1: 아, 예.
0: 그래서 눈이 녹아서 터지는 바람에 그 물이 한꺼번에 다 몰아닥친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고,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0: 예.
1: 비가 또 많이 와서, 그게 어느
0: 예.
1: 한곳 강을 막고 있었다가 한꺼번에 터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이 사고가 난이 라수아 접경 지역, 여기에 이제 지금 실종된 걸로 알려진 우리 국민, 우리 근로자들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뭐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정도가 지금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쪽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입니까?
0: 예, 그쪽이 관광 코스,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예,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 그 눈비가 잦은 지역인가요?
0: 여보세요?
1: 예, 회장님. 그러니까 원래 이 사고 지점에 눈비가 평소에도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까? 예, 회장님.
0: 또막 끊겼어.
1: 예, 지금 통신 상태가
2: 네.
1: 별로 지금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죠. 회장님.
2: 네,
1: 네.
2: 카트만두
1: 끝났어?
2: 현지와의 연결 상태가 지금 매끄럽지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연결이 다시 한번 되는 대로 한번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정말, 자연재해치고는 정말 이제 큰 자연재해였는데, 지금,
2: 네.
1: 외교부 청사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네팔 홍수로 인한 한국인 실종, 고립과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조현 장관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에 네팔
1: 조현 외교부
0: 라스와
1: 장관입니다.
0: 지역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8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이번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네팔 정부에 우리 국민 8명의 구조를 즉각 요청했고, 네팔 정부는 구조 작전을 위해 육군과 경찰 등을 동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네팔 정부와 현지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락 두절된 국민들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현장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영사 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내일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잘 챙겨주시고 현지 당국과의 협조 체계도 계속해서 공고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피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가족들께는 해당 기업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팔 사태와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홍수로 그 수력발전 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른 국민 10명, 역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한국인이죠. 10명도 고립은 됐는데 외국인 직원 200여 명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있다. 지금 이것까지 지금 확인을 해줬죠.
3: 네, 그렇습니다. 이 실종된 직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원 5명, 그리고 남동발전의 직원 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또 신속 대응팀을 정부에서는 현지에 파견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이 실종자가 많다는 해외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는 했지만,
2: 예.
3: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또 네팔 외교 장관과도 통화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조
2: 네.
3: 작업과 관련된 소식은 저희도 새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현장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이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값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5: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1: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4: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6: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5: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6: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4: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경찰은 숨진 장미란 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지만 의문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3: 허위 종결 사태로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에 이 사건의 실체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와 가깝지만 나무가 우거진 탓에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석 달 넘게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와 주변 농사일로 사람들 발길이 꾸준히 닿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8: 우리 여기서 5월 달이나 6월 달부터
5: 인근 주민입니다.
8: 있거든요. 근데 냄새라는 건 몰랐어요. 몰라도 그때 나 약하는 거 봤어요. 여기서. 근데 그 사람도 냄새가 저쪽으로 갈 때 냄새 났으면 신고를 했을 것인데.
7: 장 씨가 발견된 농장에 있는 야자나무의 특징을 생각해도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농장에는 카나리아 야자수 수백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보통 나무와 달리 끈을 맬 만한 가지가 없고 대신 뾰족한 가시가 가득합니다. 거기다 농장 주변은 가로등도 거의 없는 농로입니다.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끈을 묶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9: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5: 인근 주민입니다.
9: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찢어.
7: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는 데만 석 달 넘게 걸린 탓에 사망 원인이나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대처로 허비한 시간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이런 가운데 경찰의 실종사건 내부 지침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실종자와 통화나 문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형사과장이 주관하며 과장과 팀장은 이를 세심하게 판단한 뒤 종결 혹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는 과팀장의 결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고 체계와 별도로 전산상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게 이번 전산망 개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오늘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 경찰청장에게

0: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1: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2: 유튜브 성현호 채널입니다.
1: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0: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3: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부실한
2: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3: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0: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0: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경찰청은 오늘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 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실종 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기능을 추가하고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합니다.
6: 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배당부터 종결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대응 체계 개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에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중요 사건은 총경, 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기동대 재배치 등으로 수사 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5: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연일 경찰 개혁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며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8: 이 정권은 문제가
2: 생기면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안 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7: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9: 제주 실종 사건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을 마친 시점에 경찰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 않게

0: 신경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개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사권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수사권과 저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2: 잘못했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입니다.
1: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3: 타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2: 김민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입니다.
3: 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0: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이딴 부실 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 소원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어제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 소원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는 사실상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경북 경산에 있는 30대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했습니다.
4: 이 강사는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으로 위장해 이동했고 시신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지난 20일 새벽 2시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0시간쯤 지난 뒤 치마를 입은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나갑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모씨 모습입니다.
7: 피의자 정씨는 20일 밤 늦은 시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6: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돌아왔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실종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22일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8: 저희들한테 전화 왔더래. 사실은 본인이 전화 와가지고 다 여자 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래.
6: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증거물을 없애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정씨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뒤늦게 혐의를 알아차렸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정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사로 일했고 A씨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4: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이임사를 통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0: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10: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9: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임사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검찰권 남용 등을 살피는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을 두고도 윤석열 정권 아래 이 대통령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논란은 자신의 거취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1: 적법하지 않은 또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2: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11: 검찰이 판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취소 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제가 뭐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사실 부분이고요.
9: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른 친명 좌장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이 임기 내 이뤄졌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이슈는 물론 오는 10월 포스트 검찰체제 안착을 위해 여러 선결과제에 직면한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번째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4: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제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6일 전 1차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웃으며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새로운 대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자리를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청년주거단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만 최소 만에서 만 3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 단지, 첨단산업 R&D 단지까지 계획대로 들어서면 일자리와 주거 연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3: 청년주택이 주가되는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3: 주거단지가 동남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12: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주택 순증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3: 1.2배로 높여주시면 그 순증 물량이 4만 3천 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에 짓자, 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짓자, 캠프킴에 짓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12: 오 시장은 2차 회동 역시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뒤쯤이면 여러 현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언 CNI에 의뢰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의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취업 비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 직종에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 연간 발급 규모는 8만

0: 1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3,265달러,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으로 올리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수수료가 2,000에서 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인데요.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전망인데요.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 H-1B로 전환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H-1B 제도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죠.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 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 가운데 5위로 국내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8월 2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얼린덴바움.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레이 프 오베 안즈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듀에이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레이프 오베 안즈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오늘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세종 솔로이스트가 함께하는 말러 가곡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의 2026년 희객 농크 뮤직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 희객 농크 매년 이 페스티벌의 연주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이름 그대로 현대음악 등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영국의 이안 보스트리지 연주회가 있습니다. 보스트리지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성악가죠. 처음부터 음악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역사학자로 활동하다가 29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것도 어느 방송 인터뷰로 리톤 피셔 디스카우를 만났는데 그가 보스트리지에게 넌 반드시 성악을 해야 해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그래서 늦게 성악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네요.
0: 사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도 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베르트 가곡 해석에 있어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음악이 탄생한 시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적인 해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 가곡에 대해 책도 출판했을 정도입니다.
1: 그런데 그는 가곡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리튼의 나사의 회전이나 토마스 아데스의 템페스트 같은 현대 오페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요. 헨델과 같은 바로크 작곡가의 작품도 꾸준히 노래해왔습니다.
0: 오늘은 그 가운데 헨델의 음악 들어보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테너 아리아 두 곡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안 보스트리지가 부릅니다.

0: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테너 아리아 두 곡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안 보스트리지가 불렀습니다.
1: 8월 26일 오늘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안 보스트리지의 말러 연주회가 있습니다.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요. 지휘는 윤한결이 맡습니다. 2023년 국내 투어 이후 3년 만에 보스트리지와 세종 솔로이스트가 다시 만나는 무대입니다.
0: 오늘 공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말러의 가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에서 세 곡 들려줍니다. 기상나팔,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 그리고 북치는 소년입니다. 이번에 보스트리지가 선택한 세 곡은 군인과 전쟁을 주제로 하는 곡들입니다.
1: 공연 후반에는 말러의 첫 번째 연가곡집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전곡 들려줍니다. 원래 이들 작품은 풀 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데 오늘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편성을 줄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가 노래할 말러의 가곡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로 노래한 버전입니다.
0: 말러의 가곡,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에서 9번, 아름다운 트럼펫들이 울리는 곳에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경찰 지휘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2: 지휘부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종 사건 비대면 종결 금지 등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긴급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이딴 기강 회의에 경찰이 실종 수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4: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운다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
3: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실종자가 경찰관 대면을 꺼리면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한 기존 내부 지침보다 종결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야간 1인 근무 체계도 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인력과 업무량을 따져 야간과 휴일에도 최소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에서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부실 사례가 나오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자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경찰 업무 전반에서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연일 경찰 개혁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며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6: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안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5: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7: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개혁이라며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을 마친 시점에 경찰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 않게 신경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개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사권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8: 수사권과 저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9: 타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2: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이딴 부실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그제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 소원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 민주당은 국회에 여자 전두환을 발붙이게 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는데 이 의원은 일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가 역사 왜곡과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의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여자 전두환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주장했고
7: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이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1: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3: 정말 모렴치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11: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제명 시도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을 외치다 입법 전두환이 됐다. 전두환식 정적 제거 시도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 의원 제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15만 건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본인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민주당 일당 독재가 말할 자유를 빼앗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4: 5.18과 관련된 것이면 토론해도 못한다. 이렇게 오늘 민주당은 선포했습니다.
11: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실제 이 의원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결 폭정, 헌법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또 격렬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90명 넘게 숨지고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한 여행객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95명이 숨지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한 여행객 403명이 실종됐다고 네팔 경찰은 밝혔습니다. 실종된 외국인 중에는 인도인 105명이 포함됐고 미국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6: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UT1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9: 비상 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5: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 지역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자연의 위력에 국경 통상구청사가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11: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10: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여야는 조속한 귀환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SNS에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구조인력 현지 급파에 빈틈이 없기를 부탁했다며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SNS에 네팔 정부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최단 시간 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협의점은 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1: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3: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4: 예.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4: 예.
3: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1: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90명 넘게 숨지고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한 여행객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95명이 숨지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한 여행객 403명이 실종됐다고 네팔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7: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UT1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8: 비상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 지역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자연의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10: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9: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홍수로 도로가 끊기면서 라수아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에선 피해 소식을 전하러 나갔다가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데요. 어제 아침 라수아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누아코트 지역을 다녀온 네팔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 소식 전달하려고 몇 명 나갔는데 몇 명까지 또 저희 피해가 입게 되고 자기는 뭐 어쩌다가 그 저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홍수가 나오면서 흙 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제가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래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랑탕 지역에 가는 뭐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길, 순례자 장소가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뭐 시기라서
4: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치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12: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값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2: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13: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14: 예.
13: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12: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지진으로 히말라야 빙하가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3: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한 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

0: 실무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 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재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UT1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2: 비상 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4: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抓紧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3: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홍수로 도로가 끊기면서 라수아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에선 피해 소식을 전하러 나갔다가 그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제 아침 라수아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누아코트 지역을 다녀온 네팔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소식 전달하려고 몇명 나갔는데 몇 명까지 또 저희 피해가 입게 되고 자기는 뭐 어쩌다가 그저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홍수가 나오면서 흙 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제가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래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랑탕 지역에 가는 뭐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길, 순례자 장소가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뭐 시기라서
0: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19명이 현재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여야는 조속한 귀환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인석 대표는 SNS에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구조인력 현재 급파에 빈틈이 없기를 부탁했다며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SNS에 네팔 정부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최단 시간 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0: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1: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2: 산사태 직전 발생한 지진으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4: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3: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1: 이번 네팔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습니다.
2: 고립됐던 10명은 안전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성긴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2: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 에너빌

0: 유틸리티는 유티원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1: 비상대응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3: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0: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1: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0: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남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Hey, Red Zinnerman, welcome to Busters. 3, 2,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1: 산사태 직전 발생한 지진으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있습니다.

0: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 나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종되고 사망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0: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1: 히말라야 산맥에서 지진으로 인한 빙하 산사태가 상황을 악화시켰을 겁니다. 결국 강의 흐름을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CNN 기상 전문가입니다.
0: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2: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3: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1: 위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도로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4: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우리 현급 간부들은 이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아직 잘 모릅니다.
4: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1: 모든 방법을 다해 실종자를 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부상자 치료를 서둘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습니다.
3: 고립됐던 10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한 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두산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6: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현장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직원 3명과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대응팀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민환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고 부검 결과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6: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4: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7: 무섭던
5: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7: 일반적으로.
8: 예.
7: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4: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경찰의 실종사건 내부 지침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실종자와 통화나 문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의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는 과 팀장의 결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고 체계와 별도로 전산상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게 이번 전산망 개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에 112 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부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그중에서도 성인 실종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된다고는 하지만 범죄에 연루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사각지대를 메울 방법은 없을지 계속해서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실종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18살 이상 성인 실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4만 1,894건으로 아동 실종 신고를 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실종자 대부분이 소재가 빠르게 파악되고 사건 종결률도 99%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성이 덜한 거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1,000명가량이 숨진 채 발견되고 범죄 피해 사례도 여전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성인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강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추적과 통신기록 조회, 유전자 검사 등이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자 21대 국회가 실종성인법으로 명명한 관련 법 4건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인 실종 사건을 별것 아닌 일쯤으로 여기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경찰은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라는 별도 용어로 분류하고 있고 초기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면 형사팀이 아닌 지역 경찰만 사건을 도맡도록 정해놨습니다.
10: 을에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8: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실종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3: 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배당부터 종결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에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파손됐던 무기체계를 모두 재건하고 공세적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1: 이란은 한 달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통학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과 함께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5: 오만과 영구적 해상 통로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면 현재 논의되는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11: 이란은 그러나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전쟁 종식

0: 중립과 대이란 봉쇄 해제를 핵심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란의 통합료 징수 체계를 거부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 속에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했다며 군사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 체계도 도입했는데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됐다며 이러한 장비들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교리를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반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만약 공격한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군사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아직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0: 총리는 좋은 합의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야만인들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솔직히 양측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해 줄 수 있나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대북 기조를 수정할 수 있는 언급으로도 읽혔지만 이날 미 당국자의 답변은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사관학교 동문들의 거센 반발 속에 고성과 욕설까지 난무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국군 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공청회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오면서 몸싸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4: 그 불량배들이 하는 거야, 이게 불량배들이. 불량배? 무슨 짓이야, 이게? 불량배라니. 어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3: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의 항의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5: 안 돼! 네, 이렇게 하시면 공청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3: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학 단계부터 각 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익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6: 한국군은
1: 조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입니다.
6: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 미래전의 핵심은
1: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입니다.
7: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가 하겠다는 것처럼 반죽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낮은 출생률과 사관학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은 그것이 왜 꼭 통합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8: 지금 사관학교의
1: 최영진 중앙대 교수입니다.
8: 열악하고요. 정말 한골 탈퇴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1: 강병철
8: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1: 공군 준장입니다.
8: 어떤 체계가 더 적합한가?
3: 공청회장 밖에서도 찬반 양측이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군 안팎에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8월 2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중에서 1권 중 12번 F단조 전주곡, 그리고 13번 F샵 장조 전주곡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손민수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임윤찬 이전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제자 덕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스승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0: 계약을 맺었고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9월 4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1: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는 것이 흔한 편인데 음반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주자다 보니까 국내에 일주일 정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세현의 음반은 어떤 곡을 수록하고 있습니까?
0: 이번 음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리라고 합니다. 김세현에게 파리는 특별한 도시죠.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 청중상과 평론가상, 파리 특별상까지 받으며 4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도시가 바로 파리인 거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음반 역시 자신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 파리를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1: 이 프랑스 음악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겠네요.
0: 중심에 놓인 작곡가는 쇼팽과 포레. 쇼팽의 12개 연습곡 OP25, 전곡과 녹턴 OP27의 2번, 그리고 포레의 밴노래 1번과 왈츠 카프리스 1번, 즉흥곡 2번 등이 담겨 있습니다.
1: 쇼팽은 폴란드 작곡가가 아니었나요?
0: 폴란드를 떠나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쇼팽을 프랑스 작곡가로 여기기도 하죠.
1: 이번 새 음반의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폴의 밴노래 1번,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폴의 밴노래 1번,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24일 발매된 김세현의 데뷔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니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는데 김세현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네요.
0: 이번에 우리 피아니스트의 음반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주자는 아니지만 눈여겨볼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황보강입니다.
1: 황보강이요?
0: 예, 이 황보강 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콜번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본선 무대에 오르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아직은 화려한 우승 경력을 앞세우는 연주자라기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에 가깝습니다.
1: 그런데도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데뷔 음반을 낸 거네요.
0: 이런 경우는 음반사가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 나중에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 같은 경우 작년에 시벨리우스 콩쿠르에 우승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 음반 계약은 10대 시절인 2017년에 일찌감치 했고요. 덕분에 그 음반사는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첫 번째 음반을 낸 피아니스트 황보강은 스메타나의 피아노 곡을 녹음했습니다. 스메타나 하면 보통은 교향시 나의 조곡, 특히 몰다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에 비해 그의 피아노 작품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0: 음반사 낙소스는 잘 알려진 명곡뿐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을 꾸준히 발굴해온 음반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스메타나의 피아노 음악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레파토리를 맡길 젊은 연주자들을 물색하면서 황보강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연주자들은 스메타나의 작품을 굳이 연습해서 녹음하지는 않으니까요.
1: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스메타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중 1악장 황보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판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 두물머리 사건. 시신은 아직이야?
3: 경찰, 소방, 잠수부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1: 그렇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죠. 살인죄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누군가는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그게 중요할 수가 있냐 할 수 있지만, 자백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날,
4: 아유, 저거 뭐야? 물 위에 떠 있는 저거 마네킹인가? 아니 잠깐, 이거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남한강 용담대교 근처인데요. 강 위에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아무튼 좀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1심 재판은 이미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부검 결과 없이 기존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했죠.
4: 나 말이야, 살인 말고 상해치사로 바뀌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걔가 먼저 공격해서 제지한 거고 죽일 의도 없었다. 그러면은 뭐?
1: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온 부검 결과는 과연 항소심 판단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본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30대 남성으로 사건이 나기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일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몇 주 전부터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지난 1월 13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해 1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자다 깬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러다 애 죽는다며 말릴 정도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요.

0: 피해자가 쓰러진 채 잘못했다, 그만해달라 애원하는데도 결국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굉장히 억압해왔다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네, 보도를 종합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빚을 지운 다음 자기 대신 배달을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것만 최소 396만 원이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며 1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폭행도 일상이어서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해 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도 바로 이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1월 21일 피해자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자 동료 라이더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평소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 거예요. 여기에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온다는 점도 수상했죠. 경찰은 곧장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약 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한 뒤에 피고인은 비교적 빨리 잡혔어요. 본인도 범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고 시신은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발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범행 행적을 보면 우발적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그 전화로 경찰을 빌립니다. 다음날 저녁 시신을 차에 실어 경기 양평 용담대교로 간 다음 10m 아래 한겨울 남한강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그러고는 항공권을 알아보고 월급을 미리 당겨받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해외 도피 자금까지 마련했어요. 가족이 자수를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1: 그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0: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소개된 대화를 보면 범행 닷새 뒤에 피해자 어머니가 춥지 않느냐, 감기는 다 나았느냐 하고 안부를 묻자 약 먹었다, 배달 일은 그만두고 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올까 싶다고 답하기까지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인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듣는 분들은 시신이 없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냐, 그럼 된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재판이 자백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어도 자백만으로는 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0: 네, 우리 형사재판에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백에만 기대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숨진 게 맞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으면 부검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다만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집안에 남은 혈흔, CCTV와 촬영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촘촘히 쌓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아무리 쌓아도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1: 그래서 피고인도 이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검찰과 맞섰습니다. 죽이려던 의도가 없었다. 먼저 공격해오는 걸 제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구치소에서는 살인해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피고인도 두 죄의 차이를 알고 형량을 줄이는데 몰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사람이 숨진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때리긴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고, 살인은 죽을 수도 있겠다 또는 죽이겠다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형량도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봅니다. 목은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조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19 신고 한 통 없이 곧바로 시신을 유기했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1심 내내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그런데 1심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죠?
0: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남한강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용담대교 밑에 마네킹 같은 게 떠있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확인해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연인원 1800명이 90차례 넘게 수색하고도 못 찾았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지목했던 용담대교 교각 사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6달을 물속에 있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옷차림과 DNA 감정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유족은 그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가수부검에 맡겨졌는데요. 보도로 공개된 부검 감정서를 보면 목 앞쪽에 목뿔뼈와 방패 연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이 강하게 눌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오른쪽 광대뼈와 턱뼈는 함몰될 정도로 부러졌고 갈비뼈도 3대 이상 연달아 부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 이 문제가 뭐였나요?
0: 부검 결과를 1심 판결에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1심은 이미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고 부검 감정서도 선고 일주일 전에야 나왔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런 당시는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이라 선고가 밀리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검 감정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됐을 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1심은 기존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서에 적힌 최종 사인이 불명이었습니다. 시신이 오래 물속에 있어서 부패가 심했던 탓에 부검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고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간 만료 부분이 가장 크겠죠. 또 1심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시신도 부검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이다 판단한 이유 뭡니까?
0: 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객관적인 기록과 피고인 스스로의 말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1월 14일 오후에 다투다 목을 졸랐고 30분간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상 그날 오후 피고인 집에 머문 시간은 다 합쳐도 20분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13일 아침 집에 들어간 뒤 나온 기록이 없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3일 밤 피고인 일행이 간 치킨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13일에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13일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날짜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복 표시를 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했지만 정작 허벅지로 조이고 있어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 죽인 건지 목을 졸라 죽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팔까지 결박한 채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1심에서 쓰이지 못한 부검 감정서가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최종 사인이 결국 불명으로 기록됐다는 점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언뜻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과수가 사인을 불명으로 남긴 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다기보다는 부패가 심해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수사로 확보한 다른 정황과 함께 해석하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검에서 확인돼 목뿔뼈와 방패 연골 골절은 목 눌림 질식에 부합한 소견이고 얼굴과 갈비뼈 골절도 1심이 인정한 무차별 폭행 뒤 목을 졸랐다는 범행 경과와 맞아떨어집니다. 사인은 부검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서는 오히려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은 사인 불명이라는 문구를 붙들고 다투려 할 것입니다.
1: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까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까지도 법적으로는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살인의 고의 공방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20건에 이르는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As Yet의 Hard to say I'm sor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2: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4: 위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도로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3: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우리 현급 간부들은 이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아직 잘 모릅니다.
3: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4: 모든 방법을 다해 실종자를 구조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부상자 치료를 서둘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에 파묻힌 참상으로 변했습니다.
2: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5: 초록빛이 완연하던 산이 골짜기를 덮친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려 거대한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사진이 빙하가 무너져 발생한 산사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차량은 진흙 속에 처박히고 건물도 성한 데 없이 거리엔 잔해만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4: 주민들은 파괴적인 홍수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 시설마저 유실돼 모든 게 파괴되고 상황이 정말 끔찍합니다. 네팔 적십자사 사무총장입니다.
5: 재앙이 지나간 곳에선 새로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홍수에 잠겼던 가정집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채 경찰에 엎혀 나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갇혔던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복구와 구조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소방구조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경찰도 나섰습니다. 재난구조, 인프라건설 전문 국유기업은 지질공학 전문가, 구조대와 함께 정찰 드론과 3차원 스캐너, 생명탐지기 등을 따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텐트와 의류, 침구 등 구호물자를 티베트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4: 제주에서 실종된 장민환 씨의 시신을 살펴본 결과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고 국가수도 부검을 통해 차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네, 이번엔 제주 실종 사건의 여파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8: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0: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2: 무섭던 장소를
3: 김광삼
2: 가지
3: 변호사입니다.
2: 않죠, 일반적으로.
4: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4: 예.
2: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1: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신고 이후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7: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7: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9: 아, 저는 정말
3: 선수 변호사입니다.
9: 통화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7: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0: 피의자가 처리한
3: 정태훈
0: 신고
3: 제주경찰청
0: 전결에 대해서
3: 수사과장입니다.
0: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7: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 실종신고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경장이 지난 5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 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5: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긴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6: 지휘부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종 사건 비대면 종결 금지 등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긴급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이딴 기강회의에 경찰이 실종 수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1: 한번 잃어버린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1: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운다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
10: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실종자가 경찰관 대면을 꺼리면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한 기존 내부 지침보다 종결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야간 1인 근무 체계도 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인력과 업무량을 따져 야간과 휴일에도 최소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자가 직접

0: 실종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에서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부실 사례가 나오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자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경찰 업무 전반에서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이게 제주 여행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2: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4: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5: 나온 유튜버 성현우입니다.
4: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3: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6: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5: 변호사입니다.
6: 무엇보다도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3: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3: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죠. 이란은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8: 이란은 한 달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통학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과 함께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5: 오만과 영구적 해상 통로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면 현재 논의되는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란 외무 차관입니다.
8: 이란은 그러나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과 대이란 봉쇄 해제를 핵심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란의 통합료 징수 체계를 거부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 속에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했다며 군사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 체계도 도입했는데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됐다며 이러한 장비들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교리를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반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만약 공격한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군사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아직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8: 네타냐후 총리는 좋은 합의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야만인들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개정형소법 부작용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이임사를 통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형소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0: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9: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임사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검찰권 남용 등을 살피는 미래의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을 두고도 윤석열 정권 아래 이 대통령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논란은 자신의 거취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1: 적법하지 않은
5: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11: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뭐 검찰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취소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제가 뭐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9: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른 친명 좌장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이 임기 내 이뤄졌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이슈는 물론 오는 10월 포스트 검찰체제 안착을 위해 여러 선결과제에 직면한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습도는 82%입니다. YTN 뉴스 FM.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아침 6시 20분 19초 이제 막 지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채널 FM 94.5MHz YTN 라디오로 보내드리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마구 늘려드리겠습니다. 기대, 전망 비슷한 말인데요. 기업의 가치와 주식에는 각기 다른 영향 미칩니다. 엔비디아 실적 막 발표됐습니다. 기대 이상인데요. 미래 실적 전망에 충족할지도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소폭 올랐는데요. 최창규 본부장과 분석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비극을 피했을까요? 어쩌면 다른 문제도 생겼겠죠.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촬영된 보도 장면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침에 YTN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라는 세 글자와 미국 좀 달리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도 자국이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미국을 좋게만 보진 않는다고 하네요. 해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관련 소식 외신 이용주 캐스터가 전합니다. 기대는 그 자체로도 희망과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하루 기대해봐도 좋은 날들입니다. 일단 해봅시다.

0: 네,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빨리 전하는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 주인공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네팔 홍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인 실종 추정자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1: 네, 현지 시간 26일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라수아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붙어있는 지역인데요. 네팔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홍수로 160여 명이 숨졌고요.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합니다.
0: 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보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발전이나 인프라 시설 관련해서 간 국민들이 많아요. 연락 안 된 분들도 많죠.
1: 네, 해당 지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들이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홍수로 9명은 연락두절, 10명은 고립됐었습니다.
0: 예, 뭐 집체가 아니고요. 정말 산 높이 같은 이 먼지와 토사,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들이 지금 막 떠 있는데요. 모쪼록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해 대응하고 있죠?
1: 네, 고립된 우리 국민 10명은요. 현재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했고요. 또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현재 파견될 예정입니다.
0: 예, 모두 연락 안 되는 분들 꼭 연락되고 구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5.18 왜곡 때문에 이분 참 논란이 컸어요.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이 통과됐네요.
1: 맞습니다. 재석 의원 159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제명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사태 이렇게 발언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 전두환을 비롯해서 노태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법적 판단이 끝난 일인데다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당, 야당도 헌법에다 정신을 넣자라는 거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명됩니까? 어떻게 되죠?
1: 이번 안건은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결의안,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안건입니다. 이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돼야 하는데요. 네. 실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1979년 유신 정권 때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안이 의결된 적이 있었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21일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자, 이진숙 의원 측 입장은 뭡니까?
1: 이진숙 의원 취재진에게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도 탄핵되는 등 말할 자유를 민주당 독재가 빼앗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열었던 5.18 토론회는 학술 행사라며 자유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죠.
0: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토론회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요. 자, 그렇지만 또 제명 결의안이나 그 징계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1: 야당은 국민의힘 일단 이 의원의 5.18 토론회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만 네. 제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퇴장하기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았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김혜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자식은이 기권했다라고 밝힌 만큼 일부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0: 각 당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일 것 같고요. 어떤 게 더 이익일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부동산 얘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1: 네. 김현덕 오세훈 계속 평행선.
0: 계속 만나고 있긴 한데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 어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만난 자리였는데요. 또다시 평행선 그었습니다. 오전에 만나서 1시간가량 대화하고 이후 각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0: 각 내용 보겠습니다. 김윤도 국토부 장관 쪽 이야기요.
1: 네, 김 장관 오해를 좀 푼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용산공원 다 밀고 주택 짓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청년과 신혼

0: 공원 본체 부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죠. 김 장관도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식의 논의는 없었다면서 용산공원 고집하지 않겠다라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1: 네.
0: 서울시가 대체 부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게 제공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훈훈한 분위기 같은데
0: 네.
1: 이거 끝나고 좀 또 SNS상에서는 미묘했어요.
0: 맞습니다. 브리핑 이후에 장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장관 SNS에 서울시 용산 불가론 고수에선 안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열린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예.
0: 한 발 좀 양보해달라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 철회하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예.
0: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평행선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1: 자, 오시장 쪽에서는 용적률 얘기를 해요. 이걸 완화하자. 완화하면 또 집값 오르고 난리 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르죠.
0: 네, 오시장 브리핑에서 정부가 용적률 1.2배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자료 내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 방향 내용 등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정작 합의 내용은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 핵심적인 입장차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될 때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여파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어린아이랑 비행기 탑승했다가 다시 아이가 너무 울어서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고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사과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짚어드리면은 23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1: 네.
0: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는데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이 이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기내에서 아이가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박수홍 씨는 아 내리겠다라는 의사를 전했는데 비행기 수화물을 꺼내느라 출발이 지연된 상황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하차 의사 번복하고 꺼낸 수화물 다시 넣고 출발하느라 1시간 가량 지연됐다는 내용이죠.
1: 예 이게 뭐 우리 뭐 평범한 사람들이면 되겠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일단 잘 뭐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규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과문을 냈네요.
0: 네. 어제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1: 예, 이게 시간이 지연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장기간 해외 출장을 나가는 비행기를 타면 옆에 어린아이가 타면 괜찮냐고 승무원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아이들은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어서 특혜 받았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0: 네. 그 승객이 이륙 전에 스스로 하차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 네.
0: 이걸 자발적 하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1: 예.
0: 좀 흔한 일이에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자발적 하기 사례는 총 2,548건이었습니다.
1: 맞네요. 네.
0: 뭐 건강상 이유나 일정 변경 혹은 뭐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는 이런 사유로 자발적
1: 있죠.
0: 하기를
1: 네,
0: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게 법적으로 어때요?
0: 대한항공은 이번 사례는 자발적 하기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1: 네.
0: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항공보안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기는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예, 뭐 지연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끼쳤을 수는 있으나 이게 뭐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는 당국의 관계자의 입장인 거고요. 아, 그래도 좀 승객들은 연예인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너무 과도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0: 그럼요. 뭐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뭐 너무 또 여론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제주도 자체를 또
0: 네.
1: 평가하는 이런 폄훼하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와이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강연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Good morning.
2: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하.

0: 네, 가장 빠른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에 가장 빠른 외신 소식을 가장 빠른 선호도를 가지고 조사해 주시는 분. 비공개 여론조사라면 아마 이분이 좋아요 90%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면요. 저희 다음 라이브로 지금 한 7,000분 또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유쾌하고 기분 좋게 외신 소식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반응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1: 들리는 것 같다니요.
0: 저희가 아직 기술적으로 그걸 확인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유쾌하지만 또 중요한 소식들 전해볼게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정말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 또 한국전쟁 때 우리를 너무 도와준 고마운 우방이고요.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제 좀 싫다가 나온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한국인의 반

0: 국민정서가 처음으로 50%가 넘었다. 이런 여론조사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데요.
1: 네.
0: 여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미국에 대한 비호감. 이라고 답한 한국인이 55%였다고 합니다.
1: 네.
0: 작년에 39%였는데 16%포인트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미국의 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45%인데 작년보다 16%포인트 또 떨어졌고요.
1: 예.
0: 매우 비호감 이렇게 네. 말하신 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서 18%가 됐습니다.
1: 너무 싫어 이거잖아요.
0: 그렇죠.
1: 좀 의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도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다 이런 심리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이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을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냐 이 알아봤더니만은 네. 2003년에
1: 네.
0: 그 당시에 미군 훈련 과정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장갑차에 치여 숨졌었잖아요.
1: 효순 미선 사건.
0: 맞습니다. 네. 그때 반미 감정이 엄청 높았는데 그때를 네. 이번이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 뭐 그 여러 가지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1: 그럼요.
0: 미국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1: 그런가요? 네.
0: 맞습니다. 한국인 84% 아직도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사실은 작년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1: 그래도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80% 10명 중 8명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행입니다. 일단 싫다라고 하는 이번 거에 대한 이유는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상황들 때문일까요?
0: 맞습니다.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될까요? 사실은 트럼프가 싫은 거지 미국이 싫은 건
1: 맞아요.
0: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가 미국을 너무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 평화 안정에 뭐 상당히 기여한다라고 답한 한국인이 47% 되니까
1: 예.
0: 근데 이것도 심각하네요. 2023년보다 27%포인트나 낮아져서
1: 네.
0: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적과의 동행일까요? 약간 너무 미워 하면서도 그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제 와이프가 자꾸 떠오르네요. 어쨌든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자 잠깐 개인적 얘기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이란 관련해서 중동 전쟁도 그렇고 보고 있는데 분위기상 대규모 전쟁이 안 날 것 같은 분위기네요.
0: 맞습니다. 뉴욕타임즈가요. 중동 이 공관에 외교관을 미국이 복귀시키고 비상조치를 축소하는 작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1: 오, 네.
0: 사실은 지난 2월에 미국이 이 비필수 인력의 자율철수를 승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동맹 세력에 있는 외교시설에 있는 그
1: 근무하시는 분들. 임명에 우려되니까 네, 나와라 이거잖아요.
0: 그분들 네. 다 이제 자국으로 철수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 다시 이 그분들을 보내는 이런 지금 뭐 복귀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이야, 이게 당국의 공식 발표인가요?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가요?
0: 아직 공식 발표는 없고요. 그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네. 몰래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확전은 없겠네라는 조금 그런 걸 좀 기류를 네.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러시아 국영통신이죠. 리아노 네. 보스티 통신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포함한 휴전 합의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1: 사실상의 종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안에 공식 발표가 깜짝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런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양측이 핵심 조건에서 접점을 찾았는지는 아직 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만과 이란이 또 통행료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통행료가 왜 필요해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란은 또 무기체계다 복구했다 이렇게도 지금 YTN이 계속 아침부터 보고해드리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핵심적인 위협이 바로 기뢰잖아요. 미국은 이거 다 없앴다 이런 식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 폭파됐다라는 보고를 미군 해군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1: 네.
0: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바로 이란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이요 미국이 주장한 대로 정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기뢰가 정말 다 제거가 됐으면.
1: 네.
0: 아니 왜 아직도 선박이 해협을 통화를 못하고 있니? 막 이렇게
1: 맞아요.
0: 반문을 했거든요.
1: 이거를 이란 당국 군이 가이드하거나 뭐 혹은 여러 가지 안전보장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자 이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래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란이요. 지금 최근에 이거 뭐 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니까
1: 네.
0: 이렇게 경제 압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복수나 뭐 보복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른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란 내부의 결속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이런 이란 입장이 있는데 뒤에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도 아니 왜 이렇게 미국 싸워요 나라더라고.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잘해주고 있는 건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아이러니합니다.
1: 이야, 그렇습니다.
0: 아무튼간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요 9월 8일부터 20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 25%, 50% 요 각각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미국이 한 만큼 우리도 눈에는 눈 이거죠.
0: 맞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얼마 전에 때렸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맞대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캐나다 보복 관세가요. 미 메인 주에서 나오는 랍스터, 오하이오 주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서 나오는 치즈 요렇게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경합 벌이는 주에
1: 네.
0: 굉장히 핀셋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요거 누가 공부를 해서 요렇게 관세를 네. 내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1: 트럼프 뽑아놨더니 우리는 공화당 뽑는데 트럼프 뽑아놨더니 이거 우리 못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게다가 그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지도에 성적기를 깔아놓은 거를 왜 이래 이런 걱정이었는데 이름 바꾸기.
0: 네.
1: 이거 민감해요. 우리도 동해를 뭐 일본에 이러면 발끈하잖아요. 역사 왜곡이라고.
0: 네.
1: 예, 그런 걸 했나요, 트럼프가?
0: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온타리오 호수라고 있습니다.
1: 네.
0: 거기 그 이름은 옛날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미국 그
1: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0: 원주민들이 네. 온타리오 호수라고 한 몇백 년 전부터 부른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겠다.
1: 지어도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목을.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네. 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미국 영토로 선언하면서 아메리카 해협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데 뭐 다 아메리카로
1: 이러다가
0: 바꾸신 거예요.
1: 지구라고 안 부르고 그냥 우리 별을 아메리카로. 아, 그 정도입니다. 진짜 이런 게 지도자로서 좀 가볍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틈새에서는 경제적 네.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메이크업 스킨케어 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제1 공급국이 한국이고 제2 네. 공급국이 캐나다래요.
1: 네.
0: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화장품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1: 화장품이 캐나다에서 많이 갔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인 캐나다가 지금 관세를 계속 때려 맞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망 개편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네. 보면은 2위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서
1: 예.
0: 우리가 1위를 더 확 꼬이 하게 된 우리가 시장 파이를 더 많이 먹게
1: 네.
0: 되는 뭐 이런 뭐 반사익도 받을 수 있다.
1: 평화를 추구하되 또 우리의 이익은 이익대로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외신 캐스터 이용주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자, 돈은 잠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식, 자산시장, 전세계 경제를 보는 분들은 잠들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빠밤 빠밤 영화 조스처럼 정말 떠올리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자, 많은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본부 ETF 컨설팅 본부장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환호성이 터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실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숫자 자체만 놓고 본다면 환호성이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서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 AI 수요가 여전히 확실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엔비디아는 역시 확실합니다. 그리고 AI 투자 사이클이 급격한 피크아웃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했습니다. 예. 숫자를 한번 꼼꼼하게 좀 뜯어보겠습니다. 예. 매출은 92.17빌리언 달러를 예상했었지만 예. 96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도 2.1달러 예상했지만 2.2달러로 예상치를 5% 상회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그 얘기인데요.
0: 예.
1: 85.08빌리언 예상했지만 네. 89빌리언 달러 예상치를 4.6% 상회하면서 전반적인 숫자는 우리의 우려 그리고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 기대치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 마음 기대대로는 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주가라든지 지금 또 계속 그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네. 반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약했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것처럼 매출, EPS,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이던스라고 해서 다음 분기 때 우리는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는 대략 한 1,000억 달러 이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1,080억 달러 가이던스 제시를 하면서
0: 네.
1: 다음 분기도 훨씬 더 잘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마진입니다.
0: 네.
1: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숫자를 내놓더라도 얼마만큼 돈을 벌었어? 라는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2분기 그로스 마진은 75%였습니다. 즉 100원 팔았을 때 75원이 수익으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3분기 가이던스는 75%가 아니라 74% 달러로 살짝
0: 네.
1: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가 납품 받아서 쓰고 있는 HBM, DRAM, SSD 이런 쪽에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약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전 세계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너무 기대치가 높습니다.
0: 네.
1: 너무 높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내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이게 증시는요. 여러분 심리가 많기 때문에 좀 기대라는 부분을 그냥 기대로 보실 게 아니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판매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나름의 이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저 빚 괜찮아?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악재이냐라는 의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루빈이라는 GPU 칩이 있는데요. 그 루빈이라는 GPU 칩 옆에는 HBM이 붙게 돼 있습니다.
0: 네.
1: HBM에 붙어서 AI 모델을 만들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 HBM 탑재량을 줄이겠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 PC에 128기가 뭐 D램을 썼다면 아니야 D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64 D램만 쓸 거야.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월 달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낮아졌는데요.
0: 네.
1: 그 이유를 뜯어보니까 뭐 GPU가 뭐 잘 안 팔려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너무 HBM 가격이 높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을 세트로 묶어서 팔아야 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세트를 좀 많이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데
0: 가격 인상 얘기도 있었잖아요.
1: 때문에, 네. 네. HBM 때문에 세트를 못 파니까 어쩔 수 없이 HBM 탑재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주변 기기 가격이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0: 예.
1: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 좀 강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0: 아, HBM 가격이 비싸서 좀 HBM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호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세트를 많이 팔겠다. 즉 세트 묶음으로 많이 팔겠다. 즉 탑재량을 줄여서 당장은 수요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 세트 묶음을 더 많이 파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 원가 부담은 좀 줄이겠지만 더 많이 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컨퍼런스 콜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실시간으로 알려진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 짚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1: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매출 늘어났기 때문에 AI 생태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일종의 NIMBY, 즉 우리 동네에는 데이터 센터 짓지 마, 뭐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고전압 들어가죠. 그리고 냉각 시스템 들어가죠. 그리고 고주파 발생되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는 따로 수요가 창출되는, 고용 쪽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AI 생태계의 숙명인데, 뭐 정치적인 논리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시장은 좀 듣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아마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정책 환경 얘기도 있고요. HBM 또 D램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 전망,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까지 요즘 핵심 정보를 이렇게 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표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도 공개됐습니다. 좀 올랐어요. GDP 수정치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예, 저희 같은 금융계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최근에는 스티키라는 표현을 쓰고
1: 스티키,
0: 있는데요.
1: 네.
0: 예, 스티키가 약간 끈적끈적하다라는 표현이지
1: 달라붙다, 예.
0: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물가도 스티키한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7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월 대비 0.16%, 그리고 근원, 뭐 식품이랑 에너지를 뺀 근원 PCE는 0.25%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얼마를 기대했냐? 뭐 예를 들어 전월 대비 0.1%를 기대했었고요.
1: 네.
0: 근원 PCE는 0.2%를 기대했습니다. 오차로 본다면 0.06%포인트, 그리고 0.05%포인트, 그러니까 살짝 예상치를 상회하는 약간 높은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
1: 네.
0: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는 생각보다 끈적끈적하지만 소비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이게 미국 연준 이제 잭슨홀 미팅이 곧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 물가가 안 내려오고 있네요. 2%대가 여전히 머네요. 우리 금리 올려야 될까? 이런 말이 나올까 봐또 시장은 긴장합니다. 돈이 싹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0: 예, 뭐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역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순환금 중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AI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들, 어떤 물가와 관련된, 왜냐하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키, 즉 끈적끈적한
1: 네.
0: 물가가 화끈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화끈하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1: 네.
0: 이런 용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아마 9월 FOMC 얼마 남진 않았지만
1: 네.
0: 그렇게 뭐 금리를 뭐 갑자기 올릴 만큼 뭐 PCE 물가가 높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측 가능, 관리 가능 이렇게 또 해석이 될것 같고 우리 금통위도 열리잖아요. 미국 물가 부담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어떤 것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0: 예, 우리 금통위는 미국 FOMC와 다르게 하나 더 보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하나를 더 봅니다.
1: 네.
0: 보통 이런 금통위라든지 FOMC에서는 뭐 물가와 고용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금통위에서는 뭐 부동산 그리고 환율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지금 첫 번째 변수는 결국은 미국 금리와 환율입니다.
1: 네.
0: 아무래도 미국 금리와 환율은 우리나라 금리와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다시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랑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통위에서는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 예.
0: 세 번째는 경기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도의 수출 경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1: 예.
0: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내수와 소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경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0: 오늘은 뭐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대충 의견을 들어보면 6대 4 내지 뭐 4대 6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정도로 금리 인상과 동결에 대한 의견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동결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1: 네, 방향성.
0: 가계부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돈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7천 넘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청취자분 계신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7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다시 AI에 대한 수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중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해봅시다 마칩니다 오늘도 잘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의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8월의 막바지에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5.2도, 광주 27.7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낮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밤까지 전남과 경남 에도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특히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 밀립니다.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창동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의정부 쪽으로도 창동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난 대규모 홍수로 숨진 사람이 160명으로 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은 인도인이 13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현장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직원 3명과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대응팀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큰 인명피해를 낸 네팔 홍수의 원인으로 티베트에서 일어난 지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오전 8시 37분 지진이 나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보고됐다며 지진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생애 보태구시 강의 흐름이 막혔다고 의회에 설명하면서 다만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같은 시각 라수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47km 떨어진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발생 깊이는 10km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돌발 홍수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합니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별개로 오늘 중으로 쉬실을 칸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고립된 한국인들의 구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의 지난 5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어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 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와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실종 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종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자국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을 방해하면서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세인 마흐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합의로 돌아온다면 도출된 합의틀 안에서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솔직히 양측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 하고 영국을 공격할 것이란 소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넘어서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1% 내린 53,463.88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02% 하락한 7,67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8% 내린 26,130.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해지면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 동결해야 할지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남 남해안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4도의 분포.

0: 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습도는 8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네팔에서 산사태와 돌발 홍수가 났습니다. 히말라야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9분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 마음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 무사히 돌아오시길 제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로 가봅시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여야 모두 속이 복잡한 아침으로 보여집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님 모시고 장동혁 대표 1년은 몇 점인지, 이준석 대표의 사퇴는 어디까지 갈 건지, 보수 언론은 지금 이 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 세 분 패널과 여야 안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괴 걸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보고 받으셔야죠. 뉴스명당의 뉴스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신현주입니다.
0: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좀
1: 간만에 뵈가지고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네. 지내셨죠?
0: 근데 첫 번째 뉴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1: 네, 일단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팔 대홍수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입니다.
0: 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한국인 9분과 연락이 좀 끊겼다고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8시 40분쯤에요. 중국 티베트와 맞닿아 있는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을 대규모 돌발 홍수가 덮쳤습니다. 27일 새벽 현지 이제 당국이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는 최소 160명에 달하고요. 실종자는 484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은 이제 391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홍수다 보니까 전력이랑 네. 통신까지 끊어진 곳이 많다고 해요. 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서 이제 수색대가 좀 수색을 하다 보면 피해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0: 한국인 9분은 어떤 이유로 현장에 계셨던 겁니까?
1: 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분들이신데요. 네.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로 당초 8명으로 알려졌다가 이제 현지에서 채용된 한 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 발전소 자체가 이제 지형을 보면 강을 끼고 건설이 되는 데다가 이번 홍수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좀 가까워요. 네. 그래서 좀 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이 한때 고립이 됐지만요. 이들은 지금 안전한 장소로 이제 가서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만 도로와 거리가 다리가 다 끊겨서 아직 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0: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어제 외교부는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당국과 긴밀히 이제 연락 중이라고 하고요. 네. 정부에선 합동 신속 대응팀을 꾸렸어요. 오늘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구조에 나서라고 지시하는 한편 네. 이 연락이 끊긴 분들이 이제 가족들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겐 사전에 좀 고지를 한다거나 이제 충실히 대응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네. 다만 사고 지역이 카트만두에서도 차량으로 반나절이나 걸리는 좀 외진 장소라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색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네. 헬기나 이런 것들도 띄우고 뭐 착륙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정확한 이런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네,
1: 당초에는 네. 이게 지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빙하 붕괴 때문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그래요? 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지질 조사국이 당초 원인으로 지목했던 거는 4.4 규모의 지진이 이제 알고 보니까 빙하 붕괴 사태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제 정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국은 인근 지진 관측소의 장주기 지진 데이터와 이제 위성 사진을 추가로 분석을 한 결과 엄청난 양의 얼음과 암석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발생한 지진 유사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지진이 빙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빙하가 붕괴돼서 토성류와 함께 이제 토성류가 발생을 하면서 땅이 흔들린 거죠.
0: 그 빙하가 무너지면서 지진 같은 진동이 만들어졌고 그 토성류가 하류를 덮쳐서 참사로 이어졌다. 네. 이런 말이네요.
1: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지진 유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국제통합산업발전국제센터 전문가들 역시 이번 네팔 홍수가 고산지대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폭우로 강물이 서서히 불어나는 일반적인 장마철 홍수와 다르게 무너진 돌과 흙이 이제 물과 섞여서 계곡을 따라 순식간에 밀려 내려온 대형 돌발 홍수였던 셈입니다.
0: 네.
1: 네, 지금은 피해 숫자가 계속 바뀌는 초기 단계라서요. 한국인 실종자들의 위치 확인과 구조자들의

0: 이제 구조대의 현장 접근 여부, 그리고 상류에 남아있는 빙하 상태들이 향후 피해 규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제발 무사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볼까요?
0: 네, 두 번째는요, 국민의힘의 동상 이몽입니다.
1: 어제 장동현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0: 네.
1: 했는데 어떤 평가예요?
0: 뭐, 얘기를 들어보면 좀 원론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뭐, 당원 중심주의, 그리고 참정권 수호, 민생, 이런 거를 꼽았는데, 이게 사실 계속 이야기해오던 거고, 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 뭐, 워딩을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좋습니다.
0: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다시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1년은 다음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텝이 조금 꼬인 것 같기는
1: 어떤
0: 해요.
1: 부분이요?
0: 이게 일단은, 원래 기자회견이 개혁안을 내놓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 보도가 많이
1: 그렇죠.
0: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 대표 측에선 좀 부담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개혁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 되고 이제는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원래는 그러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띄웠잖아요. 이걸 통과를 시키고 나면 향후에 이걸 토대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뭐 이런 걸 발표하는 좀 그림 그리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이제 본인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역 의원 반발로 막힌 상황에서 이게 물갈이를 연상시킬 만한 센 단어를 또 내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한 중간중간에 톤을 좀 수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오늘 최고위원회의 때 그러면 그거 올려요?
0: 오늘 최고위가 열리지는
1: 안
0: 않습니다.
1: 열려요?
0: 네, 오늘 오후부터 이제 1년에 한번 하는 의원 연찬회가 열리는데 이게 일단은 뭐 형식상으로는 밀렸다라는 건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의 이 추진은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좀 우세적입니다. 현역 의원 중에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반대를 이제 많이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 이게 왜 갑자기 지난주에는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특히 TK나 이런 쪽그 당협 사정이 복잡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 의원들이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만약에 추진을 하면 응모 자체를 하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좀 응수를 한 걸로 보여요.
1: 협박이네요, 그럼 어느
0: 협박이죠. 만약에
1: 정도의.
0: 이게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응모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그런 위기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1: 뭐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만은 아니다. 뭐
0: 아니었죠.
1: 그런 얘기도 있던데 좀 전해주세요.
0: 네, 물론 뭐장 대표나 다른 분들은 축하하는 반응이긴 했는데 조은희 의원이나 이성권 의원 같이 이제 반장동혁계로 불리는 이 대한가 미래 소속 의원들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제 한 기자회견 한지몇 시간 만에
1: 아,
0: 바로 그런
1: 그렇게 얘기했어요,
0: 반박을
1: 또?
0: 했고요. 네, 오늘 또 국민의힘은 고향에서 1박 2일로 연찬회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을 강조하는 뭐그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자유토론 시간이나 이럴 때 비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1: 왜 참석시켰냐?
0: 아,
1: 그런
0: 뭐,
1: 거예요?
0: 그런 거라기보다는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통합을 하려면 대표 사퇴가 우선이다. 뭐 아니면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통 그장 대표 사퇴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사퇴를 해야 통합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예, 또 웃긴 게 연찬회를 하면 보통 정책 강연을 많이
1: 많이
0: 하잖아요.
1: 하죠.
0: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는 그모 심리학과 교수를 불러서 이 갈등 해결을 주제로 예, 좀 한다고 해요. 좀 이게 좀 의미심장해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요 국민의힘 상황은요, 잠시 후에 조갑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상황 진단해 볼게요.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뉴스 뭡니까?
0: 네, 세 번째 소식은 정성호는 떠났지만 공소취소는 남았답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임식을 진행했는데 이재명
0: 네.
1: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언급했다고요?
0: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1: 그래요?
0: 남겼어요. 정확히 어떻게
1: 뭐예요?
0: 말했냐면요.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답변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가 공소취소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여지는 있다라는 취지로
1: 읽힐의
0: 네. 발언을 남긴 거죠.
1: 네. 네. 이번 발언이 좀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0: 네, 일단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 왜요?
0: 이게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권 수사 존치를 맞바꾸려 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이제 제기된 바 있죠. 이제 그

0: 그 당사자로 정성호 장관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1: 맞아요.
0: 예, 즉각 반발을 했지만, 이임식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지휘 의혹은 부인을 하면서 공소 취소 정당성에 대한 메시지는 이전보다 한발더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근데 이제 현재 검찰 미래위에서 19건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 8건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답을 정해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정성호 장관은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과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이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1: 공소 취소하려면 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0: 드러나야
1: 되잖아요.
0: 되죠.
1: 근데 그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0: 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뭐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는데,
1: 거기서도 못
0: 예, 이게
1: 밝혀냈잖아요.
0: 명백한 팩트라고 하기보다는 좀, 예, 그런 심증? 뭐, 그냥 좀 가까워 보인다라는.
1: 이게 향후 전국에 큰 뇌관이 될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형사소송법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취재 말씀도 좀 하신 것 같네요.
0: 네, 이제 후임 장관에게 뭐, 어떻게 뭐 당부의 말씀 같은 거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억울해하거나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그가 워낙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만큼 이게 실제로 그가 떠난 이후에 검찰이 움직이면 파장은 좀커 보일 것으로 보여요. 네.
1: 오늘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0: 아닙니다.
1: 막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아,
0: 아닙니다.
1: 감사합니다. 뒷 얘기도 잘 전해주셨고.
0: 네.
1: 다음에도 취재 열심히
0: 네,
1: 해주세요.
0: 다음에 또 여기저기 비하인드 많이 알아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 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조갑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한

0: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네,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야당 대표가 각각 중대한 발표를 좀 내놨는데요. 뭐 이에 대한 해석 조갑재닷컴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대표님 어제 장동영 대표 취임 네. 1주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2: 그 말이 머리에 싹 남던데 네. 당원 주권 이란 말이 남았습니다.
1: 네.
2: 당원 주권이란 말은 그게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네.
2: 당원 중심 정당은 괜찮지만
1: 그렇죠.
2: 당원 주권이라고 하면은 당원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간다는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어? 당원에게 주권을 주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1: 네.
2: 그게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네. 당이 국가를 지도하니까.
1: 네.
2: 그러니까 당원 되면은 뭐 군인도 지배하고 뭐 이렇게
1: 맞아요.
2: 하는 건데
1: 네.
2: 자꾸 이분이 보수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좌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보세요?
2: 그 당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좌익 정당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그 숙청 아닙니까?
1: 네.
2: 지금 징계를 숙청으로 이용하잖아요.
1: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2: 그리고 아니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가장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까?
1: 네.
2: 윤민우죠.
1: 네,
2: 그다음에 이호선 네. 당무감사위원장.
1: 맞습니다.
2: 두 사람이 또 교수예요.
1: 네.
2: 저는 대학교가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대놓고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하는 사람이고 법학 교수예요.
1: 네.
2: 아니 이런 사람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2: 이번에 징계 과정도 보면은 너무나 변칙적이고
1: 네.
2: 그건 어디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1: 그래도 대표님 어제 네. 뭐 민생 참정권 수호 지난 1년 무너진 당 다시 일으켰다 네. 보수 결집하는 시간이었다. 남은 1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겠다. 이거는 비판할 대목은 없잖아요.
2: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갔잖아요. 윤석열과 전련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계열 우대 공천한 거 아닙니까?
1: 네. 지방선거 때요.
2: 네. 그런데 네. 뭡니까? 대구에서
1: 네.
2: 저 주호영 육선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1: 네.
2: 지금 재판받고 있는
1: 추경호
2: 그렇죠. 그분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1: 네.
2: 후보로 했다든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당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1: 네.
2: 윤석열을 뭐 교주로 모신다고 그럴까요?
1: 네.
2: 그러니까 윤석열 장동혁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행태가 이게 두 가지죠. 윤석열이라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자예요.
1: 네.
2: 그다음에 불법 계엄을 한 걸 한 번도 제대로 비판을 안 했어요.
1: 네.
2: 그리고 이번에 6.3 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그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좀 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기수가 됐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전국 재선거는 2,700만 명이 투표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1: 그렇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2: 이건 거죠? 이건 쿠데타적 발상이에요.
1: 오, 네.
2: 그래놓고 말은 참정권 수호라고 해요. 2,700만 명의 참정권을 말살한 사람이
1: 네.
2: 말은 참정권 수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30도 틀린 게 아니고 180도 반대로 나가요.
1: 네. 대표님, 그 저는 어제 네.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제일 귀에 꽂힌 게 남은 임기 1년 막 이거를 대부분 막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또 장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장동혁 대표의 당권이 좀 강화되는 그러한 분위기와 느낌이 좀 있습니다.
2: 그 원인은 그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한 60, 70명의 이른바 중진 다섯 놈들 아니겠습니까?
1: 영남권.

0: 정신에.
1: 그렇죠. 그 사람하고 장동혁 두 사람이 지금 일종의 결탁 관계 아닙니까?
0: 네.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명천지에.
0: 네. 이런 구도가 그냥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그거는 이 중진 의원들이
0: 네.
1: 어거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저는
0: 네.
1: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0: 어떻게요?
1: 해방된 나라에서
0: 네.
1: 아직도 친일파가 득세를 하고 그 밑에서 눈치 보는 식민지 관료가 있다. 지금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 아닙니까?
0: 네.
1: 그 식민지 관료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시키는 일 잘해요. 그러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지.
0: 네.
1: 지금 어떻게 다섯 의원이 장동혁 같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0: 네.
1: 저는 이 당이 결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게
0: 아, 그렇게 보세요?
1: 음모론파와 맨정신파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0: 네.
1: 음모론은 부정선거.
0: 오늘 발언이 너무 세세요.
1: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 맨정신 아니잖아요.
0: 네.
1: 부정선거 음모론.
0: 네.
1: 그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슴에 주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을 시키면서
0: 네.
1: 아, 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0: 네.
1: 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람을 같은 정치인으로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0: 네.
1: 그리고 그걸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부실 관리, 투표 용지 부족을 가지고 선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람을
0: 네.
1: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은 논평가들이 뭐 그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0: 네.
1: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당이잖아요.
0: 네. 윤석열 대단히 정당. 분노하시는군요, 대표님께서.
1: 아니, 분노가 아니라 이 생활에 지장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 윤석열, 장동혁 두 사람입니다.
0: 네.
1: 이미 끝났던 2024년 4월 총선으로 끝났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0: 아, 네.
1: 무덤에서 다시 캐내가지고 퍼뜨린 사람이
0: 네.
1: 윤석열이고 그게 감염된 사람이 전 국민의 한때 30%였습니다.
0: 네.
1: 지금도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한 40%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50, 60% 될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냐 하면은 음모론 집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공격적입니다. 분열적이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임에 내가 가면은 거기 10명 중에 2명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하면 아침부터 이 스트레스가 생겨요.
0: 아.
1: 거기 가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0: 네. 이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
1: 이게, 아, 거기, 아니, 이 전국, 저 보수 성향의 번진 일종의 정신적 질환이에요.
0: 네.
1: 이건 진보 진영에는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네. 한국 보수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종하는 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0: 네.
1: 책임은 역사적인 게 될 겁니다.
0: 아, 나중에 정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오늘 국민의힘이 연찬회 하거든요. 보통 네. 정기국회 앞두고 네. 1박 2일로 연찬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은 정치 재개는 아니야 막 숨살이 치지만 이 연찬회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0: 네.
1: 가장 큰 실패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허황하게 당한 것 아닙니까?
0: 네.
1: 탄핵당할 짓을 해서 당한 게 아니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걸 선동을 허용하는 바람에
0: 네.
1: 그러니까 선동을 막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0: 네.
1: 실패한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뭘 배울 겁니까?
0: 뭐 통합, 단합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1: 아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부르려면 세 사람 불러야지.
0: 누굽니까?
1: 한동훈 전 대표.
0: 네.
1: 성공했잖아요.
0: 한동훈 사랑.
1: 아니, 찐 한동훈 사랑.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0: 그다음에 오세훈
1: 네.
0: 선거를 그다음에 유이동 같은 사람 성공했잖아요. 성공 사례가 있는데 왜 실패 사례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 자기들끼리는 그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당시 새누리당. 그런 역사적 그 과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걸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1: 그러니까요.
0: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 편하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자리에 안 나가야죠.
1: 안
0: 국민들을
1: 나가야죠.
0: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안 나가야 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등장해가지고 무슨 뭐 신뢰가 좀 있었습니까?
1: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어제 이준석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준석 하면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1: 어떤 부분에서요?
0: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1등 공신 아닙니까? 그죠? 대전략을 편
1: 아,
0: 거예요.
1: 그럼요.
0: 예. 세대 포위론이라는
1: 맞습니다.
0: 했다가 2022년 여름에 울도당도 않는 이유로
1: 쫓겨났죠?
0: 쫓겨났잖아요. 난 쫓겨난 그 순간에 내가 기록을 남겼어요.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그 기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 지지 기반을 와해시켜버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정치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이탈하고 젊은층 이탈하고 해가 지지율이요. 50% 찍었다가 20%로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4월 총선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몰락은 이준석 저 징계에서 시작됐어요.
1: 100% 동의해요, 저도.
0: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다가 신당 만들어가지고 개혁신당 만들어가지고 본인 또 아주 기적적으로 당선되고 그다음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에 좀 이렇게 꺼졌지만은 약 10%에 그걸 얻었잖아요. 그때까지 참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전략이 잘못된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에서요?
0: 저는 이준석 대표가 등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이요?
0: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무대 아닙니까? 큰 무대에서는 가수는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노래 안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노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불렀어야지.
1: 아, 그래도 이렇게 지역구 어렵게 당선됐는데 그 지역구 의원
0: 그것보다는
1: 사퇴하고
0: 선거가 더 중요했죠. 그렇게 해야 예컨대 추미애 후보하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전국적 화제가 안 됐을까요?
1: 그 점이 아쉽다는 말씀이군요.
0: 거기서부터 이게 이 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번 선거 기간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1: 그렇죠.
0: 역할을 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 점에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선거 후유증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 나이도 있고 그서 있는 노선이 아주 올바른 노선이기 때문에 저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1: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은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0: 그렇죠.
1: 당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뭐 대표를 하고 지도부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개혁신당을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할까?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좀
0: 뭐
1: 있습니다.
0: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저는 언론이 저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좀 따뜻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하람, 이주영, 이준석 세 사람이 기록 갖고 있는 거 아세요?
1: 어떤 기록이요?
0: 세 사람이 전과가 없습니다. 전과 없는 유일한 당입니다.
1: 그 어제 장동혁 대표가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동혁 체제 하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0: 국민의힘 이렇게 손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보수의 적이 무슨 아니, 지금 보수의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지금 보수가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보수층은 근제합니다. 45, 항상 45% 내외예요. 이번 선거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거의 몰락했습니다.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보수 언론, 그다음에 보수 지식인, 보수 단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그 팬클럽 역할을 하는 바람에,
0: 네.
1: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연동돼 가지고 지금 보수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지금 하는 행태는 보면요, 정당이 아니고 극우단체 돼버렸어요. 극우단체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장동혁 따라가다가 극우단체 됐잖아요.
0: 맞습니다.
1: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와 부정선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0: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뭐한 10명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1: 그런데
0: 것 같아요.
1: 대표가 대표성을 갖고
0: 그러네요.
1: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징계나
0: 네.
1: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0: 네.
1: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당은 좌우를 떠나서 있어 본 적이
0: 저도
1: 없어요.
0: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예.
0: 대표님. 예. 이런다고 손잡으면 안
1: 그런데
0: 된다.
1: 그거는 또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적이거든요. 그거와 극좌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 부정하고 사실 부정하고 뭐 이렇게 상식 부정하는 점에서 똑같고, 또 여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극우라고 할때이 대한민국의 장동혁, 윤석열,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이 극우는 세계에서도 별종이에요.
0: 별종이에요.
1: 거구는 공통점 두 개가 있어요.
0: 뭡니까?
1: 국익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권 우선이에요.
0: 국익과 주권.
1: 그런데 여기는 국익도 팽개치고 주권은 트럼프 주권, 당원 주권,
0: 그러니까요.
1: 아니 다 트럼프 추종자잖아요. 거의 다.
0: 그거밖에 없는 것
1: 그러니까 교주처럼 모시는
0: 같아요. 네.
1: 이런, 그리고 맹목적인
0: 네.
1: 인종주의적인 반중 선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수를 재건한다. 지금 보수의 정통성은 결국은 한동훈 노선이냐, 윤석열 노선이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0: 그러니까 대표님 결론은 뭐그 국민의힘과 손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손잡아선 안 된다.
1: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거구파와 음모론파와 맹정신파는 같은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0: 알겠습니다.
1: 갈라져야 됩니다.
0: 대표님, 그 이진숙 의원 5.18과 관련된 뭐 세미나 토론회를 했다가 어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거든요. 요 부분은 또 저희들 어떻게 봐야 돼요?
1: 아니, 이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누가요?
1: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는 면책특권도 있잖아요. 아니, 말을 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이건 정치의 끝 아닙니까?
0: 근데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5.18과 관련돼서 대단히 좀뭐 이상한 얘기, 기괴한 얘기, 또 폄하하는
1: 저는
0: 얘기.
1: 그렇게 생각 안
0: 아,
1: 한대요.
0: 네.
1: 저는 모르죠. 그5.18 성역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발표했던 이영훈 교수라든지 그 김용삼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정상적이고 팩트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석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니, 그것도 허용하지 못합니까? 이건 저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용어는 굉장히 험하게 됐어요. 그 상방이다, 그죠? 아주 살벌하게 되고 저질화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험하게 하면서 또 상대방의 말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징계 대상으로 삼고 이번에 뭐 제명까지 하자고 하는데, 이거
0: 그러면 징계나 제명은 부적절하고 잘못됐는데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0: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장을 열어준 것도 그렇게 잘못된
1: 아니,
0: 것은
1: 거기서
0: 아니다.
1: 주장한 게, 광주의, 어떤, 거기서 주장, 문제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주장한 게 사실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하면 문제가 돼요. 팩트가 아니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 어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속한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이. 더구나 국회의원이 그걸 조치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오버 액션은 안 했으면 좋겠고, 뭐한그 정도지. 저는
0: 알겠습니다.
1: 이건 저 제명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자가 나왔어요. 뭐
1: 그러니까.
0: 38, 39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하셨습니까?
1: 저는 6.3 선거가 마지막 황금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0: 안 좋게 보시네요.
1: 예상을 했어요.
0: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1: 아, 저는 너무나 많은데, 저는 부동산보다는 이저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사법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
1: 예, 그거하고
0: 관련된
1: 너무 1년 동안 아주 그 좋은 방법도 아니고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를 통한 어떤 실언 같은 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뭐 여러 개 사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뭐예요?
1: 그거는 우선 검찰 보안 수사권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국민들이
1: 그거는
0: 많이 불안하고 걱정해요.
1: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 그 사법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조세, 환경, 식품, 산림 이런 것을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데 검사의 지도를 받았어요. 거기에도 검사 지도를 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다 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여기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그전에는 일일이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책임하여 해야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그럼 수사를 안 하든지 해가지고 엉터리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활에, 이거 빨리 요두 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0: 안 그러면
1: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벌려놓은 AI 선도국,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AI 선도국 건설,
0: 그 부분은 대표님도 평가를
1: 거대한
0: 하고 계시잖아요.
1: 비전입니다. 예. 저는 이건 주제를 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북핵 위기,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과 처방까지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5.18 관련 발언과 이진숙 의원과 관련된 발언은 조갑제 대표님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칠게요.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상 조갑제 대표님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방금 조갑재 대표님과 인터뷰 중에 인용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 20일부터 24일 전국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사항이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 찐철파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누르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0: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하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낮까지는 약한 비가 지나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또한 충청과 남부 내륙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5.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 34도, 대구도 34도 예상이 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암사대교 부근부터 성수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는데요. 성수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구리 암사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4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환강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오늘 폼 미쳤다.
5: 미쳤다.
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7: 미쳤다. 우와. 우와.
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찐, 찐, 찐.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측근 분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의 영혼의 단짝이시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준일 평론가님 좀 입장을 하나 밝히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3: 예,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다른 방송 유튜브에서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한 거를 YTN 라디오에서 하는 것도 제가 좀 청취자분들께 죄송한데 예, 개인의 좀 문제인데 제가 이제 뭐 인혁당 그 사법살인 피해자인 인혁당 분들 그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한테 좀 명예를 실추시키고 좀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부적절한 비유로 했습니다. 인혁당 사형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SNS에 좀 사과문을 네. 올렸고 그 피해자 중 그 유가족 중에 한 분하고 좀 전화 통화도 하고 좀 사과로 개인적으로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제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0: 저희 뉴스 명당도 고인과 유가족들의 상처 앞.

0: 연대를 하고요.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찬호 위원님,
1: 네.
0: 어제 장동현 대표
1: 네.
0: 취임 1주년
1: 네.
0: 기자회견했어요.
1: 예.
0: 언제 그만두나 막 계속 그런 얘기만 지난
1: 네.
0: 1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1: 네.
0: 1년 채우고
1: 네.
0: 남은 1년 임기 채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1: 예.
0: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연임 의지까지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0: 예. 그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1: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0: 그런 기자회견을
1: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당대표가 1주년 되면서 어떤 얘기 할 건가 다들 관심을 갖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뭐 저 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임기는 1년 더 내가 연임도 한번 꿈꿔 보겠다라든가.
0: 네.
1: 그리고 지금 뭐 당원 중심주의로 가가지고 뭐 하여간 우리 리더십을 제대로 견고하게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뭐 앞에 그냥 뭐 자기 리더십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연임까지는 안 나간 거 뭐 그래서 기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실망도 없는. 뭐 그렇게 저는
0: 좋아요. 그러면
1: 그 정도로 봅니다.
0: 장동현 체제 1년 네. 몇 점 주시겠습니까?
1: 3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인가요? 네.
0: 30점이면은 네. 뭐야?
1: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그냥 기본값으로 10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0: 뭐요?
1: 24시간 정말 초유의 어쨌든 필리버스터.
0: 아, 대단했어요. 네.
1: 네. 그다음에 단식했잖아요. 8일간 단식.
0: 단식. 네.
1: 뭐 저는 그 이제 그게 그 두 개의 어떤 본인의 그 액션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동기도 있었어요. 그때. 그때 특히 이제 위기 돌파용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이 워낙 그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여 투쟁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는 본인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 점수를 드리겠는데
0: 네.
1: 아쉬 나머지 그러면 정말 마이너스 70, 100점 만점에 이제 마이너스 70이잖아요.
0: 네.
1: 뭐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는 가장 큰 거는 대표, 당대표는 딴 거 없어요. 대표 기간 중에 선거예요. 선거에서 참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 저 민주당에서 뭐 이거 우리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걸 근거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장대표들은 그러지만 잘 내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장동혁 프리로 해서 치른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그 사실 선거에서 졌으면은 그때 물러나는 게 오히려 저는 정치인 장동혁의 미래에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언어의 마술사 서윤주 소장님 장동혁 체제 1년 뭐라고 네. 한마디로 규정하시겠습니까?
2: 잘 버티는
0: 맷집이 세
1: 민주당을 위해서
2: 말하자면은 희대의 그 맷집너
0: 네.
2: 근데요 저는 그 점수를 그래도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0: 30점이 후한 거예요.
2: 후한 거죠.
0: 왜요? 지금 지지율도 막 올라가가지고 민주당하고 오차범인데 지금
2: 어제 1주년의 그 내용은요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아니
2: 그냥
0: 왜
2: 장동혁 대표,
0: 민생,
2: 예, 아, 민생 그런 얘기 뻔한 얘기고요. 그 ChatGPT 물어보면 금방 써져요. 그런데 사실 중요했던 어제 1주년 의미는 나 1년 버텼어에 대한 축하 자리. 나 버텼어, 나 그만둘 줄 알았지.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모든 뭐 행동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 연임입니다.
0: 머릿속에는
2: 아니 그냥 모든 그 행동과 패턴들은 나는 이제 연임의 발판을 공고히 해서 연임할 거야.
0: 내 공천권 갖고 내가
2: 그렇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네.
2: 어제 연임. 저는 그 두 번째 봤던 대목들이 뭐냐면 보수 정체성 그 통합위원회인가 정립위원회 그걸 만든다고
0: 보수의 맏형이 되겠다.
2: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인데 보수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0: 그러네.
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보수 정체성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보수 정체성을 가장 솔직한 사람 장동혁 대표거든요. 뭐 자유민주주의 시켰습니까? 그리고 헌법 8조에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운영 방식 다 틀리잖아요. 정당은 자율성을 보장을 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퇴진 서명 2만 7천 명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죠.
0: 네.
2: 현역 의원 4명 당원권 정지까지 해서 징계 정치하죠.
0: 네.
2: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도 안 져요. 이게 이제 정당의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장동현 대표가 하는 것은 정당이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0: 근데 왜 저렇게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오차범위 내로 붙었어요?
2: 그러니까 네. 이상한 거죠. 사실상 보면은 이게 양 당의 문제점인데 극단화된 지지층의 그 교묘한 한 지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성분 자체가 굉장히 극단화가 돼서 장동현 대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묻지만 지지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합리적인 판단들이 당원 지지층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지금 현재 조원특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까지도 줄세우기를 통해서 물갈이하겠다.
0: 알겠습니다.
2: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은 취임 1주년 총평해 주십시오.
3: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0: 오래 버티는 사람이.
3: 예,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뭐 반대 진영에서는 윤어게인 노선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 수 있냐 하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당원들의 선출로 뽑혀진
0: 네.
3: 당대표를 취임하자마자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1주년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됐으면은 11월 사퇴설, 12월 3일 맞아요. 비상계엄 사퇴설, 그 다음에 2월 네. 윤석열 1심 사퇴설, 4월 사퇴설, 6월 지방선거 후 사퇴설 이 모든 사퇴설을 다 뚫고 내가 1년을 버텼어. 네. 어제 그 기자회견문 보면은요. 1년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0: 맞아요.
3: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남은 1년, 한 10번 나옵니다. 1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내가 이 1년은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버텼어.
0: 네.
3: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0: 네.
3: 장동혁 황교안 평행이론이라는 썼거든요.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다. 뭐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아스팔트 보수나 이쪽하고 손을 잡고 당을 운영을 하고 또 약간 좀 신인 그러니까 정치 신인 아니면은 약간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당이 어려워 탄핵당한 정당에서 좀 이 당권을 잡고
0: 네.
3: 갔지만은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물러났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황교안은 물러나고 장동혁은 물러나지 않았다.
0: 버텼어요. 진짜 예. 대단해요.
3: 그거. 그래서 어제 연임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전략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냥 모든 행간이 아 연임이구나.
0: 네.
3: 연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구나. 총선 대선 얘기를 해요.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 대권. 그래서
0: 그러니까요.
3: 그때 국힘 중심의 여대야소를 만들겠다. 다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0: 네.
3: 사실은 조금 이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내부의 권력 투쟁이 좀 만만치 않겠다
0: 네.
3: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강찬호 의원님
1: 네.
0: 저렇게 좀 잘 버티는 당대표 지지율도 네. 끌어올린 당대표 예. 그럼 좀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1: 예.
0: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가장 큰 정책인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장동현
1: 그렇죠?
0: 대표에게는.
1: 네. 네.
0: 근데 현역 의원이 11명 참석을 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것도 좀 당직자 중심으로.
1: 그렇죠.
0: 근데 보통 1년 정도고 뭐 저러면은 좀 쓱 가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만큼 당내 리더십은 좀 취약하다라는 반증 아닐까.
1: 그렇죠. 지금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두 분 잘 말씀하셨지만
0: 네.
1: 한 20% 정도로 추산되는 아주 강성 당원이나 지지층 이제 이런 분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그 민주당에서도 드러났지만
0: 네.
1: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율이 한 50% 정도 나왔던가요?
0: 그렇죠. 아니,
1: 그렇죠.
0: 대략.
1: 자, 저 여당 전당대회도 저럴진데
0: 아~
1: 지금 만약에 야당 전당대회 하면은 투표율이 뭐 40% 나올까?
0: 아니요. 35.
1: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네. 그렇게 적은 투표율에 누가 많이 나오겠어요?
0: 강성당원들만
1: 고관여층 강성당원들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거기에 그렇게. 20% 나오면은
1: 그거가 거의 뭐 한 3배의 힘을 발휘하지 그렇다면. 그렇죠?
0: 그러네요.
1: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50 내지 40, 50, 한 60까지도 이제 본다 이런 거죠.
0: 네.
1: 이게 전당대회나
0: 네.
1: 당내 투표의 함정이에요 이게.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강성 하여간 당원이나 지지층이 그 중도적인 당원들이 더 수가 많음에도 그렇게 당을 휘두르고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바로 그겁니다. 강성 당원층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지역권에 중도적인 성향의 당원이나 심지어는 뭐 중도적인 유권자까지 포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의원들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못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강성 당원 지지층에만 이제 저 올라와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0: 네.
1: 그 대표를 또 지지하고 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제가 내일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1: 네.
0: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물어볼게요. 강성 당원이면 이렇게 기반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정당으로서 이렇게 본연의 책임을 다하려면 한 가지 문구를 기억해야 돼요.
0: 뭐예요?
2: 김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려고 그리고 그 용인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당 자체가 네. 요란한 소수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제 끌려다닌다기보다는

0: 저는 일부 정치인들이 그를 이용해서
1: 그렇죠.
0: 그를 정치적 이득으로 키워요.
2: 네.
0: 그래서 당내 소수의 어떤 특정의 강력한 이거를 뭐 팬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런 요란한 소수들을 가두리에 담아놓고 자기가 지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당내에서 강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외연 확장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이 현역 의원들까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당협에 대해서
3: 직선제.
0: 처음부터 직선제로 간다는 것은 본인이 양성하고 육성한 당원들이 충분히 있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의 이 지도체제가 계속 공고히 되고 보수의 재건이라는 부분들에 멀리 가버린다면 국민의힘은 이제는 민심하고 점점 멀어질
1: 답이
0: 수밖에
1: 없어요?
0: 없다. 월공의 늪에서 전한 2년 가면 아무리 그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운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 제지권은 전 그냥 꿈에서나
3: 저는 민주당이 걱정해야
0: 나오는.
3: 될 부분 같기도
0: 아,
3: 한데.
0: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니까.
3: 네.
0: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3: 알았어요.
0: 얘기를 할 거고.
3: 김준일 평론가님.
4: 그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제가
3: 네.
4: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3: 연임 가능성
4: 드리면은
3: 있다고 보세요?
4: 저는 있다고 몰라요.
3: 아이고.
4: 근데 그러니까 그걸
1: 연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연임을 지금 추진하고 연임에 이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3: 얘기 좀
1: 동의하는데. 네,
3: 들어보자고요.
4: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100%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 선거의 이 주기가 2017년 문재인 정부랑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임기가
2: 그러네요.
4: 3년으로 윤석열 정부가
2: 맞아요.
4: 단축이 되면서 그때도 2017년 대선, 탄핵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총선이었잖아요. 이번에도 2025년 탄핵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2년 뒤에 총선이요. 정확히 똑같아요.
2: 네.
4: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때 뭐 조국 사태 벌어지고 막 팬데믹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때 자유한국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습니다.
2: 바꿨죠.
4: 그래서 통합만 하면은 우리가 보수가 분열해서 문제였고 통합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2: 맞아요.
4: 했거든요.
2: 그랬어요.
4: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막 들어왔던 게또뭐 여러 젊은 청년들 막 김재섭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 천하람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참패했어요.
2: 네.
4: 그 역대급 103석으로 역대급 가장 보수정당 역사상
2: 맞아요.
4: 가장 참패를
2: 그렇죠.
4: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념정당화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한 거군요. 거기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발목잡기 이런
2: 그것도
4: 것도 약간
2: 있었죠.
4: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랬는데 이게 반드시 그때는 민주당 심판론이 매우 강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졌다라는 거를 그때 보수가 성찰을 해야 된다, 지금.
2: 네.
4: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보수 연대 가치만 맞으면 내가 손다 잡고 지금 통합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장동혁 대표의
2: 맞아요.
4: 1주년이었잖아요.
2: 네.
4: 거의 비슷하게 물론 결과가 똑같을지 뭐 연임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2: 네.
4: 방향으로 가면은 보수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1: 네.
2: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합니다.
1: 예.
2: 보통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로
1: 그렇죠.
2: 의원들 뭐
1: 네.
2: 세미나하고 하는 건데
1: 네.
2: 여기에
1: 네.
2: 등장인물이 아주 스페셜한 분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박근혜 전
1: 네.
2: 대통령
1: 그렇습니다. 네.
2: 등장합니다.
1: 네.
2: 어떻게
1: 네. 네.
2: 보십니까?
1: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게 발표를요.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발표를 당 대표실이 아니고 원내대표실이 지금 기자들한테 공지했어요. 보통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은 그 해당 그 소속 정당의 어른이거든요. 최고
2: 가장
1: 원로죠.
2: 큰
1: 자, 그러면 최고 원로를 모신다고 할 때는 당연히 현직 당 대표가 그걸 모시고 발표도 하는 게 맞죠. 상식인데 그럼 원내대표가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다 아시겠 이미 다 보도됐습니다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박 대통령 찾아뵙고 지방선거 때 도움 주신 거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항상 그 옆에서 수행을 하는 그 유영하
2: 네.
1: 의원 그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2: 네.
1: 그날 이 감사 인사야 뭐 이제 의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데 연찬회까지 어떻게 참석하는 논의가 있느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사 인사 드리겠다는 것도 이제 그 본인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문의를 해서 성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전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서 이제 유영하 의원이 같이 이제 저희 원내대표 모시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그뭐 대문 열고 들어가서 계단 참이라든가 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 약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꺼냈대요. 오늘 감사 인사 이제 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내친 김에 연찬회도 지금 모시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유영원이 좀 놀랐다는 거예요. 오, 이거는 보니까 단순히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2: 그러네요.
1: 지금 나름 지금 대통령을 좀 모시려는 생각이 있는 거구나.
2: 네.
1: 해서 그 유영원 의원이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환담하시다가 한번 직접 얘기해 보시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네.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게 지금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2: 네.
1: 결국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떤 지금 목표에 뭔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합하는 뭔가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나오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2: 그 목표가 뭐예요? 정점식.
1: 결국은 지금 싸우지 말고 네. 당의 통합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잘 싸워가지고 지금 결국 보수가 지금 정권 탈환해야 된다. 지금
2: 네.
1: 나라가 어렵다.
2: 네.
1: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2: 자, 그럼 작은 여기서 틀에서는요?
1: 예?
2: 작은 틀에서.
1: 그 작은 틀에서는 지금 당장 당원 직선제 당원 당협위원장 직선제니 그런 거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2: 아,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 뭐 그 다른 의미가 뭐 우리 그거는 오히려
2: 네.
1: 오히려 저 우리 그 영남 정치권에 정통하신
2: 네.
1: 장성철 대표께서 아, 이 한번 까보시죠 지금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2: 서 수장님.
0: 네. 네. 네.
2: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어떻게 보세요?
0: 아, 저는 조금 그 단순하게 바지 사장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바지 사장이 누구예요?
0: 얼굴 마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박근혜 네, 전 대통령.
0: 그러니까 사실
2: 마담?
0: 지금 현재 윤석열이라는 늪에서 정년식 원내대표는 벗어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윤석열과 부정선거를 꼭 부여잡고 본연의 정책 자산으로 삼고 있어요. 정년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다음 총선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2: 그걸 자기가 왜 걱정해요? 그 저기 총선 때까지 원내대표라는 건 아닌데
0: 비대위원장 해야 되니까 비대위원장 돼야 되고 본인도 당선돼야 되고 향후에 정경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뭐
0: 정치인은 하십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 대표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다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연찬회까지 모셔온다는 것은 연찬회의 전임 대통령 모셔오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례적이죠. 근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에요. 그거 모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과거 회귀형인데 딱 쳐다보면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정통성을 상징하기에 가장 좋거든요. 대구를 근간으로 70년대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이 보수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큰 맥락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윤석열도 따져보면 밖에 있던 사람 데려와서 꼬아서 만들었는데 아주 대형사고로 치고 나가버렸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게 보수의 정통파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정치적으로는.
2: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의 회기 그리고 다시 보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정정식 대표는 갖고 있어서
2: 네.
0: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기에 연찬에 모셔온 것들은 그런 뭐 고육지책 같은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없어 보이거든. 탄핵당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내란 속에 윤석열보다 낫다고 해서 거기 앉혀놓는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2: 김준일 평론가님
4: 네.
2: 평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른데 야당일 때를 좀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이재명 당대표가 워크샵 민주당 워크샵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셔서 여기에서 연설을 듣는다.
2: 네.
4: 저는 조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굳이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이제 국민 전체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부적절하고 과거 회기적이 그런데 그 내부자들의 이제 시선으로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거를 보면서 뭐 속된 말로 박근혜는 선녀였네.
2: 네.
4: 저 정도 가지고 탄핵당하는 건 좀 억울하네. 이런 정서가 보수 진영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2: 그런 명예회복한다라고 유영하 의원도 그랬죠.
4: 그러니까 쟤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정서들이 있고 또 박근혜 연민론. 사실은 대통령이 될 때도 부모가 흉탄에 쓰러지고 이런 연민론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는데 다시 그게 약간 이번 보면은 보수들한테 깔려 있다. 그러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이 큰 거고 큰 것이고 박근혜 대 그러니까 지금 2030 젊은 보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올공 올림픽 공원 집회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으로 묶였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올드 보수 약간 영남 중심의 이런 쪽은 이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2: 네.
4: 그런 당원 대 당원의 어떤 싸움을 좀 준비하는 실탄을 준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1: 사실 예. 그 지금 분석이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자신의 잠재적 우군이었던 영남 중진들 보고 네. 불출마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게 굉장히
2: 엄청 뿔따고나더라고요.
1: 뿔따고나게 만들었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그 직전에 바로 지금 정경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연찬회까지 모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친장파 소장파 젊은 정치인들이 지금 방송 이런 데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마구 때리고 있어요. 어따 대고 지금 저 원내대표가 의원 네. 고작 100명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지금 수십만 당원표를 바탕으로 당선된 대표를 흔드냐. 앞으로 원내대표를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된다. 옛날
2: 임명이네 임명. 네,
1: 제왕적 총재 시절에 네. 원내 총무 역할로 네. 격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업은 정점식의 쿠데타냐.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그 저 장동혁 대표 측은 보고 있는 것이죠.
2: 그러면 정점식 네. 원내대표가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 아니 저는 근데 어떤 정치인이 욕심이 없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상수로 두고 근데 지금은요 당내 정치로 봐야죠. 네. 당내 정치로 본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다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지만 강성 지지층을 업고서 좀 민심이나 중도하고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제동을 걸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 거취까지도 좀 이제는 좀 정리하게 하는 게 정점식 때 원내대표 원래 노선인 거는 여러 언행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네.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2: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김기현, 오세훈, 한동훈 이 세 분이 좀 나란히 좀 앉아 있는 것이 좀 화제가 됐어요. 이거 갖고 안철수 의원은 대단히 좀 비판을 하고 이 모습이 기괴해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옛날에 당대표던 김기현, 뭐 한동훈, 야 그리고 미래 오세훈 같이 보이는 거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4: 선자리가 달라지면 뭐 네. 선자리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네. 당원 중심 정당이 문제가 있다.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2: 공공이죠.
4: 그런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갑자기 당원 100% 룰로 당선이 됐고
2: 그러니까요.
4: 그때 경쟁자는 안철수 의원이었고
2: 맞아요.
4: 그때 피해자 뭐 어쨌든 경쟁자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로 예, 역동적이구나 이 정당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단 장동혁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장동혁 노선을 택한 거는 맞고 그리고 본인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들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우세훈 뭐 이렇게 미래 포럼인가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가 좌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세졌어요. 당원들
2: 그러니까요.
4: 극중주의에서 점점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에서 살아남을 길은 강성 당원들 좀 열성적인 당원들을 내 지지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 성공할까요?
4: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모든 이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이 보수는 에고가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2: 난가.
4: 뭐 한동훈도 내 중심, 뭐 오세훈도 내 중심, 뭐 네. 바깥에 있지만 이준석도 내 중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으로 약간씩 다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자기의 에고를 좀 내려놓고 장동혁 대표의 힘은 점점 세지고
2: 네.
4: 그러면은 연합, 연대 이게 더 용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 중심이 아니라 일단은 장동혁을 좀 이 노선 투쟁도 하고 이러면은 연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2: 서 소장님, 네.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또 오세훈, 김기현 이분들의 연대 가능성
0: 사실상 이게
2: 가능할까?
0: 우연은 없어요.
2: 우연?
0: 예, 우연한 자리는 없을 것이고 우연한 만남은 없을 것이에요. 정치가 특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의 등장이라든지 한동훈 등장인물들이 한 덩어리 속에서 한 축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다른 축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2: 네.
0: 그럼 뭔가 계획이 있고 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꿍꿍이는 아니더라도 반장당역 세력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자.
2: 네.
0: 근데 저는 본인들의 포스트로 누구를 세울까 지금 고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누굴 촉으로 세울까? 뭐 김기현이 될 건지 오세훈이 될 건지 한동훈이 될 건지 유승민이 될 건지 그거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정치적인 세법들도 각자 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점이 필요한 시간 같아요.
2: 어울려요, 근데?
0: 뭐.

0: 보고 간신이니 뭐니 엄청나게 하고 유시민도 바빠다치고 두 사람이 진짜 같은 하늘을 이구질 수 없을 만큼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지금 정확한 거예요. 상황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 누가 조성했냐? 장동욱 대표요. 장동욱 대표가 영남 중진들 다저 당연 물갈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그걸 고리를 해가지고 당원 중심주의에서 국민 중심주의로 바꿔야 된다고 바로 받아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냥 반장동욱이 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온 오세훈, 저 한동훈하고 똑같은 방향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장동욱 연합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건데.
1: 내가 상황을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설명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0: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1: 마무리를 저쪽에서 해서
2: 잘해줬잖아요.
1: 잘해줬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참 먹고 있는데 황송한 느낌이야.
2: 왜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0: 지금
2: 그래요.
0: 1 더하기 1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
2: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 드시도록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같이

0: 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0: 서 소장님. 네. 저 광고 들었으니까 출연료 입금 될 거예요.
1: 그래요?
0: 아이스크림 사실 때 제 것도
1: 다 돌리겠습니다. 10개 돌리겠습니다. 네.
0: 강찬호 의원님, 네. 이 김기현, 오세훈, 한동훈 셋이 앉아 있는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2: 아, 주목됐죠. 이거
0: 주목됐어요?
2: 왜 주목됐냐면
0: 어색하지 않았어요?
2: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예요. 네. 미국의 대전략 이제 외교 맞아요. 안보 이제 관련 세미나인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세훈, 오. 좌동훈이에요.
0: 김기현 대표, 전 대표
2: 중간에 안고 대표 주최자니까 네, 주최자니까 두 안고 오른쪽에 오세훈, 그다음에 왼쪽에 한 사람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미나 발표하는 학자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학자분이니까 예우를 해서 그 주최자 옆에 앉히는 거는 원래 네. 디폴트니까 네. 그거를 뛴다면 그 바로 옆에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 좌우로 오세훈 한동훈이 앉은 거고 결국 이 셋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장동혁 연합처럼 돼버린 거죠. 그날 그리고 세 사람이 발표 그날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오세훈은 징계는 최하위의 정치다. 하위의 정치다. 그랬고 윤리위 정치는.
0: 맞아요.
2: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은 당원 국민중심주의 얘기했고 한동훈은 뭐 당이 사당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셋이 지금 다 똑같이 장동훈을 겨누는 그런 무대가 마련된 건데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의원이 배려를 했더라고요. 뒤늦게
0: 어떤? 보니까.
2: 왜냐하면 한동훈은 오세훈이야 뭐 서울시장이니까 또 당의 중요한 그 인물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일단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2: 그래서 사실은 저 그날 그 세미나에 이만희 의원 등 당 중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뒤로 앉게 하고 자기 당 소속도 아니고 초선인 한동훈을 바로 옆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배려한 거죠. 이게.
0: 그러네.
2: 네, 굉장히 배려한 아니, 거죠.
0: 그래도 뭐 전직 당대표였으니까.
2: 아, 잠깐. 그 정도... 지금 당 사람 아니잖아요. 전직이지만 당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장동혁 스탠다드로 보면 해당 행위일 수도 있는 거지.
0: 또 해당 징계 들어갑니까?
2: 아, 가능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그 징계의 기준이 징계. 정말 들쭉날쭉한데 한 가지는 네. 분명하잖아.
0: 뭡니까?
2: 장동혁에게 모욕감을 주면 네. 다 지금 징계받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래도 뭐 네. 장동혁 대표랑 네. 한동훈 전 대표랑 네. 이렇게 어떤 모임 가서 또 악수 스치듯이 악수하는 모습도
2: 그럼요. 근데 더 악수 이상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또 그때 왜 그 장동혁 대표가 좀 악상 안 좋은 상 가족상을 당했을 때 한동훈 대표 의원 찾아가서 네. 그때는 한 10여 분 이상 같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이 뭐 국회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는 또 웃으면 악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 노말이 됐다. 뉴노말이 됐다.
0: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이준석 대표 어제 사퇴했어요. 뭐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저 사퇴의 의미 우리 뭘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3: 뭐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고 네. 또 이제 뭐 저도 개혁신당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당의 쇄신 뭐 이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2: 단독 보도
3: 천하람 원내대표와 네. 대판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제가 듣기로는 대판은 아니고 소판 싸웠다 정도 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견이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의원은 경기 남부를 일종의 이제 소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를 우리의 근거지로 삼아야 된다. 옛날에 뭐 이때면은 다 지역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 소선거구제 이런에서는 지역을 어느 정도 먹지 못하면은 당의 존립이 힘들다. 그래서 경기 남부 그래서 뭐 용인 동탄 여기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네.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부유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반도체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성향도 꽤 많고 이념적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그게 이제 동탄에서 이긴 그 근거였잖아요. 전국에서 연령이 제일 유권자 나는 34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용인으로 와 뭐 화성으로 와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나 이주영 의원은 나 송파 갈 건데
0: 그러니까
3: 나 하천하람 의원은 나 순천 갈 건데 뭐 그래서 야 이거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전제로 왜냐면은 거기에 왜 가냐 지금 그럼 이걸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의 이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어려워요. 어려운 걸 맞고 원래 제3정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3정당 4정당을 응원하는 편이에요. 양당보다는 좀 여러 정당이 들어와서 하는 게 극한 대립도 피하고 그래서 비판도 하고 뭐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응원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방향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0: 어렵게 봐요.
3: 아니, 왜냐하면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로 뭐가 개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지지율은 뭐 2, 3% 정도 나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한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요. 양당의 싸움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기가 어렵다라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합당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
0: 그렇게 봐요? 예, 독자 생존은 어렵다?
3: 독자 생존은 물론 뭐 거기 내부에서는 우리는 독자 생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 구성원 내부에서는 좀 합당 보수 대통합 쪽으로 근데 장동혁 체제에서는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 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각자 에고를 좀 내려놓고 이 구성원들이 각자 연대를 해가지고 반장 연대가 좀 성사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0: 서 소장님, 네. 어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의 우호적인 분들은 네. 이런 시련을 겪고 나면 더 클 거야라는 분들이 있고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끝났어 이준석 개혁신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맥을 짚어줬어요.
4: 시련을 겪고 나서 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뭔가 건전하게 중간에서 캐스팅 보드를 소수 정당이 조금 잡을 수 있는 그 다당제의 구조를 저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개혁신당이나 조국개혁신당의 한계는 비례정당이라는 겁니다.
0: 그러네.
4: 개혁신당에 물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역구 화상을 하나 갖고 있지만 전체를 봐서는 지역구를 근간으로 두지 않으면 정당이
0: 맞아요.
4: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0: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
4: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맞아. 그런 한계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느끼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약간의 이견이라고 하지만 이견을 떠나서 성호남이고 이제는 이 개혁신당이 이준석이 예전에 나를 따르라 하면 따랐던 정당이 아니구나. 각자 도생. 왜냐하면 총선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돌리는구나. 내가 이끄는 대로 오지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오지 않겠네. 이래봤자 여기서 싸움밖에 더 하겠어. 이제 FA 시장으로 나 나가야겠어. 아이고.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사실 한동훈 의원도 지금 무소속이죠. 거기도 이제 본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도 개혁신당을 갖고 있지만 FA시장 나오면 본 보수 진영의 또 하나의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FA시장에서 본 보수 진영의 선수로서 존재하고 저는 개혁신당의 문제는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주영, 뭐 천하람, 당신들이 그 지역을 고집한다면 자강이든 혁신이든 나는 이제 손 뗄게라는 그런 서운함의 토로에서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지
0: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도 보세요?
4: 저는 거의 다른 길을 가기 위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혁신당이 미안한 타당이라서 한계점 이르렀다. 저기 정의한 게 컸어요. 다시 못 살아날 정도로 치명적인 정당의 기능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개혁신당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
0: 저는 서 소장님 저 말씀이 서 소장님의 개인적인 분석과 추측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정보로서는 네. 서 소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단히 상처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2: 그 정의한 문제로?
0: 아니. 그 최근에 있었던 당내 네. 노선과
2: 그러니까 뭐 경기 남부 문제 뭐 예.
0: 관련해서 이 차이 그렇죠. 노선 차이 의견 네, 대립 네.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2: 그렇겠죠. 아. 그리고 어떻게 대표 말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저는 구조적으로 조금 보자면
0: 구조적으로
2: 사실은 저는 보니까 이 지금 저 개혁신당의 몰락은 저 이재명 현 정부하고 선관위가 제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하면은 2030 청년들 특히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옛날에 강했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니까 그 2030 남성들을 주로 업고 나와서 따로 살림 차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30 지금 최근 전국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지금 전국의 뇌관이 된 바로 계층이 2030 청년들이에요. 2030 청년들이 저 뭐냐 주식 부동산 직격탄 맞았고 뭐 펫버스 같은 이런 논란에서도 이제 중심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열일 하고 있는 이런 올공 사태 그저 뭐냐 참정권 훼손 사태 여기에도 지금 2030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네. 또 장동혁 대표가 그 2030 청년들 중에서 강성 청년들. 를 업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뺏긴 거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왜 그럼 뺏겼느냐. 이게 이제 양당제 사실 양당제에 가까운 지금 다당제 우리 구조의 폐해인데 네. 이재명 정부가 결국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이런 거에서 이제 폭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반발을 하는 청년들은 그거에 맞설 수 있는 나름 힘 있는 야당한테 존재가 큰 야당한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 이 저런 그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지지층이 뭐 지금 우리 이준석 좋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준석 갖고 안 되고 그냥 큰 국민의힘 없고 그냥 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좀 반발해 보자 하는 청년들의 이런 민심을 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0: 답이 그러니까 없어요.
2: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민해야죠. 본인이 진짜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왜 2030 남성들 특히 이분들이 지지가 떠나갔느냐. 그게 내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또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을 갖고서 더 확대할 수 있느냐. 고민해야죠.
0: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이준석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4: 맞아요.
0: 뭐. 그래도 저는 한번 만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서 소장님 네.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네. 김민석 대표 취임하고 열흘 됐지만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빠졌고 지금 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막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들었어요. 네. 왜 컨벤션 효과 왜 없어요? 이거 김민석 대표가 지난 열흘 동안 네. 당대표로서 역할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4: 시민을 평가하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고요.
0: 야박해요?
4: 야박하죠.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진영 내에서 지난 전당대회가 너무 치열했고 그게 봉합되기에는 사실 컨벤션 효과보다는 봉합 효과를 저는 누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봉합을 하려면
0: 봉합 제대로 되고 있어요?
4: 아니 그러니까 근데? 수술을 할 때도요. 재진 부위를 꿰매고 네. 꿰맨 데 있어서 약도 바르고 거기다 드레싱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런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한 100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봉합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집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주일간. 그래서 뭐 저 낙선자 당선자 불러서 3명 5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우리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신임 지도부 불러서 우리 뭐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 되고 같은 점을 찾으면 형제 된다 하면서 우리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하고 있고 28일이나 160일 다 모여서 또 이렇게 오찬하잖아요.
0: 서 소장님.
4: 일주일을 딱 이렇게 지금 봉합 외과의사의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0: 아니 잠깐만. 그럼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없으면은 당내 통합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4: 김민석
0: 분이에요?
4: 김민석 대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지금 많은 민생의 현안에 대한 TF들을 통해서 즉시즉각으로 얘기하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본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은 사실상 이게 당내에서 다른 의견에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좀 부드럽게 이걸 봉합하고 있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에게 꼬투리 잡혔던 90도 인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이게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발언들 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이 새감하면 퇴출시키겠다.
0: 그러니까.
4: 이제 이런 대목들이 약점 포인트로 봉합에 있어서의 조금 좀 거친 면이 있으나 길게 봐서는 사실 뭐 틀만은 또 아니거든요. 국민한테 좀 대대로 좋은 태도로 보여라. 두 번째는 당내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저쪽 진영을 흔들기 우리 안에서 다른 진영 흔들기 위해서 비공개 정보를 막 흘리는 것들 그런 퇴출돼야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을 하고 당 운영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은 떨어져요?
4: 지지율 제 생각에는 뭐 오를 거에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다 알면서 웃으시는지 알았다. 모르겠는데 우리 진영 내가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좀 봉합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죄를 뿌려요. 유시민 작가가 와서 좀 봉합하는데 니들은 안 된다. 우리는 떠날 거다.
0: 충격적이에요.
4: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의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몇 가지가 있겠으나 네. 최소한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 요인이 분명히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의 정체와 반등이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유시민
0: 유시민이다?
4: 작가다.
0: 이런. 강찬 네. 의원님 네. 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네.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대통령 때문입니까? 당대표 때문입니까? 대통령 유시민 때문입니까?
2: 저는 유시민 때문이라고 돌리면은 네. 민주당은 더 점점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0: 더 떨어진대요.
2: 없다고 생각해요.
0: 그러면
2: 왜냐하면 물론 유시민 씨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 동기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볼 때 굉장히 얄미운 어떤 해방을 놓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과 그 저 환경이 뭘까요? 충분히 그런 말에 지금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지금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시민 씨가 볼 때에는 내가 그렇게 덤덤 떠들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고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수치를 내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에요. 실제 지금 민주당은 절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전당대회 자체도 그 순수한 정청래 표와 김민석 표를 본다면 거의 뭐 1, 2%포인트 차이로 붙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김어준 TV 나오고 집단 저 뭐냐 청년직 최고위원 지명 이런 거 집단 반발하고 바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당이 사실상 두토막 난 거예요. 네. 그런 환경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책임은 뭐냐. 이후에 보니까 그 전당대회 용으로 내걸었던 이런 강저 굉장히 좀 이제 중도 이탈적인 광력 그저 이런 논란이 있는 정책들 지금 그냥 주워 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경찰 사태도 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점점 더 민심이 떠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 작가 씨가 점점 더 자신을 얻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유시민의 그냥 회방 때문이다? 아니에요. 유시민은 드러난 상황, 일어난 상황 결과를 갖고 지금 이용해 먹는 것이지 유시민이 그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안 돼요.
4: 네. 회방 표현한 걸 맞잖아요. 벌써 강찬 의원도 회방 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초를 치는 거라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용지식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위기에 이렇게 초를 치고 회방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아닌가요?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그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단합 그 진영 우리가 왼쪽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의원들 다 초청해서 이제 만찬도 하시려고 하고 진영 내 단합을 지금 일주일 동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3: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이 네. 굉장히 어렵다 일단.
0: 어려워요.
3: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한번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실수나 그런 것도 다 묻히고.
0: 맞아요.
3: 굉장히 이제 상승 곡선 탄 주식도 그렇잖아요.
0: 맞아요.
3: 약간 악재가 있어도 큰 호재가 있으면 쫙 봤다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거에도 흔들려요 지금.
0: 네.
3: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3: 그러니까 개별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닥을 보고 네.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호재들이 반영되는 걸 보고 반등의 요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 투자자들도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직은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봐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더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정도로 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뭐 보안수석관 폐지, 뭐 최근에 이제 제주 실종 사건 치안 문제 있지,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급 전월세 뭐 이런 거 있지. 뭐 물가도 지금 있지 뭐 사회적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지 거기에 주가도 지금 너무 롤러코스터 이렇게 해서 이런 불만들이 민생 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부 노선 투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도 뭐 품어야 되는데 이 민생도 풀어야 되고 이 김민석 대표는 실용 뭐 보수 인사 중도 인사 대 유능한 사람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또 왜 우리 안 쓰냐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왼쪽에 있는 정당들 지지율이 미세하게 오르기 시작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보층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에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0: 네.
3: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잘 풀리려면은 감정이 좀 해야 되는데 이미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뭐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부분이 저는 뭐 일부 옳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15년 가까이 당내 주류였다가 지금 비주류가 됐을 때 그 공포와 상실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3: 이게 결속을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저항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딴지일보 네. 게시판 들어가면은 아 위안받 유시민 작가 말에 위안받았다.
0: 그래요?
3: 이런 게 다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자. 이게 약간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유시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과하지만은 영향이 없지는 않다. 최근에
0: 그렇죠. 그냥 네. 구심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2: 딴지 가면은 나는 반명이 아니라 현명이다라니까요. 현명.
0: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얘기 나누면서 들은 생각은 장동혁 대표를 빼놓고는 각 정당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 네. 네.
0: 네팔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좀 무사하게 귀국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2: 네,
0: 드리면서
2: 맞습니다.
0: 오늘 찐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 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뉴바 내일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를 제외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막바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경남 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낮까지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방화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다시 여의 하르나두목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주춤하고 이후로도 강동대교로 못 간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내부순환로에도 고장차 소식입니다. 성수동 쪽으로 홍은림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9: FM 94.5MHz.
7: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네팔 경찰은 수색 작업을 통해 시신 15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도 국경 인근 티베트 지역에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해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0명에 이릅니다. 네팔 관광부는 관광객 403명이 현재 실종 상태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34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종된 외국인은 한국인 9명을 비롯해 인도인이 13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작업 중이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6일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급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현장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네팔 어퍼트 리슐리다시일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홍수로 현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큰 피해를 낸 네팔 산사태와 홍수 원인으로 지목했던 규모 4.3 지진을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 5.2의 빙하 붕괴로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했고 연쇄적인 재앙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